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용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캐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캐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등바 인치 닌다 니바도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1: 뺀고 뒤 겐겐 내부치고 직 징겐아 록셰 튠세다 발라 요셰 로그이다 보고서 지저시바다 징겐아 메타 로 쓰라 눈소 피저시규 뺀고세고 니 발라비 규시세베 파르상 방리기 강번제조다 제야고소시규 뺀고세고 숨 한점름부터 연자 뺀고 송주다 까바 기신 강의 친구의 다 워키 공딩 작자 다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 다 매수의 롭격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교 뺀고 지고 시 징계나 강배 남의수 로그의 광고를 줘봐 다 로소규 뺀고 지고 나 매수인 직시의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 아 시부 다 매수인 직시의 다 요새 捐赠 줘부소 시규 뺀고 지고 出 징계가 면에샤도시규 뺀고시고 뒤 레니르시링 매피주시바다 차라잡소 매규기 년기 정신 뺀비 레가시규 뺀고시고

0: 공부라. 동남랑 텀짐주 스시 샤동이 님 숨친샤.
1: 동남랑 추마답지 강해시라 제입자. 텀짐소 갈래 가수. 고시게 아무 최초디. 네가 유자지. 수 동남랑을 고시시를 가게 토비네. 제제리 뭐 입이 샤바지.
0: 레스 분빌라.
2: 분빌라.
1: 아.
2: 레스 기랑 세쇼. 분쇼 로데게.
1: 让兄这种话古巴列队老你顺便的
2: 老去住人没有去老出清查下给人去老阿拉斯带兵
1: 我让个老走过队大门儿大
2: 给人公安那司机打开门吧我还把头吐着
1: 儿子别来羡慕的他的场面底下的高丽克的皮克钱的高丽克是我的我老去不动个别你就去趁水去个别对我也有意四川的山西了把月马街黄个没得进来了哦地道破了没得去我的对面有车进破正做你他见你玉米拿了马个水晶对上
3: 马军
1: 哎
3: 郭德军
1: 地广大地你要不就去了五五五十年纪接着过去你去这边你没工不去去你没工不去这边也不说的通对那么这些人浪去

0: 사건 레비. 또 녀마디 나 옙지. 치면 녀벌 베지. 드레스테는 용미도 삼지. 녀 최대로가 제가 침기. 권주 녀네주 하고 베지라. 나냐 아주. 드네 권주 녀마주. 매초. 껍데도 녀세나. 로베드 데스. 날레다 차지.
1: 봄빌라, 지난 황 춘추 등재네 멍보지 장야 최승 등재 유비지.
0: 그때도 나 당연히라 겹여이. 예심 멍군 재자. 예심 멍군게 나 무엇을 럽이나. 아니가 그봐 조그지.
1: 봄빌라, 나 지만 내 기란 럽준 주제 유제 멍군치도 내가 지인.
0: 장아스네 땅 쇼사미죠.
1: 마스네 쇼비.
0: 다 얘기하기 들려서. 반도 고소 야쇼가 잡을지 레규 잡지. 자게 레그디 얘기다.
1: 부 불라. 진짜세나. 진짜는 아기랑 칠 대야 용마지.
0: 황롱 라지 쓰러지 마. 쟤는 용도 왜? 상가 계속 가르고 있는데 쟤 곱팅만 당고 있다. 네 제일 상야디 계정 마지. 다다마 접제디 제지. 고소자쇼 유사 퇴출조제 대우리. 라조 누비도 왜?
1: 누바.

0: 我们来。你先拿古珠布给家表姐去，古珠的给我用不着。是的，国光古珠的给咱们的桌子。这下，哦，大大的，现在我上台遇到，同到小朱让的姐姐。不必了，准备嘛，全都不客气了。今天给送不西下，给我们记住，借钱没了。这下，这下。不不进啦。阿姆拉。
1: 天寒地，不满进啦！俺太寒热，我内用不赢。对，叫一点表姐，你个别尊严，俺做我妈进来怕我辛苦的。
2: 好嘞，太寒热，我内别别。
1: 老王，俺来给俺我辛苦一点，你明个啥？金巴当。
2: 俺来给你明多辛苦多啊！
1: 来，辛多几句的。
2: 아무라, 나 성미, 계속 예측 세비나 유수 되면 탐진 조구 시사의 용주지, 네 탐진 조제야다.
1: 예보이, 기나 저 봄쇼쇼 마유, 나 이거 다제, 다쇼 지숨시, 갸쇼 개바 유사, 이내 나 다부터 휴는 도마죠.
2: 아래, 갸쇼 개네 임시, 민을 가서래.
1: 徐小사.
2: 徐小.
1: 가제소, 시요 마주와.
2: 阿姆拉，家属也不谈的雨伞要的。
1: 阿嘞，
2: 俺最保卫家属，给不着的。阿嘞，钱都不要，都不要。你不的，穷都难落个，穷就算账。唐拉妈家全部过来看面子的，保护啥的钱都要要嘛。儿子阿姆拉，太寒了，我那用被藤井上嘛，就说你小的，保护啥的。
1: 阿嘞，
2: 既然不要，当然的。
1: 啥
2: 他人过的这里，既然肯定是白吧。
1: 俺我。

0: 오소 야쇼고 루테소 니자 계란주 유스드 마 도고 유세고 슈이 지제 대없이 대리 촉진 제야 그제 싱그이베
1: 싱그이 루테소
2: 무소게 유서고 세븐이 야가 대가네

0: 나 기란소 땅 표구미도 이내 견소 유사 단지 전다 중 어물 중 되도 고송 야쇼 루튼소 나주 칠 대제 로몬 구주 것이 용슈레 척접이 로 숨주 거 봐. 왕로 타이가리 원의 녀칠 대제 녀소 좀 유유. 팀워징 아니 유스드마 뉴시트가 집이. 녀 양시시게제 저우 유사더드 아 저우 넘주지 툴마 포용제 멘더 격이 급드드 왕로게 아마 림추 제시랑게 알림에나 나 시사요지 어 한성모
1: 예
0: 상지 겹시라 요시 야오 제마시네 그두이네 나 체제 겨고 있을지 마다 상기 콤보보마시바 컨테스트구래 아 주호장고 마트고네 겹두이에 윤 가스갈던 그지 자 순보로소 주로레송예 오슬럭
1: 레스부불라
0: 모르버게브드 메르교게므능 시기 텀짐디 민카사드 아
2: 예 부빌라 녀사쇼 나 징다츠스유
0: 다츠 다츠 녀자 텀짐부츠스야르 랑고모르부충르시라칭샤사 권다갸브사야무치괴
2: 무붕아스네게그메
0: 경부충우슈마츠

0: 루트에서 이슬치 저거 몇 개월 겹산 가면 뒤질래 셔 말이 삼분 예지 예지 무쇼아
1: 겨루 렌트제 예지 무쇼
2: 경호가
3: 경호가 경호가
2: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경호가

0: 무디 등기지. 잡을라. 니름 팀 삽차 대비. 뒤는 친지 서치 세븐 세고. 용아. 미결 섭섭지라. 미창마. 앵급해.
1: 지.
0: 니.
2: 성.
3: 지.
4: 나.
2: 주.
1: 네.
0: 쉬셔. 많이 힘드셔.

0: 아무라 진기
1: 예쁘네 나래더베 고시 초스타르 주고 삼초 이네 포토야문도 예쁘 중두네 로고 주주 선자 당라마 지규 총부 거래 감에 제지 보스타도 과제 통제
2: 아무라 탱하리 오늘 용배 덤짐 삼마 직쇼니 쇼기 버두샤다 계란급 부에 다그르다
1: 대리 두야 좀 마소디 ཉན་ནལ་གུ་དེ་ཡིན

0: 조심 막세 털어. 개글랑야 체도. 바위 부림 날 못으네. 원시 바위 둘이가 민국의 동지.
1: 미겨 운이 조선사. 네 장소 털지 수접치기.
2: 中国密码马景队有马戏，一年前一整路的，轻松过着小人过戏，俺在轻松给叫不起来，叫别急了，擦汤就是叫不起，那不是不好说的，叫用的给个浪头呢，新年怎么联系队友过戏？
3: 好过，超人。

0: 我呀，格里应答，应答应答，是不是急啊？格里消息，我呀，没叫别个说的。喂，别说的，格里急啊，我呀。嗯。主持人吧，让给农友们吧。
1: 콘서 메르교 디가 라오스그드웨
0: 돈샤포게 나가바 추추 치그스 겹치 사치 댕기 쳔시 타가리샤 노시마시
1: 마리 주지셔 봐 간긴 제 쪽이야
0: 나야 돈샤포리 오추와 생비 근제 쪽이야

0: nangi thamsebe kimsa la sipsa dangi yishi sep sep si ther de ji ti dang sho la kya byo chi ge ti we mang chi ba tha mang su dang sho chao xian mo zhu ge nam ju ti zuo duo ni ge cha ni xi mie qi zhong ma dui ba mu ti thamse qi dao che we ne le kya wo si
1: a nga go ya ge zhen di ti ge le mi du ge so gong we di ge nya sing bo sam lu sen yu ni wo ma si ngo ne ge bia hor de mi du
2: kyaran ge kien zhe
1: Karishin jungwes.
2: Mangzi dang dengwo nyeke chesha.
1: Ne cui di ngone ribe.
2: Ngazi dang mangzi dang pari sengyu yunggu ni dengki che chasha. Nye chen kong chi aysen hawa ge mangdiw takche xia topo li chabja. Mangzi dang ge jitan chan el hocho ge dimcho yugu chusha.
1: Nye zen di nyur dan ya dinche yin bursi. Kari yin se bursi.
2: 卡因斯那控制目的是盲族党党队成为呢麦克西的目的呢他写着的别呢盲族党的出轨情节第二代集团党总统党的麦克西控制说的这是就给的第二年目的的都是五哪个了你的呢艾森豪尔的托桑阿古顿擦过了搭档现在也不着当这有个就职者是艾森豪尔是你的国爹哥了前头新年是谁
1: 이래 미드 고대 부유 내자 진덥 싱그 유 내자 먹추 강교 죽 집칙시
2: 계란게 미디 견데 유베 미치리 송구 유베
1: 미디 견데 유메 녜시 마소 이네 미디 고대 부유나 중국 와다 막잠 샤기 최두 샤 도그시 계세 미디 진덥 제비나 뒤체 반디 유니 도제 비주 당역 뒤럽데 로죽시 도성아 고든 사불어 다음에 먹주 되리샤 도스 대제대 먹덥도 죽지 못하나 아시네 미좀 도민도
2: 담에 겐팜디 계랑 땡대 탑시 요지
1: 아주 자주 그 민섭디 세대 자주시 아주 저시 유세 쪽지가라 샤 요소

0: 봄별아! 안주 벌교 시사. 이내 약에 도마줘.
1: 땡군 라즈르 워자토니 메바. 안주 벌교 오모토베 리신다 요르베. 이게 되다. 니 소저 루쇼게 미어치유. 덤지부터 로아치시다.
0: 교수.
2: 됐어.
3: 교수. 교수.
0: 인다. 야. 오야, 소소시야.

0: 免得 겹대 슬슬 제리 용도 거야. 장추리 영수도 가슴 애들이
1: 돕촌께 돕친 게르 죽사.
2: 상관리 유기나 봄쇼 중에 겹초 구줍 랭게 죽치. 가제 체밍 멍텁 체부탕. 미게 동학 좀 긴진나 쇼니. 미책 돈 뒤기 학 좀 심해 총니. 체제 체부 샤부시.
3: 바르고 점부지하게 님은 좀 조직이 결혼소 조육하려 직쇼다.
4: 전대당원소 유스다 리간 개고야 개사업이 부비라 도디입나.
5: 바르고 진이 개쇼 주 단다 직조 제차수 봄쇼 대동 리원의 지쇼 레치부 단지 단도 혼조 중다치 워시.
3: 짐주 럼티 샹토부디 내급 장지. 저위 도스 대대제 나주 바르고 제야 구디 마시.
4: 부비라.
3: 范弗里特 你让他们都去考虑到电话
6: 上甘林老 妈你们就老子给不是
7: 学长 你们就老子拿了 找我解冻老子咱们睡不是 이내어리미우쇼피아제 상간리가 유기디 로지 링코즈 출고차 슈치슈이스워시 이내콘즈 마시마시 파고차 슈치슈디 코조 경고 잡진파오시 자오이메조 잡시라기업지 상간리가 지구창마 직슈차대요시 유스서소진이가 목봉에 통람르디니 파고차야는 兄弟 제외마체 등도 정구체 자오사미수요시 유기디 여배제라 안난수 자오 코조 저와미에디 신주국지
6: 용아, 도시 안주 민지도네 봄쇼 조용다 치조싱의 루드요얼 따르도 디다 섭지 봄조카다 봄조카 미마마 지겹카네 봄쇼 조용의 창알릴 목덥제배 자주교가동 더협도네 싱듀제표 저왈 혼주 모두 배주체니 약도 약제도네 자구주구 자도당우시
4: 레스
3: 디리 당라마 먹지카다 조세 미마마 유스드메 권동카네 민지체니 치조싱아 싱듀나니 모두 배주시규 구유문암시 딩아조 봉쇼정에 조세마사 로지링기 구성 목덥 출기 스지 최수들이 이내게 세입신기 정의게 목덥나라 뉴쇼 대장 도야무초 고연동체 태일에 시엔정 목구도 단도 목덥 죽지 유손자 대외 후다 배다 제국기 지혜를 통도 대외 강해 체외 목덥 역시 난초 녀바도 개가 챔벌랑지 고림내 구유모다부디 진련지 개가 태외체 랑지 방아 슈미기 바우츠 자실레 후지 자우 녀바도 자미스 유스 녀바도 초초혹시 주시 숨바 타그시 난초 짐신 자우 팜니 당시
7: 부빌라 시다 디탕라마 먹지칸에 키온베 작바르샤 방문 상마 상간리기 꼬티샤 신화 성교칸에 뚜뚜마 성교배지 나나서 봄쇼 중앙에 스지 톱샤 봉소 우직에 더도 당라마 먹지카다 먹위 타는 마오주시 상간리게 톱쇼라 두고는 그 요르송기 타당아 난수디 초세망세 돈내지 차배마체 개용구 미마게 두고체스 시차요시
3: 세년 텀증 쇠지 딜레 장관님도 치쇼생하수도다
7: 자가 거의 주빈 쇠라를 비비
3: 아지 자가 거의 꼴마쇠다 세빈 유스탑게라 바로 고침부 진예지 개요 미처음에 들었다. 날로 딩미도.
8: 유라드!
9: 유라드!
8: 성조 타고 등교치.
9: 세!
8: 세!
9: 세!
8: 세! 성조님 등교치. 세!
4: 보빌라. 바로 그 점에 쇠도. 봄쇼네 치쇼싱아. 야마사 직동 이기 당샤.
3: 쉐바 대조 중시 되부치. 빵아 전부도.
5: 치쇼싱의매매도르데문나시 자개가제 단조송자 텀증상매 심쇼 체보시라도
3: 자개고르시오마지 종다체 님가수 친수
5: 님가 주기
3: 머르제 지도그 구이다 장주구민도과
5: 라고 머르제 제단자야 각쇼르샤 님이겐제게 러구시 다도매미겐제 용다쇼샤 이내 도르데문나 니야 동라먹곤라 제제기겐 단조롭쇼

0: 박박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박제 륜중다 렁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칠레 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지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군
0: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Tiringa zu lo yeba zhu lamdi ane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3: Te shabsha zhu ode chik tsu dosh dago nani yongde?
4: Dewa shushtu wala.
3: Naze?
4: Yangu shushtu.
3: Chano lemba di tiku dwe?
4: Da di hongho ma shu wala.
3: Di lo yeba zhu lam an kira liya kuya ime.
4: Naze naze.
5: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에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아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자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 얘기라
5: 그래서
6: 너 한국인이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타 니콘 커드 켄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 첨거서 치드 켄양 참부휴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레 부시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明孙秀感应空面空不疼不提下主要空得不了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水水激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参龙原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参龙给开就堂对年取贵签约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地秀气味恐怖有对典型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为个刚把超容易的给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生产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参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国旗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的境内日大的国土了不行顶细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味他们为了切住他铁堆国土的女不点预备大姐起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一个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观众罗杰帕主
9: 年底呢请你们托在家中文的民阿东营给强坛给个皮别人中送给回事第二坑里成为真正大的途径操蛋粗南给各座的长来的第二明日操练起个样索家别别汤都缺的马日强坛给色系前面托索家那座几个二游行操练起个汤日久必行西屯娘那个索家给健康是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界大堂周围苏家密集么切着西塘 리기 봉류 최내 속도 최수 시시 태양조 초벌 사도 구도 협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항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어타 북극경의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배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대 중이 발니 강기 규비 뒤수 인신 강물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디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쓰기유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시내 날 숨버타 수부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비 최내 속도 치슈시 헌즈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랑골라디에네 창단 진비 람파두 양망부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당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지 디리 치바서 지주 리왕 양나 방제 원식이 겁지 구배 라통와다 고통내 되바타 겁지 뽀배 킹배 바우싱 제왕라 고미 우루에 반냠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유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구스 송내 추통와타 니미 뒤지 폐치와 자당토 자사와 니에수 체내 되바타 사스 참라 라리안 지구 이내사 로베 초의 곰시 시유 경기 년달 지리 송주인 주구 유바타 콘츠 조단양 믹스에 차부지 유티 균도 루틴에 주구 유배 콘츠 침배 슈도 경남 융부시 체육유 헌교니 양계주의가시시시 헌지류러 샤시점신 속시탕러 교시 하잔치 균대남배워러 처지릴 지리시주시앙아잠 교토기유 年个几位退宿 女秀余贵규급 속자闲探度呢 最给처지릴 지리계주삼 교토부타 中期지리응업주삼 年期지리십주삼 江期교시러처지릴 지리둔주니 교주팔 교토부에 항제 하장 교부유 강 교조 뒤에 자단토 방가 교급 미끄치고 살아 때문에 뒤쪽 랑롱 집에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왔나 뒤지 추신교 장 자단토기 강양 미교와 직경 미에비 방부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는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시험에 미미 롱동도 낭양 깡초기문의 시에는 창자단이 헌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 딩알 기싱 딩알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세소기 호알 팔미도 헐심유 창단기 서시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고 랑랑소스 초알류신치 뒤기 콤참 남양미조발 롱우치동기 처지취도 코웨균타 체미도 싱싱치

0: pyoje tunle pege tang we lo tangboro, chongzui nyamde benjuru ki yubub goro chichu le ge yub shi. Tunle pege tongshi chenpo yubba tonggab da we mazu yinne chi ti papu soza denshi junchi, mangwen zunlen cheba tang nyamle kang zu di cendian jian ki soza denshi shi jun yub shi.
1: Tingye la jo maa chongzui chibu le benjuru man jo yomare, di nyamdo di ji ji khana ngonzu chongzui la soja kasum zi ji yore. chazan lik chung yam chung na mang zo la al lo tar shi gen zhe me chung la dan da yam chung song
0: sabab to ze mi shi dong chu ji la yue bie ye le ji wo tu xi de ka wei lu xing ji du yang sar ji chu chuan bei xiong lam yun zhong wei ma ta zha wa ra tin ne ju yue ge meng wei ju ku zhe de ju tian ni su cha bie nian jie ku ti ba xue zong ji de ju jin zhu tu dam ru jian ye le ru jing ki ru bu no bu lo chu la jing dian song qi se le ne ti shi Gyundu Langor Shardong ta Lamshang Zangse Soji Leryun ka Huda Zhugi Yubshi. Lodara Kawa Puyu Tsuba Soji Namshi Ngeba Tengab. Nobiyu, Gangdang Mara Jili Chulha Gyueti Jimzhu Godong Soji Shibshu Zhubu Yubshi. Bashue Zong Jili Ju Jimzhu Todam Rujian Ki Yela Rujin Ki Rubyun Nobiyu. Danyunshi Yinbe Nguyenne Gange Kese Chi Gungi Shi Lene Tengsong Che Di Mangzo La Shibshu Khanli Zhubi Tini Nganzui Lengen Re Che Sumbshi. Gange ta nyinga chegab tangyo ni donglen ba ta chongsep tarje tong we gyurim nang tangyo ni chugyur ni chi ba shirim chugyong chebe tasa duma ra tangyo ni lene tensong chegen chegin. Xi Jinping ki tang zugyong gongbe chidyo wo tangyo mangzo cangme lo sim jidu zhe ne dobje gigab zugyong ta miri gyatara ki labje chacha chi zedu dienbe chunggyur chozu gyo be tongda pyanchong sadu ne zhokshi shi.
2: 今日准备最近一年送中华民马集团改革的米列团结亚顿个别接近拉达的前后筹备让众给中央给米列团结亚顿别上区组队协助了军队听面试龙我七东松吉汉给空文心工作配合片的第一个了米列团结给三分特别破张报道里德不如都有别团结吉林托米列汉给忙做平均肉热切别那么 강사라 통규 예버시
3: 디카니 포장보들레더 류도 유베 튠지지링시 농어 책동 숨길하게 콩 윈신 공주 표토 핀리 디카 미리 튠지기 사변 더뷰 타자 지링토 미리 튠지기 메도 강사 셰히브시 포장보들레 탕친 토담추 튠지지링기 겐고와 참보영기기 키랑 그뒤 로지위에 탐시 치발 호난기 유고와 왕유풍기 치주 추수시비 미코르 인시 송부시 호난의 인비 왕유풍 표토 용팅 토모팅이바타 콩 튠지지링기 셉슈 서치수 녜수갸베급 콩로파 차스모 충기부시 유고와 왕유풍기 나 녜수갸급 레튠베 나라 강구의 삼시 치총 네 강야미 구시세가 콩기터동 알아 검토타 검수난총위 승규 침부티총 시송부시 튠지지딘 키레 튠바 赵立峰키 쇼포디리 투지치 겐라소 콩킹 알아 롭총 디카 레거치투 베게 치리니 시신나 망초탄 타니부 유베 나와도 지송부시 하세 미리 튠지지리니 너님 회랑 경정 원인이 롱우 초주콜비 댐지 침모 외수 고치부타 지링키 셉슈 서세기레 튠베 디카르 용켄키 미남라 셉슈 주구유 레튠바 참마 미리 민자 위인베 콤보 유드 회게 중기입시 나란 지부 지링 도요마기 더블레고 시라 아자 콩키 파르게 로체총 하살 청뉴 미리 하자 망부기부타 미리 튠체기 나버 스무유 라바르토 포장보들레 더블유 도유베 튠체 지링 도 펜친 로람 치수 칸살 통교도 지송부지 미리 외콩 各居住别给用给让用中也处置给民生列钱俺从念头越接不贴团结吉林图拍摄接不是国族路坎他是公看不上西边那米利开给超过穷穷去米利给开去点别下出车皮不是新疆有口让用中给车端吧塞个你是五顶皮李给运中哈将接不多特地成牛米利给超过穷穷忙不他下出车给穷别哈将搞不穷西写不是培养让用中给车端吧 요니남츠 李开云中还将这么多明朗不我心的多接送不是中美人前去俺你甘露普日让用亏那个他是罗西的不给李开忙错甚至亏不多接送不是广州以雨果瓦里来给配切宁接不多别你也敢配切几岁不引起送不是重庆的雨果瓦乌来给你也不拉散两个几个月普日本的错甚至亏不多接送不是萨如不谈破绽不得来落准在听你的月不是团结吉林图米粒明照别忙错去推地枪墩去苦有计对行月不是
4: 杨桃别四天连接到我电阻他拉达起别落准落出别去宁之春节他枪的春节去江西去送去旧官的当年忙错给新者他干的事的忙错偏到别连接了的年落准落出春节来去接钱不是
2: 宁之崇也是忙做给三者他国国干内记了命令是不是他就是去定着写的对你的可以切入了电力忙做给开边送月不是列车南站去拉布东西解决天的新不拉别土屋的车子写出去演变宁之崇也是他总什么你给拉布追随他两个鬼月记者前往松中特朗普所的命令团行别去去推动到他就他我们给去去列车他就我家的首都给去去下载他的他就查到可以举行德国大学你要这些为举行年规大学界给大学界的外衣列给蓝水接的党员不是两个长辈您的重业的地位重归同辈球队决定列车里面杨新凯也您这里两个切群拉布切将切不及将切不穷拉布大大马的车您这里界别推动到大学界的这个月别落地不独接送不是每个人就是这边从这温室推不推的越南间给列车的他塞到间给就是冷路间给大动间给列段别的局您是从业的南站组中天给拉布切将列段高顺土月不是您是从业的米秀天宫他接受金宋局给年岁金宋德西科以科长孙王给列车的就是他他就是被列给南水推过场的单位局中子里拉布切将给您个高顺切月接送不是罗布中罗素别群您是从业的年段切动加拉这些土巴马斯人民性聚集切巴塔与地给特动创业的塔总相接给国际崩嘎塔国际里界别西端里界给诺州大瓦拉西界切的西巴站列西界七端给女巴抗列端也不是您的崇越曾祖比杨塔比西端里界大瓦丁祖塔拉达的切别罗布中罗素切端初中给组长范雷仪西皮的他就这些搞着他们进前的杨塔比西顿里界到啊顶住他朗达的切据他蒙族给三者他干的他就切据他送这前的蒙族给切我顿主的米利卡给蒙族给罗布中罗布斯冲着娘们突破切据引些什么事强到从业的给人看怎么看给中些的确送的滚地当的我顿主的托的罗布中罗布斯冲着了西皮切约不是强到从滚的据周围得出罗达的铁金能阿布列区别爬的铁车队人增出也绝不远不是几零年张张铁忙做三只切续给推演强度从业的铁人力间铁学过德西千里马拉中就铁忙做起我天主别昨年南张拿胡大就别不是几句割不多千里土也不是强度从命南街从美天鹅车队所三只千不多公位啊出几月民杨色到我的主月他说各部都是马拉嘎的月别落地不独接送不是强度从业的区别局学过天色可以科长宣布记住给俺自于台语给孟西托区共用秋军同葬他体育概念的学过单独马拉组的蒙族给厕所他就能定下送信月接送不是罗布中罗素别群强度从业的给蒙族给三者他日故切别内顿了命令芒族结婚给干的蓝星希望他曾被兄弟前的主播邓文给解决了托主播机托当张德松给切的皮子松你对芒族日故那段松动托当张德控所就有不是创业的用给特动人民女主席为局那段穷杂你当解决了推动托女主席也不是强的重位曾祖比部长宣布福家华裔俺最南山九九塔榆林九九小区松直七八塔那段卡机对九九千里蒙族给军队三八塔那把三八通途的切的强到榆林地位塔北大空别用久了每个三个段就一些送不是
4: 记者送你现在当日我必让参与公司干关下坠轮椅给突然开领导预备 토심 케린뻥이 티지 토비에 시즈총기 키 킬레 토모티 교마세 세네티게 치조 송튠 킬레라 이듄 총이 타 첸덴피게 비보님 송제기 미비시 뚜이베지 타파 편중라 샤쥐르미게 토심 케린 티지 토비에 킬레 시유베지 샤쥐르미 름루니
2: 曾明改革曾祖给比归切别给其边学从军之随开清新一行下坠了密约别起来给其中南征文所当届其成员他文追女主所龙雀起个约别听你明群从别给其从军下坠了密进不是罗西南老个重叶的去撒对兄弟他龙女文女进了点点女主上面听你别给多别的当月他的老个重叶的托开共用所对年面托
5: 中日落可等温州的土别中日落给监控的松用他监控给忙子落偏大把穿越初中中华电平中罗布萨为内南差族中签约土为内落帮我那有几度定学不他落帮提萨推年女独林前行学落帮火在给他三万他落当他在给他女儿推销没钱别南不三不提你落个重给你女局长会监控松教前别温存也学习行 初中总罗布萨重点等会给书记选拔镇长这些给南昌列国门素空俺随二军前把谈金康松教给门天狼车三军前把马赛二军前人在唐松教给切特不拉达也不前别在孙赛给就顾去闲心学习送不成大家提卡罗邦起穷吹罗扩顿前把谈罗邦火在等内金康松教前的女局三边谈金康松教偏村规地动物谈推梦偏给当内 罗布萨回女南昌谈，竟然基地托华能回女罗康去，我在台北女局中这些对学不正。华能回女罗康去艰苦活，张玉清去，俺在回女可以用手绕过没呗？有天给忙错给就算俺在回女开头，咋啥玩意用去越级送不正？不要给俺那回女罗康切水银边问呢？那天天罗达罗东菜都同球送菜短信个月不提，到时转去就去转群图不谈。 杨尼听歌七配切菜专吃松就拥土清学。南站提切过年，组织切白盘，健康松就切个提昂糖不下学不得。就会是不是给南站提，团结切不提团呢？老个重点给女局长么谈？健康松就你们切配给东局贴，中这三不托不提，存个学不得。

0: 왠지 갑자기 과래도
1: 토승아 구둔차 구기 유스 개발 인자
0: 동안 자수 개배 팔고 시세 사지들 왜 남산 동남 타고 저 왔지
1: 동남 평고 튀러 상소리 튀러 나 쥐팅 시에이 토승아 구둔차 구 유스 개배 년월로 발도 채수 기준 내수 가르시죠 가지 俺就在这住干是的
2: 你是谁? 你们放那片子
3: 喂, 亚马拉 有什么对的? 马上撤去了吧
4: 那大明都
3: 段先锋和华禁锁
4: 双喜之间禁锁
3: 禁锁? 但是把这些别给他活着
5: 俺俩最近的做干了是多啊幸亏有听这个这姐妹你也羡慕松给让你过去吧继续大姐俺这马给我这种话俺这咱们随便
3: 前天嘴巴的谁给把多切呗没第一呢前天嘴巴可见不得你把多切皮这可是无论这边了阿姨冯百胜让学的前天嘴巴把多切的心中也谢谢第二我给没说啥你也给
6: 기라님 남산 예산 소주.
3: 됐어. 교회 말이 이제 뭐.
4: 야매는 게 본별하러 쇼스팅가. 육샤.
0: 람바르 잡사실라.
1: 응응.
4: 로드원 씨. 장로 대비 돌람 당원 내주 사업 가르도네 님람 사랑 셰쇼
1: 나 돈도 가바시게 부유 돌람 당고 튀러
7: 나 돌람 당고 개쇼 개비
1: 나 주디 셴게 두원 지이
3: 거쳐소
1: 개비 셴버 단 셴버 대두게
3: 개비 셴버 대마시
1: 용아, 네 실수.
8: 원지, 줘.
1: 응.
9: 야, 무슨 뭐 그렇게 집에 던다디, 장가에 아마 시야 그리는. 대형 말했어야 돼. 니도 내 캔 자신 두게.
3: 장구 부이배. 야, 무슨 배 두기, 나도 야구 다 알아보지 못해. 그렇게 집에 던다디, 나도 시야니 그 집에. 시야니 장가 시야가 교.
9: 나 쇼쇼스 가스리. 年前的让给写当的我呢就在面上写。

0: 저한테 내 근데 질 겨루이 보시고 이베.
1: 예 신고죠. 나 제발 가르치에 난 내 집아.
0: 저게 내든 선로당야 덥대 찬스. 외교 쇼지 젠데 좀 아파도 제비 좀 제니 못 살지. 네 바르고 전부 용기 개방을 두었다.
1: 부풀하게 안 막스니 같이 헤르머 주로나.
0: 얘라 티 마요네다기.
1: 걔랑게 나대 티피는 메봐. 얘 레라보 팔로시 마시. 얘 노주 멍구 쇼바 싱그유. 이내 얘 마디 개

0: 대화 망제 권위의 어리마기 나저 돌음이 맵쇠샤 키스 녀바도 마치나 코저 리리치 나저 돌음 창원스 부지 녀가 저 주자 제비는 호시 모연 돌음 날 요뒤 탐진비 무게 겨 신겹제 대여시 전조다 직지 맵이나 마컨지스게 부지 기랑게 가다나부디 녀 삼시 도기 이내 돌람나 믹싱니 주요시 원죄 개그리야 치도이
1: 개그터비야 치도이스 카야오마지 녀먹터 잘레 망체뇨라 시순 당고치야 배지 잘레 망기지 난죄 타부도 인가마 젠바 동종 체브시
0: 가락다

0: 로드조 진이 되게 파르코 좀해 봐. 다 줘서 니 섭셈도. 지쇼하게 저지야 근데 줘서.
1: 저 준비. 나도 지쇼 신에 먹다 저지 해서. 다나가 저 막제 세상 제비 겨쇼 주유. 그때 된줄 다니 지봐.
2: 나도 지쇼 십주 십시. 다리 兄弟가 연기 워리데. 메모서 얼 추심도. 유세모부 토스 숨고지러 저우다 먹다 치고지.
3: 나도 메르교 디우카지 뉴르제자. 슈르 슈긴 참 뛰어지. 계세 강마지 고르데제 유사 바르고 제비나. 리급 투제 가져오지. 심에 가져 있고 돼야. 루트 좀 섬려 당도. 동마 다쇼 지게드 반풀리 터기 고사 먹고시. 그 다쇼 뒤네 맴 공티 채야디. 나조다 직세 지지유 봐. 세버지. 계세 바르고제 유수 둘리 수모토비나 텀증과 구시부디 닝부 맵차지
1: 보빌라 뉴르치베 젠데디게 니커섭제쇼
2: 니에 구송 야쇼 단체 티쇼 십주생아 디워로 체니 교용고 파고 콘랭게 리쭈브토피
4: 보빌라 판불리 데가 담바디 고샤먹무시 나나 좀서 조용해 도려야디 고샤먹부 마시베
0: 보빌라 저랑 두째 나야 가리이다

0: 주시. 남아쇼. 부부치라 함사. 부부시비 릴라가 키랑 구슈샤.
1: 용아. 나도 봄쇼하네. 최소 생애 관도 가규. 봄쇼 중에 요소부터 대소 가지고 고소.
2: 주주 지라스 고샤.
1: 정회도 라지가 리오르마.
2: 러시. 부부라. 뒤 녀기시라도 야면의 봄쇼비 릴라라. 관동카 겨울 내부시 수는
1: 상계 봄쇼 벌릴 용매자지 관동카 유세토로 봄매도 삼년의 지지 겨울로 보야 되지 리더생의 제다 마지
3: 스나고 대패지 양가구 사비베
1: 바로 그치 뭐 세부 숨죠 나 그냥 제기
3: Liz,
1: 这松桥派过钱币呢？这些啊，你们你退吧有谁？你那托松啊，过段差过了点呢？这些里住土呀，也有不着。你那托松啊，松段差丢了点呢？俺那说，让俺托不着。嗯，他个嘞，这是你们你们呢，整嘛的，可不得丢。俺这这小顿不打，把朝鲜给这小你们你们都收了用的。俺做咱们算计，顶最有些。你那同俺们那个路通说。
3: 不过你们你退吧，你们会赢谁？况且这位苏鲁贵天卡算些主意呢，这位每个不丢卡算破主意呢，况且手工切菜，那是那迷人的菜里点啥不着？

0: 당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링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외라 철주타 티드 고토베 부데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공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쇠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첨거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양 고토블라 수보 켄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2: 드링 안주 로게 파주 탐디 아니 렘바 까지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 daga zho.
3: De, shabsha zhi, ode jik tsudash dago nani yong dwe?
4: Dewa shushtuwa la.
3: Naze?
4: Yangwa shushtuwa.
3: Chanda, lenba di tibu dwe?
4: Da di hongwa ma shangwa la.
3: Di, logi ba zhi, tam, an kira liya kuya yi.
4: Naze, naze.
5: Hangwa di na, ti tubla, bayo shi dhado.
3: Naze.
5: Hangwa do, kongpa ye dwe zamba ya, yangwa shi wudu.
3: Naze.
5: Dewa janga nangzo, ya ga chawa dan, chiu gul chimina. ngone nang da yong se remen duwa
3: ta chena len ba de kiran ti bu duwa
5: are pa du sa chik sa ve ni
3: ta kiran che ga tik su de le pu ya yin kiran
5: le le le
6: no hong go di ne kon sa lang sa go le si ten den lo ju ba du de
3: o da kiran ga chu ba ga lang sa ti na so ni kiran ya te ga pu wi
0: ji du ka ba le go g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0: 이네 개가 톱조 있어. 네, 지쇼. 니기 매미다. 메르교 숨길학스시. 메르교기 디오 치갸학스다. 넘주피르디 니돈학스 피르주야디 도스디니치두이. 다다 다메 먹더디 구데이다.
1: 마그벨라. 나저 심에 티지 연출샤. 어리 덤집 주고 심에 나동 연출샤.
0: 제저 다메 개거디 나저 어리 매미 내가 주교시. 네 고리야 미드소 깁사 젠드 미도
2: 마블라 마군 클라카기 세발리스
0: 와판 풀리터이
3: 제임스 도마다 쇼치게 되게 상상 위에 네티 대유
0: 마블라 디 노르즈 슈슈시리
4: 예 기랑 세시 슈슈
3: 예시 위에게 중괴마 돌아나라 마경 지유사
0: 제다디야 저 접시도
3: 디마세 치딘체베 어디 치쇼 두베 야윤 것이
0: 갈수바
3: 다득게 나라 정토 된거치 대표 요야 가세 튤리 여시 나제 세팅 차취되게 나네 진화 괴당스 여시
5: 이 재미치디 책임지를 줄베 마세
3: 망세 당쇼 무튜 댐고 터비야기 책임지 치아부거리 시스니
0: 레스 마구엘라
6: 머지간다 봉소니 나저 세부 숨죠 파르고지알 무튜나스 이내 나저 덤증고소 두두고시 콘저 양자 님니 댄수 잡으시
7: 나세 장 님니 되브제 장 형도게 마연 나저 지셔 니회 겹죠
8: 갈래디 저 잡지 님니 잡으시 그거 현저 전에 그제스 보빌라 유스티 메탐 세베 세부 숨죠 파르고시알 잡죠지기 장메 세빈이 서송을 파미 준비 내저든지 반대 측면도
6: 장세양
9: 예
6: 장게 다쇼 예주다 예드치제 상가리가 먹더 날쇼 데네 루쇼 숨게 먹쇼 되제 젠디 오가도
9: 레스
6: 상소체
9: 예
6: 경소 치쇼 십싱 아스네 쇼르고 삼제 되었지 이내 가라 저 먹더 링게디 치쇼 십싱 아제자 가서 봄쇼 정에 공허 상매 치쇼 생아 잡죠 저우리 장게 먹고 치제 뒤촌에 바르고체 시판랄 예베 저오가제 치쇼 생에 바르고치드 뉴쇼 총으로 당우리
2: 보빌라 토띠나 치쇼 십시 상대 야오체제 균용 뒤촌
6: 지비수 다다 봄쇼 정에 먹수 유제 경소 치쇼 생아 잡죠 체하다 팔로니 심주 제제 바르고 제가 덥듯이 봄쇼 용게 이지 제때 주수 마동라
10: 지쇼 싱에 랭게 루주 톱체니 유스 라스 모토나 먹탑 삼성매
6: 제샤 로튼소 상가리게 먹탑디 내급 주지 마시 나저 유스 토 렌베지라 저외 된데 술구 차고 지그지 봄쇼 중얘기 지쳐 먹고 요구조지 나저 봄쇼 정에 차상의 유스지 지제 없다
2: 조성씨 파굴굴루 송도 라디아비슈메 리서드 용구기 겨우쪼
11: 샹가주가르시에유 갸비슈메 로용구시
2: 이내 당도 파굴치면 제바 추수 계획림도 갸비슈메 용토우르베
12: 갸비슈메 펑라비스
11: 왜, 루틴, 단다 공룡 가져오죠. 발굴치면 치야, 님님 날개한 채시야.
2: 가리, 루브 톱기야 딘지, 돈도 고우르베.
11: 갸비슈메 돈 그뒤 로우메, 기시해 중에.
2: 갸비슈메 돈다디, 삼마도, 급제 로토우마시. 双시, 랑게 돈다디, 다당 그제 증거유네, 니엘 삼마도. 단다 개치슈디, 덤집도 숨치우리. 랑게 구제 야구든지 뇌통미 민예신기 뇌이네 아다과 카티장이 미드 뇌통도 이네 민예네 줄때나 아주강에는 마진바 둔규시야드지 통랑송바 저지지야 랭마구시라유 통랑당구디 랑지지인다 랑게 용두구야
11: 개별라 바르고 나기한시야디 조지소너 비누 역시라 중말 승비 你 爹呢? 你要当这部从做你当于直做姐姐卡过姐光对举着姐更是被女不听而住他们是被心胸马下不写住不写嗯
13: 罗个姐懂啊大哥罗天索他过哪家姐啊弟电击姐姐

0: 탄단의 고조배 뒤뒤나라. 텀집 상매 마갸양 저지 앙사치옥시. 루즈소 쉐다 요두게.
1: 그러나
0: 나라주 옆도 비지지 좌도.
2: 김소 개교.
1: 김소 개교. 김소 개교. 김소 개교. 김소 개교.
3: 우승라다. 상간리 댄송칭 얘기 바우소. 키랑주 방할다. 슈퍼맵. 멍텁게 바돕라. 야츠기. 답지 링기 강해치웨 멍텁트. 저우치지다 니도 짜미 수비. 예우텁시. 균주 봄쇼 용라. 시지 쯔다. 원시 바우츠 자실림시. 모두 멍텁날 슈제. 후다 베다 체니. 졸굴칭에게 저우창마. 난주 사신 댐비 유세 토라. 짜미 수소. 나. 잘하신다 개제야베. 마게르게 뉴베 신도 치리다 세딜리 유스드베 톨람딘 수체 무투타오 파르고 진얘기 제바오베 미남라 제로 견조락다디게 조베 지일 무투 로딘 규미기 먹텁체 유스 상마 칸교 라스체 두베 쇼화유 니에 파르고 구이루 총도 슈니에게 투임소 톨람나르 말로코 클라스탐이 콘즈 흡수 흡동 체부 통두 나 이시라 교주 콘즈도 람나라 제도 나르제 니무 죽단 지네 먹텁 체삼 괜히 샤요 마시 통도 파르구 체악 처리 치고시 닝도디 봄쇼 주영아 텀넘 미게오 미비 각자들이
4: 로텐소 샹간리 그 강에 제슈다 제 제슈고 마디 니아바도 제가 레제 나저 어림이 퇴미지가 당구리 영래 투부도 구해
1: 투마 투마 투마

0: 내수 갈도.
1: 되게 잡을래지. 멘트 더 스킵 되나 패스.
2: 잡을 좀 과도. 잡을 좀 과도지.
3: 된도.
2: 소시.
0: 아.
2: 저번 메마가 통남난 개빙기.
0: 뺏었지. 다시 아님도 쇼. 미션 다디기. 제대 좀 왔어. 고정해.
2: 아, 시스.
0: 좀.
2: 사모님. 메마 돌람 줘.
4: 마글렘드 아.
5: 마글렘드.
2: 마글렘드.
5: 글리다.
6: 섭섭지.
2: 그저도 나
5: 스탠드위.
4: 어제. 섭섭지야.
6: 야, 글리다.
5: 글리다.
6: 마가 숨겨 쳤다. 어제다.
2: 섭섭지야. 오스트베. 어,
5: 이제 섭섭지야.
7: 대리샤 창문 칠 대지
8: 칠 대지
7: 칠 대지
9: 좋았어.

0: 겸심 떠라. 기란 로피베.
1: 모토치 님 카시엘레 치메와. 카체브리. 라체브능 신차시야. 되다. 김슈브 세약 시에드 돈도 잔디 동해.
0: 기란 소다. 예상마 꾼톰 시도우스베. 니 다시 주다 노베 긴기. 중재 니 부딪혀 수없이. 니 뒤를 랑가 니유니 니 딱다. 랑가 너 꼈던 것이.
1: 너 드셔뉴 맵수 역시. 마 유사 리비에 공다가. 니 앙아 찍찍치. 상면이 치지 돈놈 같이 같이 비 람칠리드 강에 체주 상마 같이 되지 매베 내려 켜드 상기 나 졸랑 같이 버시 디네소 녀장 돈나시 같이 비 상방아 되고다 징조 퇴보 냥뇨유 봐 가제 들리드 취드신이 그 탐심지르시야 유세토라 나

0: 오빌라. 제솜주 파르크치 메모터 체시 수준 공개 동동이 시험소.
1: 상계 산디 담비.
0: 올, 네 산디 담비.
1: 산디 담제 가지가. 산디 담닝 마시.
0: 오빌라. 뒤쪽 자차고 선자 가르치시 있네.
1: 마게 뜨 감자 제닝 마시. 내일 개보다 슬프 거지. 상계 산디 담비나 감자체. 모터 규제 초니 교고매베 고고치지.
0: 이네 파르크치 메바라. 초준이 섭세 요마지. 나모불 섬제도.
1: 척주베 막진 게드 대외 셈림 투 보르다 뒤져도 스트레셔
0: 리스 막아 조드 마쇼 지숨시다 지숨에 도쇼 지르지니 야쇼 쇼지 수시 디간 다쇼 예쪽이 루쇼 지다니 바로 그 주쇼셔 주 모더치디 야쇼 지르니 게림 숨시 게림 시소 모더마스 모더 금초 숨조치 금초 지게 금초 숨창시 주쇼 지게 금초 숨창시 주쇼 지네 금초 소초 숨시 소초 지네 미숨이 내려 머리 소세면의 깊이 더 놀라 본주다 몰토브 니키 주소진의 미지가 조짐을 깊지 제 니키야 구치지 니부디 디쇼 티에라 몸교 다쇼 니다 미교 다쇼지 니가라 둥주 사이 니기 미교 루쇼치지 미교 중재 루쇼치 다 조사 다쇼치 너무 미교 니서 부처치지 바로 그 점이 디쇼로 좀 교차 겐키 강아 마트는 코라 미교 마게 상을 입에 디쇼 유상마 돌탑치 너무 미교게 유세 홍을 쇼니니 미교 호핑치 저러저 교마 다치 디치스 카토치 미교마 숨치치게 거병 미쇼체니 거병 안에 나저동 총수관라 내가 소 얘기 미스들 좀 맵서 토포지 나 조사게 녀를 유세도 용기 제니 근데 디슈질 지지 유스도 봐도 되다니 저 유스기 내 것도 반 더 토포 저도 그서 제 입에
2: 그서 제 지유 동종 속주 상마 당연히 네 체우시 당연면나 저지 당연다 당나 슈니 고르지 기세도 도면나 당연히 괜히 주리
0: 저주죠
3: 예
0: 이거 너 유미 당시에 야구치 남자부 조강 따줘
3: 레스
4: 최근 공부 철시디 십주 쇠샤라 당연히 배뉴 이내 보르도 되샤
0: 철시디 십주 쇠샤 이내가 조사 비주 단야 뛰라 마담 비차도 대비질 개비야 탱가 주 유미 세프 주임도
4: 최근 공개 고대부 친구시 시야 용자는 수소 경사 시야 망자는 부비라가 조신 등 말씀 보시
1: 왜? 미리 인쇼치 되다. 최근 공개 가조사 대불 니 겹지지. 이내 년지 겹야모도 조진제 조마시. 계속 니 대불 겹고유나 멀지간 게 조진 돕고시. 보미셈리 장기 섬주시다.
5: 마셔라. 삼부 여름에
1: 샤이나 부부샘리 계세드 제 시회 두야 데리라 예단제 랑가 삼자신이 되도 마세 최쇼싱에 바르고 제베 제일어 봄쇼 종이게 말이야 슈초초 제게 옵니다 나저 팔러 지두차가 내도 도어다
5: 레스 니에체나 바르고 메메다야 망차메죠 니시에나 네 유스도 마친제 촉동 체비 맴 가서 망단에 심해 망 유비 제자 맴 망구마 담체 카잠 재단의 약도
1: 주변 셈을 이게 내일 개비시라 시에서 마세 서유전공 겸니시라 도시야 겸대지를 개흘린 지식도 서유전공 남자 사차시야
0: 저주변
6: 예
1: 서유전공을 내가 유자치 방고 매무다야 대장의 용마지 야쇼 주연의 예총표 겸류 돕쇼 단위심 고지 덥세 대는 루쇼 직제 멍텁 차우지 이봐

0: 루듀소! 디에유베, 텀생우 상마! 탄들아, 마쇼르드 요시! 이내 마집시라! 마쥐 유기디, 탐에 개그 레구시! 개그 레구유너! 겁지, 응규 링스 채우시! 디마세, 마쥐 상매! 개세 마집 채우시! 가다먹덤 시도이 내자!
1: 能救人归古队那些，俺俺做二里面的做，俺做，张三的妹妹的，先救谁？二里三街的路多半当归，二里三街的路多半当归，
2: 玉器三妈给个连归，玉器三妈给个连归，二里三街的路多半当归，玉器三妈给个连归，玉器三妈给个连归，俺俺做路不脱片了，又是从把门进去，又是来我们，我的进去，又是顾不当。 对吧？你也来讲，今天又是哪不打出国，西北没打，你们多钱的？又是从把走过去，又是顾不当这边找我，情绪也不是没放松的。马上的结队，两大差不打，我梦你个把去。第二个太贵呢，西北女儿耽误的。
3: 咱们三个入职。
4: Yes。
3: 我们那个没得这些绿地拿去，也就是感觉等于去，都是些烂木头，要去。
4: Yes。

세븐이 쏴게다. 세븐이 쏘고 멸교 겹지. 벤제 니 퇴음시. 당고디. 저위 증가 카지 돌지. 라르소 체토에 맵차없이. 니버디. 장마게 니리. 주소 중에는 멸교 겹지. 저오 공부주. 니네 낭미 나에게 생각시야. 대리 장마게 할 것이 없지 않아. 입송 양시에 도우지.

0: 出兵了！中校马文山了，等到等大个月。今天中国委没叫叶不当地，明天到苏都。现在年轻人了，岂不是虚高生病？叶不当下毒，该是让先队头脑，三年五十三兵五十，明天大雪。哎呀，都说叫是叫吧，先松快。出兵了。
1: 계층 말해, 계층 말해. 통다, 통다, 계층 말해. 야, 요스통. 인다, 인다, 인다.
2: 인다, 인다, 인다.
1: 디리 이너 독식 겹고야 그 중국한테서 많이 먹어 탈락감 좋지.

0: 바르고 있어 고소.
1: 됐어.
2: 백조여! 백조여!
1: 백조여! 여!
3: 바르고 있는 부디 미교. 자고 인세 토. 치아도 거부도 못해. 네 신이 세세디 신주.
2: 가조사처지시.
3: 초용이 먹더비 쓰다 부지. 탑제 먹으시게 주시.
2: 여!
3: 유스 초야. 동남딘소. 유소 기지소. 탑제 부지 잡아 정말시. 팔고 치모디. 봉쇼 용기 공호기. 세부 먹고다. 봉지 먹고. 탑제 먹고. 편주 심부지. 쇼비 심시시.
1: 백조경

0: 다가마 동조 차이가 되게 심샤. 다쇼 지송에 루쇼 니베 야쇼 지보다 동남 송배 봉발 성라. 수수 유스네 퇴제. 유스 주보다 유스 구마 바꾸 제주. 주 림베 지르 유스 수바 바꾸 지슬라.
1: 강마게 바꾸 제시샤. 다쇼 고치 고치 가바기. 중시 퇴스체 봉조 주시치라.
2: 집에 들어. 강마를 갖다 하나.
3: 됐어. 다쇼가 있었지. 강마게 바꾸셔야. 무엇 도와줘.
0: 지송시 루쇼송배 야쇼예보다 다쇼예주기 루쇼당군 야쇼송바 당교유스당군의 죄제 라지유스송바 동조치스

0: 내가 숨 줄 하자 잠시 여시 남이 감부타 로숨 감부 군감 년감 나감 제 여시 다와 뒤번에 중이 팔라 감부도 유 여시 다와 쪽지번이 안주 감부도 외 퇴지시시 친에 대존 탱게이네 마부시라 여시 외네 안소 녹시 대존 장에 추 지다 잠만이 돈네 숨도 예매지 뉘족시
1: 사토로 닌첸치 해바 체외 컴부야 대외 응아론도 기유 목지 외 체외 컴퓨터와 심론조와 타 컴퓨터도 뇌매 자습타 냠도 기에바르디 컴퓨터와 양 서지 튜와 타 치슈수 나와 중립에 나도 바로 도초그 여배 디게 컴부야 동군의 민 치슈들 교류 여바지 벽이 딤주타외 디체 윤채매발 폐계탕 퇴고창도 침부터 뛰니 사투 넘시기 캐주 댐비 군함태 다경 강수기 요소네 매개기 서시채매 김장 최도만 배나 교토부 총유 멜로 중리 진기 배전규 탕크디 타르 모자젠도 교로탕 디게 컴부야 뎁소 첸겐 소당 자완 냠바 매발 순수기 캔유 컴부타 제차르 야바타 튜시 리코르트도 제부 직제 니기 다데 신엔 젠겐 키가와 지가르페 다자 신제 동르 디나 감돈 제차르 야보 총와 마세 신제 동보 날레 마와 짐베 자와 축데 제외 축베 제부 도고 초유버지

바람이다 용수 민급 치박벤 더 줄기 엽시 오자니 오스르람 서장토 교로타 라베 년치 님시니 제 엽시 바과투부디 쉬바나 서팅데기 레브니 이도 원웨 뻬세시탕 니수 마치신 서팅데기 레블레 이도 원라 잠베웨 단체 제부 서면체니 더급 루주기 좋아 첨부 여바 최바 체도 웬디 제부 녀위기 최배 티심디 강충 타잠기 메도 종라 투

0: 펜시니 코어 망신 롱어주 임바타 수주세 망부 뒤시 영주로 외부 거부타 수주 신부 예바띠 제비 멘초 제수 타부타 미남기 가부치기유
1: 나주 펜시 로지라 팅니 도초 요시 도대지라 동부지기 간에 제부 니기네 숨기 잠지 도주 요시 마부시라 요시 디포신시

0: 누구 좀 많이 매도 좀 기린 총선에 임바탕 공기 퍼유기 상함 척수유탕 레셉기 통용 상말 경어 첨부 여부지
1: 디리 리자제 맞아 상말로 지기 신도 아무 차가 저도 신도 아무 뒤서 깜부리 낭사 랍자 두디 디강게 리디즈 팅기 리강로 로치 투시 상마야 리기 신제 재민나 저요리 나 까부시라 유
0: 롭신 튼지 노부쯤아 퍼유토로니 유소 총강식 주유바마세 장면년수로 장니 정이기 퍼유 치다치기 없지
1: 안주 장면년저 규제 안주 메도종의 표순초배 신제다 신뢰로도 추비 유소 튼고 제주상마 치자다 치종치기 레디 대수 규제 안주 메도종라 로치 튀시르 유고요는 참부유바 창마시스주의 띵안주대유베 리기싱제리 하부제스고리 갸가르 노리고사 사와지니익지라 미용구리 제부디 조교무리 톤도디 워무교부능시기 치민님부치 가야요리
0: 하바젠키 치임니 무르도진제 쇼고탕 잡부유 Doa nyebe bakbe wadu, njebu jasin sinsi yobatan. Mima ta kansara tima tuyuki yu. Kala se na, ruji ngenbo shik chowa tang. Juji chuedu kadi yobbe chowa mikse shik yu. Wende, nangchun dongme ru. Simchu chebu yu. Haba jenla yangyuru gogbe nyoba hajangi chenbo yobbe rangchun ki pabju shik ri. 배유철도 근두기 롱부 초신 잠바시기 정수 감기 능치양 초기디 철도 소비 투비

0: 시다. 돈도 이게 리기 제부시도. 데 마음 차도가 신도 돼야 나오이스 소리. 디어 정구르샤. 정구르도가 데 마음도가 견주민다 취제 아무나 간지. 판데미야 투주리. 난주대 통망시기 리기 제부지. 코들이야 면적이 신단대 열시기. 나티아시샤
1: 실제 토와탕 최제 참분이 제부티께세 쿠르요야 쉐이 예게 땡도 춘부탕 춘부체네 끼에베 제부응은부탕 마부티엔소 꼬아네세나 조왕알무 인부지 제부티엔이 응얼규 쿠만키 리켄 제부 자진시인라 멘주르도 쥐에베 정중기 멘주시 경이 텐조 상만니 능링키 트랑라 땡그 다와 죽지바 메도그 낙습 군도 멘탕세 니가르 쥐 쇼베 제부 쿠르기지

0: Tiringa zu logeba zu lamdi ani lemba kaje jilina lo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zhong
1: de shabsha ji wo de jik zu de shita ro nan de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da ti ha ho ma shu wa la
1: de logeba zu lam ani kira lia pu ya yi
3: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파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Jidu khabar, leg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0: 야 민김비 너궁 뒤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들 로스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추퇴시 겨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고모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래
3: 빨라 Ma shurguyuda, Palakirange, Madi Lemba Karimbaji, Tibunanda.
2: Madi Chimishimbuja. Zang Zang Gangje, Dende, Wesig Mari.
3: Wesig Mara Ribala, Palakirasinanda. Dinalia, Bulegi, She Serimbe, Shimache, Tando, Dima, Zang Zang Gangibamache, Chima Ralia, Yube Chimishdua.
2: Wesig Madi.
4: 龙你输了都进别连把你不进我没人呢虚下了这随便拿的不那样是吧谢谢日本吞在银子吞在所在的拆开银子吞在的托到米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之马如果地区我原先刚长期为什么的地方康破个重点冲西康国大安杰吧为什么的地方康
0: 야민 김비 너궁 뒤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들 로스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민이 추퇴시 겨부 칭비탕도 피타
1: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싱은 토베마체 모동양 갈부싱은 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싱은 토베마체 모동양 갈부싱은 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6: 야자기사
7: 자들레 돌도 주게
6: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치는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8: 자나고 야구치 체리
9: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치 링기
10: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
6: 니랑 대주다야디
4: 韩立方给吞下沙子的人，去了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0: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林书。 Mirjoo Sambiawo, Hanli Fang Chongkang.
1: Lingguar Shalamki, Gekab Lokche Khatri, Hanli Fang Chongkang.

0: 咱们先给说，杨家姐送来了，小不得了。先打，演员里啊，绝没给钱，苦又给钱，你不看这么多了。我特地不推荐去学装的家里的学，但你从孔美那一面呢，俺就咱们先给从下去学装去，形容给装子他，军给国主下周，你当个新贵他，他那些钱呢，肯定推荐零售，忙不起我这水平。
1: 当然，这里先的电视台为接，也沿路找人不是个俺可把讲的。我这阿家，区区连连来找，蛮亲切。阿家那个，很多啥些员工都看起来就热心很多。特地引进一些土路，而且队伍去看人家小阿四的。但，吃这些呢是不是钱小块的钱呢？蛮接有人。
2: 有。这蛮接有人。
1: 蛮接有人。对。也可能得看人家在金泽或者啥子。听人家阿家你。
0: 嗯嗯。
1: 等个日子当，蛮多小小的装备。
0: 谁不拿了？嗯嗯。
1: 有。大家抓，阿家。有。但是，但这里叔叔
0: 俺也抵着多，刘江才叫你也多。
1: 姐子，你可能得肯定在我金泽这里。
0: 有。叔叔，我这过去把钥匙给先。叔叔，他去修了一下，还在请不得？
1: 俺家罗他罗孙新庄的。
0: 罗孙。
1: 哦。俺
0: 的店的去修了一下，给我约的约。
1: 啊。
0: 宣
1: 传的阿家太辛苦的，你妈俺就一个点子没得，我的。
0: 但秋收是对咱们，那是明天的事，妥不来。秋收
1: 是对咱们，那俺做一张拿了来修呗，那得得多啊。俺做秋收修的咱们，可辛辛苦苦的做那边的，弄个这个事多啊。嘛噻，俺做一路上不单，还再秋去。俺秋收个差不多秋才交的，听说送这些个啥子啦？修是多啊。俺车上秋收是恁这样，大家跟恁这样老早恁这都啊讲。俺听俺做三步做啥的啊？叫他大大的拿了来，我呢。
0: 可能就是地方有个钱，嗯嗯，啊你再不可能配件修什么钱玩嘞？嗯嗯，现在有对账吧，第一讲对了，但是配件钱对账吧，俺就有个大人来就对吧，但是差不多多少嘞？啊，那，啊你，那现在的，那你看六月才打钱啊，对吧？对对对。
3: 阿木，今天有人要在这读？
4: 对，俺们爹爹爹爹在故事中在那看，俺们就蹲的，哎，对了，俺们就是给三铺给，这边就这些钱，让美丽那些说的，你们来看瞧嘞。嗯。爹可能去当个道场大哥了，修了嘞。
3: 俺给那个做呀，嗯，的，苏丹苏路达，肯几天的，我这是哪里用过呗？
4: 俺都是白讲了。
3: 你做不记得，连家没听过。新街地那里出几间，家没得出挨着。
0: 啊，那里。
3: 家没得地大。嗯嗯。做不定地大。嗯嗯。新街看不得大个人吧，做不定地是，人家在新街地那里都有。
1: 新街地。
3: 哦。
1: 金木不新街。
3: 哦。那得做点老外那些角色的，干净用吧，别的。老村
1: 长。
3: 哦。新街地里出八呀，幺呀，他呀，陈呀，车长，但这是我地盘。你上俺做。
4: 但首先对不来接上，人家去，他就没有。准备要不接是吧？去个，哪路打点对？到什么就装修建筑，另外像下，到头上通知家，另外送就家，等这些的。但当地啊，把这当这我们永州下的中，俺就到他们这干这边的人不给，过不去这么吃不惯，我都叫下来。当地俺地，
1: 这不地板，
4: 把，但这是路就建，那路就全部都不着吧？白米罗的米罗建。
0: 将来的嘛，说不定人家收收人吧，的确没得不着吧，就是地干的，我穷吧，就这种地。
1: 大爹开出地去吧，我多久也吃不个就当年了，可以吃不得，直接解冻吧。
0: 啊嘞，
1: 嗯，做不得，甚至得可能吃不得钱嘛，当个说，都叫吃什么，吃不个就当的，我吃不错，要不？
0: 啊嘞，
1: 嗯，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做，俺们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demche cha chang xin nan yu zhuo ba cha xin le le ta di kurim di zhuo dang zhu lu de de ma xin de so xi duo an che zan de li xin ai ge la de de ji xue xi ge la ge ngan zo ya ya ni nan zu da pe ge su ge rang ge ngan ne zhuo dang che bi men nin ji ge ze wu de xi ji bie neng gu men wo zhu xin na ro na xue yi
1: le se nga zui ni ji de dang gu chue jia ge ne cha xia bu ra chi na 아니 샹진 샹요 어 타네 카레에서나 골롱잔 내 태장네 죽슈데 딸로 세치오래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두고래 마메 니디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치고래 어 또 들어가서 자셔서 시주의 양다월에 이제 장외로 왔다.
0: 민지 장외.
1: 어 이제 장외로 와. 제가 디나로리아 개발지 되어요. 니도 가서는 그게 니 저거 록수 나로라. 아니 어 상신 상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록사. 어 파미 너도 친 봐. 아니 롬장 바탕제 뒤주 땡기 제디 파수가 주도상 민어주기 수가 주거든.
0: 아 네.
1: 수는 파나게 김상근 재화수거든. 하나 김자 재고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자 피 재고슈 세니 아니 지샤베 두주기 투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0: 아네 네
1: 와 만도 고대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0: 아네
1: 나모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다다 고도부도 차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대 샤브죠
0: 아 네네.
1: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브죠 수자 수마 피베 누보 샤브죠
0: 아 네네세
1: 아니 권리도서 아 고당스 겹제 녀제데 고접 아니 시내 고래 샤브 따고
0: 네세
1: 어 자장 단도 디 쇼가 손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배우 루규 겹제나 제 코요레 어 벽에 니들게 최고 나올려 나마 마부 수도자 세진다 세번매배 아니 니수 제버때 나고지제 수입을 했어.
0: 예, 오늘 오저 야시진나서 다들이 차선에게라게 오늘 남스 만자를 취해서 다나스 되게 임바 차선나 나스 남스 삽주변은 되잖아. 디 다능 말바다
1: 다네. 디버다. 상전 도들 뭐 쉬어 말이야.
0: 시자. 다 대양은 좀 오저 나는 연구를 배.
1: 상전사대 어 디마르데 넘겨서 그래.
0: 넘게
1: 너무 강게 두스케라
0: 만고에서
1: 어 스데 그렇게 하면 된 거라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다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0: 쳐서
1: 이 날로 예절한데 여러분 도스 제 마쇼 현대게 상전 돼요 말이
0: 레스 레스 레로 드림 바사스네 랭아레 템점 뭐 추세세 길알데 참이 차게
1: 그렇지
0: 레스 길아 한 세치치 체다
1: 나도 저 저
0: 규제 서부 코나 저 산데 예 대야 난수 단인지 고게 칭하게 샵주 스나 도
1: 나도
0: 첩진스 나로나 신벤 앵글아게 디나로야 어 코나 저 규제 난 거야 근데도 직시
1: 그바 나도
0: 코나 저 쉔게 소야
1: 예데 당한 거 나야 다 요다 我上面那的多都写不了去呢，听我说拍啊，老师都是干嘛了？要求啊，是吧？
0: 是是，咱现在项目就是哪样子，你们都年纪大，就一边写不写的，几岁难度啊？

0: 샤브제 추제 사제 무제 미제 노르제제
1: 차상 차상아 지금 메세기라 토시나 나 게라게 두스 뭐 주는 데 잠바 드리 고급디 단 뒤지제 게라게랑 간조 배 나로네 동부 튼디지 지 차게다 지지 지지 지 따로 나 신이 누구이나 나오네

0: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변 끌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딘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1: ཁྱི ཕྱི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2: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ས ཕྱི�
3: 제도点别萨都银点唐格拉格月南胖聚集街上列多车渡点迪格拉尼土热萨别云中萨巴银云中萨别别给米瑞卡给米莫纳团体塔亚尊银别土热给年阿藏有了中华米瑞集团草别独系前联托东都居宁周切行 米瑞卡瓦拉平均中午塔比瑞娘这些了本地当年借用给米瑞团结亚春季别上区对局了凶人监狱群众三倍别给团我塔参别比赛来别别给冷比托就有了别给给团上沙巴拉西苏联就有了别给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比赛来归托年沙堆边角了别给东位
2: 文具区对局了凶人监狱。群众三遍，几度点遍，别给区间订阅帖。监控给蒙西东部主播塔，三队监控朋友球队送中的凶人监狱。第二个遍，监控协约托卡四中球队了凶人监狱。群众三遍，汤藏多边塔，核心三边地，及其瑞阳中约帖，就有你汤藏丁令塔。
3: 汤藏萨边，汤藏塔尔杰杰给六个姐姐的当年，第二个比他点他的盟主给老林别顿区组队护大签约，别别土热萨巴顿，讲究冷漠萨巴拉兄，别给米瑞卡给迷茫给，母体全用脸土热萨边帮给别顿解决老林特金当年，团结他就去，写别写轮。
2: 제도界点别，接受零六撇，偏重三八中期，别得忽大才对应。

지루치도국계십시부류가와시베치기슈니 로다베체기 중국인화공수내에 고교 제표계의 국민당 녹주쇼가 유제 잠이 타치기수니 개유민마 진중공고부터 중국인화공화왕기상 젠당 차자정신라 성격지도대 가구인화공지 민마 진중마기 상마 최소자이 레와 책동락상기 유수내 자외 증차도대 지주 파다지도 正确137年共与国民党的公约地方面送了他中国卡这个念诵句努就间接引入给东上天阳明灭都将不是

0: 도시라
1: 뭐지라
0: 빈쇼 것도 몰래네 다르죠스
1: 어 남자 직주 니드르도와 군수에 갈색도
0: 군수 막디 뒤응고 진주저사 텅텅마니베 주쇼양 증주저시 수장동 봉속이 봉쇼 송양 증주저시베 지다 참디르 진주저주 랭게 용수도시 치수장 막기 강교 실루 지투타 자오 인삼치네 저간람 가투베 쯔리치기
1: 난진 진주 당필라 다 상하이 겨홀다
0: 단도 난진기 중동래 샤가 토베 간다 나 저희 개개 탈마 서로도 용요시
1: 다리 로니스타 비에콘라 나 저희 자시 낭구 지위 주도라 당기 전세 앙타고디 춘샤 춤부다 중국 공전다 외수 우니바 캡자 치베 추진티 롱럽샤니 최강 양내 양도 틱톡지
0: 쉬자마
1: 다다 나조시네 외세 동대기 남치지 니토지
0: 남치디 터동아조 제게 소스 니티네 제용을 진주다 토지 맞지 두시라
1: 어
0: 키라야 니가 섬는 게네 라
1: 아 나와 기부 주자 니가 시교고 제 지다
0: 동산주 철롱 루부르 바마치게 상신 파다지
1: 계획토무

0: 탄다 상하이 니가 찍나 먹듭기 각세 틀리 거래 주도를 제다 신비에 독버리지 또 수요관지 이내 개간 처부리 이내 닥다 상하이 입에 낀게 산에 가기 원소 상마 대 두릅치 그 유자 개나 수마도 뜬통 말다
1: 노동 쇼핑 일인 조사
0: 먹지 탄러 먹지 류라게 순내든 탁주 토비네 자가 강부디 워디 능기 속이 계란과 쇠위나 나조사에 요마리 요비게 만나라
1: 장부시에나 로보체구 니리 이내 니가 진나디 먹도 장부시 돈자 녀도도로 도신다다 주도체구구이
0: 이대 인거죠.
1: 돌디브나 신규세나 신튼주부리 니강교 렌슈쇼
0: 레스 제는제 계란라 토체나슈위 화동러 퇴인제 야구딘제 망부요리
1: 金柱的面上我就四川了我土马的我就四川了吞在亚古廷这芒果鱼呢出我土马的好早地金柱的那天的下光柱杂水的罗柱杂水呢他呢家刚去同样没被陈玉家浪的人金孔木四兄的北洋四兄抵抗了江三个四兄姐 对最老大的是专门在那江南的江浙都有些因为他把江南同样有嘛是唐的你冷松来过个比你就成绩这个南北你听你按住龙龙龙过过过不要出来过嗯大哥的了这么觉得不得没的就用给刚才谢谢谢谢

0: 사지 대테나 기라르 두베즈도 카브리
1: 구쇼 제쇼하라 키랑게 세니 나스네 튜뉴유 셰양라 징주도 튜 키랑게 네티제 원라나 중국 처제 소자 체슈데

0: sungyeb namre. Di jingzhu mokchu ngone xe na, pe nu qenpo shira tuen barta.
1: Nye kumi tang pige sir sir che lo shubchang shi debi, tang tanga lam no dok xie cheb samshi. Kena zung ngone changting sungyeb tang temi tenpo yubay miri.
0: Lu dun chayi ge, kirangay shanghai ne, kumi tang da nyebo chi mebe, chun jay lak zemi na kaji da, zhawa nangu yor sungi, di chawa sang kur da. Ge yung jingzhu tang pe jilo, ngan zo jun tang jingi bina pen chi gore. Tiri nga de qing a, chay yu jang lam zhung yu chi du, chi geb kira la. Galom na ros, shuga jabi.
1: Cheng yu jang lam la?
0: Zhe la.
1: Cheng yu jang lam di, ngan zo si zhuan gi, mi ma yuong gi, sim ne jir da.
0: Bi zho xio ha la, lun lup la jing zhu dang pe xe la, lam san le wu zhu na, kin zhe yu na.
1: Chib si wun yu deng la, jang lam di nga di, tuan qin song zang. Lo xing ji, chè zhì ma nà bì nà, pè jì yung bà zhì. Nye qè nà, lù nù bì jing zhù dà nì, lò nì qì bè jì lè, kèn zhè dò lè.
0: Lò nì lè? Dù rìng dà qù sù. Bì zhò xiò hò lè. Jiàg làm dì, ngà zù sì chuàn zù zhùn qè yà tè lè, kè gàn qì bù yì. Jìm zhù yù bè shù gò, pè jì gì, mèng xì xù rì. Tiri nga di qing a, kira nga zui po yu, si chuan lo, zhuk zhu nang ka pi ro si, din zhi shu ka jia bi.
1: Yi ne jia lam zhung gu na, tui bub din li di, meng xi qi ri. Tang tu ngun so pen qin, sok zua qia gu ri la, mi shu gi gian lin guar da.
0: Nye ba du, zhu yang gi ro kyo zun li qin mo du yong mi du. Bi zhu xiu ha la, kira nga nye lo, chai yu jia lam di, chuk du reng xin gi, nye shu shi qi, ngui to din zui u to de, kira nga gong jia sun yong du gui.
1: Let's.
2: Nga chen yi ge, ki na zu qia ha nye meng, jin bu me ba zai na yong a yong.
0: Ha ha ha, mo ji teng la tuo xian na shu yi. Te dong shang hai mei la, nga zu gong bei zui le, chu jie na ba, tuo xian na shu yi da.
2: Da tie zu zong ma shi, wo zu tang le mei, kan da nye, keng du, ji du xu yu.
0: Ha ha ha, wo ne, ge jin bak de mei fa yi.
2: Ki na zu, ke tiu tiu nanyin ba.
0: Zhu yang mo wu ki guang jia qian de dao yi ba xia. Yi ne wo zhi xia jin di hua na da hua zhong ki mo tem ne zu da gu gui. Lu nu gu gui ne zu nyu zi cao bu song zang. Zhe zhi tu zang qian de ya gu yao zhi.
2: Du si de du, tu zu da ni xi bu yu bu zha. Jiang lam tie ki jian wang gu gu yu na guang jia nan xi.
0: He zi, qian de de bi yao su. Xiu hua la ge yi ge shi qi jie. Chigel yubi, chile kiawandige gie nala gungzi du. Tendo tunda xu. Zhuyang ne, sumzi gie tong yubi, leji bunga ji, chaji xu gyu zhuwa du na xa. Che zang, kirangge, charo nangurta.
2: Leji bie ne tundi, nga chen yi ge, charo xu du marta.
0: Kirang si da, fu jian tang da, jing zhu dang zhuo li. Mi ka tangbu yu sang, ngan zo tai hang da tai yu ki lo yu le xib go yu sigi. Ngan zo ngon de mi ka tangbu xe ra du.
2: Da wo na, din zhe qian ni yong du gui. Shan tong ki yu gyo mang zo ge, lo yu gi le xib di ge jeb gyeb du. Zang ma huay hai yu gi ne, lo yu qeb jang song zang, ge du nyang tu bu da, yu za kum zhi yu ba, ma se sam lu yar tun yu zhi.
0: Yu gyo mang zo?
3: 这位老周达运动错上海呢中国铁汉气味所从来日的电话冲击时中国密码精准码也推动拿了上海精准大街推提那所增加人路的结果军机人路本年马子人路起上海温州西亚上海温州西亚他那所中国冲击继续上海我所密码个喇叭罗托不穷不及
0: Chakjubi.
4: Uchila.
0: Rampa lobe chi la, mokji chan la da, hua dung ju la, le chi ba, jeba jeba la mo tun yu. Yine, yu yu mang zo, lun lun la zhondi yu me di, kun zui du ba, da wo chikri. Xie ma to, xin be su la chikri su xi.
4: Uchila. Chen cha le di, nang ka se yu da.
0: Ngam zha ma chi. 당당아 섬주 사부지 로놈라 레지바 카통의 내두 탁주시야 체시디 나주 정거다 송지체리 사두릉식 토네 락다초리 타다 징주 당로 인베 난진다 상하이 우시 항저우 서구디게 벤조르네 타르제 셔부 요르라 쥐나제기비노 망고통구 요리 니에데나 서구딘 주네 야퉁기 슈누카치 듀제 콘즈 조체베 멍시토 징주 쿠이닝베 레시베 긍지체니 텅더마 니부니보 루누 퉁구레
3: 슈누즈조 순슈 요르라 시시다 치심 요리 튜두 소쇼체나 람사 레네 토르규제 정뉴 듬베 치두리
0: 다그레 루프주 슈누두두 니바도 쥐니디스 코레라 더도 렉체스 코레 마세 개간 치슈디 콘조 루누 유기 미마라 샴디 슈아게 삼로스 코레 니에데나가 쓰 루누 셰프슈 속버스 벼그레
3: 야우도 루누 셰프슈 속바 미리 니에부도
2: 미디 튜니 띵섭 대자 아미 튜유
5: 되게 뭐지 뭐지
0: 용아 루누 셰프슈 속바디 루튜 수르 주다 曹迪秋 张黎智 彭涛 段居易 万里索黑 십재첩组人给 겐키로
3: 니에대나 루누 셰프슈 속바의 직구디 막둔 직구 락다치니 개가 지저로 쇼마베 콩주 먹보다 님도 스트랑 규규리 사마삼자유나
5: 메트유
0: 루누 셰프슈 속바의 상하대 듀브디 속바 당부이 루드 曹迪秋의 겐키로 난진의 듀브디 속바 니부디 루튼 펑타오게 겐키로 팀의 샤모기 옐라루과카 서구탕 락제기 케윤식제 카소소 루치다 옐라루과 존트리 루눕 셰프 속배에 직접 속수담이야디 제게로 공주가리윤어 처음에 루튼 수를 속히랑라 로아주도와 용아 디딘 손도 죄배지로 안수 람사 주양라 니슈 퓨제 루누 셰프슈 톡보디 응외소 오니기
6: 상상 전달 계신부터 요양로시
7: 기다라
6: 어지
7: 알았어 나와디 칸이다
6: 상상 어지 막불라 칼디 딱딱데므도아 다와 좀 칼라 능디는 거 없어
7: 어 당아 좀 못디 대님에 시탈 보내기
6: 대야고 슈도 대야시 계시 칸토 차도는 가면 아 저시
7: 아 당아주 중진에 카테니
1: 어제 마고 와라 소소 자셔서 아쇼
6: 제라 광침부터 제 녀제 잔 바쁘시베 아
1: 사랑한테 고집제도 광세 주지 숨차셔 수고도 과
6: 쟤는 망스마 녀제
8: 아지 신의 소년지게 왜 중에는 양계 교육
1: 전부터 제 차네 통도 소년지게지
6: 라마 법술럽지 주절로 이거 치수기 난징러 가르치 유스게 치다 아니 심지 심슬럽기
8: 나 처음에 저거 여는 키라스티 로디게 나 일랜 고뇨 매봐 난 저야 치도 매매 다리
1: 예예 뭐 티나 사초 없어요
9: 중국 민마 징주마 루루 셰프 쪽에 직시 루노 신지카가 미마를 징주동기다 먹고는 성대체리 루노 교사가 내등비기다 루노 징주동교 샴디슈구
8: 미마기 징주샤샤를 샴디슈도 유입다 루노를 꽤네 미마기 지주 토담내가다 죽주나 슈도 유입에로마 로쪽게 옌다 로십주면도 징주면기 링내 추세 유입다 양아티단 총매 윤채 유입 국내 매부다 쿰싱 예부면은 창모슈쇼
9: 내가 여도 접시 속과 쇼비나 루노고 좋아요시 녀팅은 루프조 랭소게 레퀴야 구대유 소전나 심블레다 접시 속과 신거시
2: 당도 민도 군이 미동사 가셔도 상가시시시셔
0: 제가 란지급 소수디 구루 손주 토라 담세베야 큰데 주소
2: 니 루프조소 나도 접시 속배 시제 링게 남다 십세비 당도 나도 망속래 되 여비제 망속주 니 바동 나도 겹겹치 주 니부디 지린 도상고 레튼 참아 쇼제 미마 스완 수지 솜부디 록슈 뚜슈 하그로 장세 쇼리 타마디 나츠 럼루 니부 맵스니 망주 럼루 사브 수지
9: 지게 소소 니에 코드라 南巡路中连坐给我做坐

0: 아, 다 저기 계셨으기.
1: 예, 삼부스타미. 투주 참부 세제. 난지 롭신 치니. 롬스 시제네즈 규응을 시켜두도.
0: 나주 당리 제비 지조 인베 롭스 다와리. 벤저리 분의 창과 마스링로 내로리. 그브리 니에상바 시슌사베 안조 당리 제아유 승비 당리 제 마체디 수이세스 팀마시.
2: 나심제 딘제민도. 안조 수리로 메랭게 내주 소게샤시. 푸노메 말로 고이고 유나. 나 주의.
3: 푸노 징주 다야다. 푸노 북주 챤디. 랭게 하차 제부선자. 안조 조고 니지. 이네 아주 가르치 도래.
1: 룹조서. 감사. 룹조서. 계란수 샘레대서 니야 삼시 토기. 태공 아래 진짜 유유유. 뛰다. 마대지시.
3: 四川人那边 那就培育机会了一下
1: 培育机会? 培育机会赢不了 前两个你新住民主席的
3: 用啊
1: 前面谢谢你的 对的 陆住所 对的 让四川民营呢 生存机制经济有马上 如果前面 培育的细节 培育组织效果了吧 天文 막시제 능주겹듀 첩세 주송다 지조 주송송사 나키란줄레 심내 제유다 칸다 폭삼다 태심유나 강의 기지시네 계세 두그레 롭종 지제제라 먹터업 지제제 죽주 지제제라 미메세 지제제다
4: 부시 소가나 담시에 고소저도
3: 용아 제나가 또 죽인다.
1: 용아. 제나. 질투.
3: 질제요.
1: 아. 교아.
5: 쇼.
3: 쇼아. 안 죽인다. 저.
1: 교아. 슈누디. 나주 마웅버지. 陆柱座康桑不是但是对光线线灯了是啊爹岳不苍茫陆柱许鲁下大里和你狂年纪的秘密在那了刚烈这名那座主要过来人义的在野领路改为军事领路一切肯定是起过来我的刚烈记得 정이기 잠에 시작다 지소링로 송지 그래서 세월에 디야 강내지리 조디 미카지게 주토그리 야 미카지게 주토그마리 강내 주토모토디 랑초기 내토리 랑초 댐부 총부이너 주토그리 댐부모 총부이너 강내디네 주토야 요마리 계시 点点滴滴昂内 任意기 月在绿冬前 미망기 金珠下下的 미마망소기 小徐浪座 电速前的 仙云界第一里 港内地内 绝兔吧
6: 南京기 지주지林列个 세입충수 기술로도 협조적배 미도야 내가 그저 소소
7: 멋이라 화동 크기 소바탕 락세미나 티신 케와탕 리제레도 봐서 레리카기 후즈미네 땅고 부위 당내체 사가 시싱아 후노 협조적과 미도 크기 다들 미장디 치숨락스도
6: 치숨락스도 미도 크기 삼지 제마 무엇도도 시라게 뉴욕이
3: 동양의 연인아 좀 미카도 고민 문바시로 송괴
1: 以前天文我把钱不能信请个做习近平崔把钱被来这个轻松的给同的 인지 다니 심고리 계시 마담이 너 탭시 단지 양갸도 규리
6: 전에 정시티 시즌제 중앙 다 화동주의로 인사 주규리
1: 먹지 전라 나탄도 난지로 슈레 칸리유 젤 젤 중앙 다 화동주의 산동주의로 따단제 내집 동다지라서
5: 집에 갖고 되니 텅텅 막든 집은 염도 수전 내가 줘리.
8: 기란가 땡에 출고대 네 용수 개벼. 저와의 유교다. 와도 유교기 먹지카. 등의 던진 가시부 내집 송도 난지로 관제.
5: 관도 상마 루노 셉주 소배.
8: 저 줘리. 근데 제나 루노 셉주 소배. 긍진 돕슈 당시 동리.
1: 그 전번에 용배 미상마 난지로 전부 이나. 배지 진짜 용마리. 네 列席仓马卡国际南京的徐州武汉长沙所中的那个什么了苏州的娘子好了吧
5: 你这钱的摇度等到底都是那个人
1: 列席大概一

0: Bagbar Zhu Langbatang, Seki Keba Soki, Bagbar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la Pipta, Nye Tsongala Pipzi, Ribu Miba, Chudadam, Pichu Nangcho, Bagze Lunjumdang, Utumba, Bagbu Seki Keba Soki, Bagbari Nedula, Yufang, Bagbu Zangsi Kani, Ribu Miba, Chudadam,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ari Nedu Kala, Dakunchi, Yufang, Bagbu Zangsi Kani, Geyungi, Muji Tambashi Yibe, Kirana, Bagberi, Nedu Yuzi, Nyesongala Pine, Lutinanchola, Rimi, Chichuda, Yamlian Nancho, Chilegi Lakzetan, Hassangi Shepshu, Kuni Piva, Gersucho. Yufang, Guzansikagi, the Dan Jisim, Chikubi Guin, Bagberi, Nedu Kala, Tonga to Pine, Shijen Yamlin Nancy, Gorgudan, Gursu Gulimigu, Hassesani, Hassutongi, Chinguanchu, Yangjem Halam, Kabanja, Lewaji Guji, Truji, Sunga Chijige, Hassutongi, Chinguanchu, Yangjem Halam, Kabanja, Lewaji Guji, Truji, Sunga Chijige.
1: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mone de kandere dos da ga jo
2: de shabsha ji ode chik chod da sta ro na ni ngde
3: de wo shushu wa la
2: na ze
3: yang wo shushu to
2: chen de lemba de ti bu de
3: ta ti ha ho ma sa
2: de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pyu ya ni na se de
3: se
4: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4: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2: 네세
4: 아 대회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소리면도 왔다
2: 저는 레바디 기란티 부두베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4: 네세세
5: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파고
2: 레시텐덴
5: 로지바도데
2: 어디 기란가 추브다가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 야메 차와치 나공 흘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디 켜야 참부히 제바 균디 총고서 치디 켜야 참부히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懂养肝不行为土 조당야부메발 고르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6: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제바시 섬디 둘라 지고기 뉴부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타 티듀 고토데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 기고 주거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홍흘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삼부유 리제바

0: 우리 다야 가르쳐서 선비기 믿는 거야.
1: 자 샤야 통다 주 소프트캔 소통도.
0: 다 통도 있나 빌리스도 갑시 믿는 거야. 다 시옥다 마지 나 죄다.
2: 다다 가서 신주 마지. 세고쇼 친구 있나. 소수 퍼유 펑화.
3: 연자주 나 사야 열어 말해.
0: 민유 민유 체 대체 다랑 칸이 온치다. 도미아레 도와. 도와진다.
4: 中国密码金军马，腾克特马，你被蒙西，陆军刘伯承给革命党革职，革职。三郎军，王马叔，马队。参谋参谋。
5: 드린 게 조다 지주면 주지 시가 요비 조디 루노 봉규기 뒤니 시기 기주의 싱그리 지주 먹더기 피림 다 뒤지 나주의 람발로 큰도 매바 예게 루링기링기 요브리 이내 루든소 나주의 터도 미유디 저우 자미소 터도 미유디 미마남 정김 장다 투비 忙追是哇，啥不输呀，叔子？军大将兵呢，马不顾过。第一月长嘛，许诺新元县下大的，今追参个西西县，苏诺，小区草根大的叔子，俺俺追，疼得嘛，你别插嘴，俺今次长嘛，做甚可为俺呢，各抒胸臆。
6: 不弄了，工具去的，那叫农业车，啥大事我找一张，让爸了，刚刚蒙古车的，咱们米玉大连根，卡塞手扎，俺爸都，他在推个经济堂，老朱胡大些的，心胸千百多呢，同意预备他们几个的，说说，不行，让了一个石头，
0: 哦，要求，
6: 签约吗？
7: 重庆来当队，打罗车是，也我是队是。局长，一个地团队，俺头不打开门，把拉阿姆拉给，伢拉了一个车送给，一个来买不念辛苦油，过那就小西拉天上，伢车我开去，他的重庆没厂没厂，有水有水的，
8: 公司来着的，全部停在这，蒋介石。 총치는 요제 흔놈 굴러 가르사 곡숨 굴사 소리스기 또 요청쇼 나쁘다 총망제 뼈차스
9: 매매매
8: 아무나게 주변 톡부정스디 손켜켜 주기
10: 막불라 쇠슈게 막불라
9: 잘 안도 마
8: 아지 쇼회지 소재미도
11: 아지 진다 아마 시에서라 추켜버터리 말이
8: 那么你们认认同认啥？
11: 没得做么些呢？如果退了，除了待在原本的，他那除了待在老主的。好子，让给看看好运，他的腿部是不是个谁？老王看着你打日记，吃了米稀拉心病，今年多了，我俺没多，你让些，统统没不个马不要多啊！
12: 哼，老王哎，看他俺这兄弟今年生个嘛的，让些的。
11: 重庆的钱财嘛，我算账，俺做买的样样样嘛的。啊，新大妈，让他来接东西，年纪挺客气。啊，
8: 你们几个都不跑不接，做土木多。啊，他错的可真是搞笑。
11: 就不晓得，俺们他们正从上山，进度被俺做，俺们归空车站给走走，暂时叫我送给。
13: 全日本解放抗勇，第一土。

0: 푸디 셰바 좀 세도스도 와. 대원가 잡다 잡도. 접수원이 등아. 가상아 나니 셰제니. 기라게 가나벨엔 겐디. 예 좁사스. 디 정유 잘람기 초두른 신 예수이.
1: 저부셔허. 더비아스. 네 버루치라. 십드스더기다.
0: 접수원이 등아. 대기 지랑게 예수나라. 비스당나부디. 나원의 할례송아. 지나수 정유 잘람 중야텔에 이시 대회 철신스.
1: 야고초. 기랑거 조고도제 대수나베 최제 락세 형왕 민도에 니 대비 디나라 기랑 세메 화리나
0: 접시 최소라 휴차베 제라 나타도 제용기 순제 당시 레드나 휴제 순제 락세 태기 주준 철시지 소유 제장 급제 지나수 님도 루누마 브라토 민도 레데 기랑 토제마나시 내가 주제부터가 예람사 루누브 요제 지나수다 좀 토 휴죠
1: 첸더비아스 초보쇼허, 계란과 현세리, 체유 장람 주야디, 퇴다 춘주시 말다. 니에 봐도 쑥신시 꼬리. 계란과 나, 락세 표수 속보다 냠요유배 미치 꾸지나제, 내준디 지규 꾸지나나 근데도.
0: 미디 최디, 니에 삼무단사. 정유 장람 내지 주기, 장람 하장 니부유배 링자슈니디, 정유 장람 태라 마치배 나요 말다. 콘니비나 나나소 따라.
1: 说不接不能信用过来林江小心我一等了顾小胡长了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山顾上 我们的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
2: 도로 제나
3: 네 쇼유고 동기
1: 아 야고도 나주 캐나소 망주민의 최 정이가 좋아다 슈키 페제니 나조 兄弟 나제 루루 나 신주다 루루 죽주는 유 저와유다
2: 레슬레스
1: 적주비
4: 라
1: 니자 세배 이기드게 니 슈레 한 깨가쇼 나 야고 싶더기
4: 후디라 캐나다의 베비네 펜초손자 니피 스공에 쇠나나
1: 손업 증조다디 퇴주가 고맙다 퇴주 같이시 이네 저리 최고디 랑가 신규베
2: 렛츠 도치고 지 다지 디데스 제비노
1: 먹죠 어 나 로용입니다
2: 접수 원라
5: 접수 원이라
2: 빌리스 또 갑시다 와
1: 로듀 조리게 녀래가 뒤수 순진 내 못차사리 녀서야 오테비나 고연 능미도 와
2: 운용도라 젠더비야 레스 뉴금도나 데시다
1: 카렐 장제시 총칭 레도
0: 슈정아 장제시 고메 구디체니 후노 된수체 시게 파사 집지도
2: 녀스바체노 장제시게 폐지 녀지 후조낭 먹부 진인다 한위 川장규라 곡순체주 고송군이니 존내디 장외송수지
0: 다그래 그 진리리고 딘순체니 랑마 장외내 수전규규 토순치그리 그구지디 차디 덴데 랑마 수전규고나 川장디 뉴럼시바 세브싱규요리
1: 제장 초니네 도체비노 장제시게 안주 你托江嘴嘛切不切 强问你死床了,
6: 给我要给你个继续一把,
1: Sabwa yangsa chiwa, goyoga la sungla wa, jimjido de me zang, mabung chibi, mabtab chidi bi yomakshi.
2: Tide yi na, kiesi, nga zui tangda ma nibi zushu, shanshi ne sichuan goya gyungyung chi, dunjo ne parkwe chibi na, huzo na mabung ge pechi, kangyo sichuan la chirshu chi ni, chuanxia da chuanlui kui gi sungxin lian da penzu shongdi chi chi, nga zui nyokzhu su zhi. Tide chibi na, nga zui tabju mi yu di, zhub tu ma zhi. Che za nye sam dang gu gi. Ho zhi, nga zui chuanxia da qian xia kui ni, Gakchui chebi na kinche du.
0: Dides chebi na gorgia chebu chegri.
2: Takri. Dus chedu. Nga zui nye la Guiyang da Luzhou, Yibing, Xionglai, Dayi guiche, Sichuan Saogun ki chama dige Xikang da Guizhou, Yunnan le Qishui gipsi langa dige gaori.
1: Cangmei, samjia xue da.
5: Mu tiyu.
6: Mu tiyu.
7: Mu tiyu.
8: Mu tiyu.
1: Mu tiyu.
2: Zhongyang mengwei le nian sa xue.
7: Yes.
9: Nga tu chuanxia sanwei dangji, qing kui letu wu lei le, lu ting wang bu xue nie xue ri. Kim zang me zhi qie ne, jiang bei zong ge chu da xi ri. Sa chi qia xia le, jia jiao qia qi, kuang ge kuang ge am la, gu kim jing la le, ka de na ni.
1: 四星总结，四三年冬接不接不接？传统的三位党给接不接了？啥接的啊？中国国团党不是？接了党给三百个团结给金牌，陆天王部尽送谢谢。顾金金那个长亭群口那里，啥接没得接不了那个药的？我那啥接没不你个，结合不接多。卡住王大有些偏向，中级金主党三百接了，你把都我的个困难所紧急接不接了。
0: 老奴亏了，我老哥退休，俺在三位党政组里多事跑下，给俺一个投诉七级车间，国民党我老小哥给我都参加进来，创建所长都是党，你们没事了，你是党了，国税小了。小翠委员等了，俺那最近年少学员，
1: 嗯，
0: 学的。老奴三年开个国民党目标，七十年代呢，抢到开不久呢，团委托。
1: 给什么奖金写的？川马的电马上面中央马喷气，很多利用亚的，蒋介石三年往往杭州去举办文职前呢，跨了没办呢，看得头马他妈点下。前三个月，丁确的马队个派出去车长车机，车司一天的轨道前呢，况且回廊前呢，天干蒋介石了，我老亚的是我要的。上个月我写了些事，一年三年马西间，俺最错了，用过去呢。
4: 我呢，刚刚写他要的。今日写呢，讲究够了，俺最慢慢的，看着他蛮有牛肉的。看着，谁能给读书没事，谁能读这本，明天我就去吃我一顿。他都，两个钱啊，忙不得要的。来，谢谢。我知道，没事了，别个天天拿啥写。
0: 既然你南京的用上，你也连给开钱不急，这样有。龙奴不学不错呗，陆军错，你也许是作战前的。俺最疼不疼？龙奴不亏给，小康几天给你住，俺奴用不了不起。龙奴不是亏了，任务他不要的了。他懂啥多谈，任务谈要的。他懂熊狼客气。
1: 看下了，这车马可算账，别去我这冷静。春奴，唐兄家钱不得这里，我拿不起我的。
0: 啊，唐兄爹们呢，应该是让你南跨的苏北，那我就要的。啥子得做？下山全部算账。三年天的忙出来了，先说点点就要的。冷皮，你们送账，唐官妹。

0: 사코이 레와르 숨잠 뇨바미 미르거르충 숨잠 예바고사 디링기 년슈디 다가 삼셔이 현재 터치나
1: 롭조소 수지션 마라기 년슈 년배지라 상매 셈나라 숨즈 그제 주인나 장매샘나라
2: 陆队名声我是三十年代七零有时他们的长面书记宣布麻辣了各自擦擦去虚弱请下吧陈俊熙陈俊熙哟
3: 中共中央的副总书记书记堂部邓小平堂书记尼巴刘伯承书记苏伯贺龙贵内云贵创康行经西堂提醒腾德玛尼巴永堂腾德玛堂贵恰谢季节全米帐本出了托他们能举电笔闹啊时

0: 빨라. 기라닌칸 셀라카게 쉐마소. 시도 쉐다.
1: 리종 총제디 리고티게 게세츠피. 인종 제브시라 하도. 이네 리종고 젠종데
2: 快从西的路路给扎马他们接了大国特别谢的赵薇接不着了月年年了他过我他天天大路接不的规矩切错了大机会接不住你了定了这么重启的对面那种小东西他都路顿卡起人心刚给扎被能准退用归 미카지 윤구 강의 조회 산일 내가 차가 좀 되지 민도 타는 미카지 최마체니 모두 화동 된 되지기 뒤나라 나중에 로마 카지 도라 타는 진주 근인배 로규 레집에도
3: 강해라 마시베 미요 마리 강해 제주 탁주 마체비노 아니 강에게 나주 탁주 시리
2: 슈자 존노토 순수 역시 이내 첩지 삼로리 근도 조대부도 통클라모
3: 弟弟给咱们了给我做点不要的路弄亏了都通点不是张不行的切不走了满地铁了心这都路就这种修路里俺最忙不是三级下下的修路村住不是前早俺最特别去通给修路所归家的所中切过来了铁位一级切过来

0: 장아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쏘네.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겨 지민도라.
3: 자나부 야구지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시에 조코샤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지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4: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体给克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他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国那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
5: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边，也免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立住边，免出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呢，免出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出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那空了普通没变汤呢，小熊刚也没把眼泪上头。运动也免你这汤，铁胃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边，些许补气了，给淋雨，可把让茶，来我也估计，出松姑姑。 古楚松三年，拉斯娘陈郎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年，是个子龙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冷，老个路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6: 哎呀， 陈姐，你我当今韩国的年老处在困难，别生的。 다른 한국어디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에 직신다. 대. 별 체념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도와대. 난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7: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인은 땜부제 능면에 심지어 지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들이 있느니 링고 딱지엔 그 헌고지 권제 잠부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그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선부 가부 용범하지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와
8: 허브지 개바탕 너주된바 나 강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주위 비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과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시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셔브주토네 게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셈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스 총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스 총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아, 주조. 드림 마시다. 주조 계신 이부. 사치치도 소시 없지. 진중 김상디. 让他 아자게 경고거리. 돈도 보소야 막고 유자. 상계 항상 급에 내가 주부지. 계속 가래 가서.
1: 지나서 배신 친구 유지 마지. 어 도루 척부 옆에 내 집시지. 대문 먹고 나라. 그것도 시라냐 본다.
2: 아고. 나라님도 전태도
0: 기타. 주도님 배 미지를 보내잖아. 상부 양진치야 된지. 저번에 용량 유마지. 계속 상부 예빈치지. 예저월로. 계속 내수 대변한 신뢰제. 니티니 직접 속고요. 급다 퇴근되지래 예민도네 개통 좀 좋아요. 셈쇼.
2: 아고. 내 셈싱이.
0: 주조. 백 김사한테 계속 드리자 얘기다.
2: 아고. 좋아. 좋아.

0: 내든디 나나 스토스네 심주나 추리
1: 멋이라 심주면나 먹접 죽지샤 정말 제세 하루디게 펼친샤
2: 무티 태도
0: 제 태도
2: 태도
3: 네 범셔 당과 같은 게 세 니 숭에 광라 네 봐도 정신 내 거이
4: 루지라 되다도 죽각스 해봐 다다 나서 천장라 믿음 안 담다 둘이 카탄고도 부셔 당과 남사 신신 규제 당뇨 세빈어
0: 시내 강구 조사 쉬어봐라 천장 먹고 대자리 시내 개리도 봐
4: 고급 쇼비나 나도 요한스 팜지
0: 조례도야 고급 요마지
3: 디니 싱크이 저거 셔샤 라게 소소 덥쇼 니탑시니 탁주 먹다 깨시 치워시
5: 녀라라 세브시 다리 유장 먹다디
3: 땅다 개가 책질 도비 타메 먹다들이 다리 장마 보게 깔마 힘이나 아니 지마 폐진 폐쇄단 그급 정마시
5: 도시 녀라라 니면 니가 뒤쳐져
3: 니시 뒤니가 장마 먹고 你把这个重启器的裂起，
1: 罢了。胡松南给天林送来了，
3: 给马连长来的。建峰，让给老管完了，打动。马的军那边，南山南川的培林了家队去，裂别急了。南川的亲弟亲里。重庆松年意思，加啥别啥消息。有句像，公安个叶军姐姐，哈久前说呢，结果见你，见天气了，咱们消息。
1: 这是。
3: 同头一，他的传下预计的，当代几个给清晰的图片，看个屁股的人啦。我让走，清晰的图片，刚才推送上，没空看的，定给钱不来。继续前面走，杨家喜，他说这么久听不见，问清了他姐姐，恐慌场面，找了娘当亲的，七位奶奶，孙头姐姐，开酒开住，光马断了，恐怕还能约马些。
6: 雷斯，雷斯局长了。哦，听唐伯索多当阳明推拿了江竹君、李青林、齐亮、王敏、周成明，是问军都。雷斯，

0: 저 말아 아님도 루누 로야 총사 다가 루이 스미스 루종 정치다 타 니브지 저저라 제비나 얘 다가 여쳐
1: 등헌 루종 랩다가 내가 후다치라 총기 진주 나야디 텀지 봐 띄고래 총기 지림 차담다 망심 될코야디 키란소 띵규르다
0: 예 신수 숨제 마차 지저 접세 오늘라 루시라가 다르 줬어 주인다
1: 수고하셨어
0: 접수용인了，主席那个，博城的小兵，有事对我有啥，及时向我要去。重庆二十年那个消息的，差不多送给。
1: 嗯，对不起，老师，没给你拿点东西的，拉姆山重庆新州单元的，彻底协同。

0: 야 렛다 아 아야 포카시 야구시나도 데 졸어야 쫌브리사 졸어 잠 쫌브르에 아야 포고서 야시나서 아 게라게 포고서 럭고 아 뭐야 나 쫌바디 컨디스 쫌브레스나 띵엘이야 나 쫌뜨다 변종야 띵즈링기 나로리아 두두 잠바 나 쫌뜨다 야 니냐포체 뭐야 겸로디야 통쉐지 주제 뭐야 지가 가르쳐브레 아야 지가 나도 싱겼다고 와 야가 나도 가르쳐브레스나 뭐야 뜨다데 닌고디야 차브레 닌고디야 차체 땡갈이야 레브레 땡가 제망에 레마레 어야 땡가 제망에 제 아니 나초 자다 주스 예와지 다 주디 메창스야 디나로 키제 나초 간딜이야 제마샤 워드네 메타보스다 신의 가리운 거 그랬으나 예예 다 예디 나초 강바 시브디나라 키브리 라 시브디나라 키제제 안디밍리야 추다스리 라 뭐야 아니 초다 나로리아 키즈 신의 십시 야구 차제 가르치고 그랬으나 잠바 치고 뭐야 빠수디 잠바 잠에 나라 갈로 그래 아야 자제 더돈 가르로야 그래 어야 마제 더돈래 가리아래 아야 지니 로아 지만 가라 라소 망볼로제 아니 뜨다 나소 티링기 로젠디 빠수단 러비야 로아 어야디 빠디
1: 미식 총나 총내 다 다식 총나 띄우내 총 시송분한 신 가능 조 집에 총총 졸려야다 총 집에 되네 아니 김장기 구류인에리 다가는 신 박자 야구 되고야디 하장기 개강 신부리샤 다 안쪽에 변할로규 되네 더부차샤는 안쪽에다 보고 졸려야 수준 리내기 제국의 남장 망부지 루디슈고여리 변한 안쪽에 다 집에 총총 조 변종 지야 된주 링리야 치제제 Jongpomayadan jiru duwa ni sung che che Tandegi chali ya ngan zuigi Warli ya Ani chungwegi ringne lu yu tan Takanan xin Ani jigi ringne ki chobjian mangda jik Ngodru shuya tan Tixin ya ki si jam tan Bazan Dupu la sokbe ge Ani jigi Shige ki kyeju li ya Lobjong shuya la sokba di Ani sa yu ngue li ya Chi che che Mekdong lak sing ki nambe to ne Jibu chung chung chung li ya Lobdi shuyo yori Deza masebe ki ngancho ki chibu chung chung chuli ya ta pepeo ki su zeya siya di ngananzu ta jigi ngumiri ne shuja nanglo li ya jigi ngananzu kekan chenpo ji yindu zamba ngancho chibu chung chung chuli ya tantan ngancho ki nalam tu tui shimbe chima shimbo di yangni gyubze khanje je pe je je ani jigi trubki yoyebo tan taga nangshin di jigi trubbe ki gyurim ki nanglo li ya ngewa kazu yungu yoyme taga nangshin chibu chung chung chuli ki ani lupze ngwe ki nanglo li ya pe su tan di li ya nyamlin che je je ani jigi sosu rengnu rangdu ki nubo ki sing tan di sing ki ani jigi dronang li ya la sokwa dintre ki lupze mangda chukyo di shukwa li
0: lupze di nanglo li ngacu kari janya rwe oya pa yudan jangu li rwa oya ta chokku chung chung su chokze kan li ya jik si nanda Gelage chenan zuge property nalol chalu duge. Oya tirin an zuge dunya di shoge chagana ne dunya ge chati mare. Changamu mare. Tirin ge chati karina. Zeta chasuma. Chasuma. Oya tanga zuge la ya si shu a. Tanga zu tirin ge lage de property ni chati chere. Oya chalu se property duga. Diming le ya kar sigre. Kare cha por cha por cha por tatne tirtuda de popa chesduga de kharichisare besna oya pa yosare che cha popa timingli ya kharla besna pa por pa por oya tinyiniga le minya po ji le bina sing por oya ting po ji sim ji a tanga chu de da po chu Shoke nga tsu kyo maa tuk tui zamba Nge liya pope na lo lo zamba lugu yo re, cha lugu re Zamba Aya zamba lugu rwa Ta ini le tiri pa yugo ya rwa Pa yuwa indi gila ke pope na lo liya Nge liya zamba lugu me Nge liya kar lugu ina Aya cha lugu ta Ta desu a nge maa shesu yandri yo re Nga tsu nge maa nga tsu ki Pola ki, pola ki, pola kunzu kub liya nga tsu tantanang shi tsuwa yaku dinti yo ma ri tsuwa yaku me sina kandis kuwa ri sina di tui zamba ngui mangu yo ma ri ngui mangu mi tui zamba uya kulo ye yaku yo ma ri kala ye yaku yo ma ri tantanang shi chilo ni tse duks nyue je saya yo ma ri che zang di tui kunzu kala tsu ka ri sina
2: ane
0: pa sa gu li be pa zamba ruwa uya haku sung e di tui zamba kunzu kub liya 所以就去外面去去开出国的时候呢咱们能落了可都出去路子啊你是个月的这张控制肯定了不得是呢把车把车路给上当我呀没事呢做三亚开了的也不要嘛的呢咱们呢出路子是个月的了一年呢就错了呀把门胸不了呀我呀路给上当不能行啊这没事顶着谁谁谁开了顶着谁谁开出国的我呀错了呀嘎嘎吐吐嘛你这个月的哈哥说没
2: 哎呀，但一年谈到俺做作业也不进不来，第一段咱把大体上俺做把的拿落了呀，呃，吃路子的吃了，第三嘛，这边别那不过是谁拿的，谈到给哪个桌子看些干了下了的，看了下了是哪？我呀，除了洗洗，他个能行，我呀，洗洗，起码给他几年，我呀，弟弟下了，这张俺做电视车上落路也有的，提醒马路呢，这个的马上要搞不呢？我呀，对对啊，不过错，谈到俺做吃的吧，普遍呢有叫的吃的哇。 但一年嘞，我也对的。对，俺做八月三跑步的那路八月对路桥吃石头啊，对面嘞也开始个的是那，包括。哎呀，但你那包括做对的，给那个谈的对，跑步区区进那路了呀，吃看路的话，对，俺做普及就不动劲的。但是啊，俺了俺做普及就过来，但对的，恁就吃俺们东的，可都东也要的。 我呀，一年来吃水么东的，看点马里子要的，地上长俺最爱了。对，对哒，给啦对哒。对，不吃叫这些，这些不难熬的来过的。俺们俺做可怜东过的。但不过做鸭子说啊，俺做吃东的怎么办？农具我呀，吃东不能行，下大就要要买的。哎呀，俺做普遍难的，来子下过的，可是哎，吃东的下大就要要啥呗？哎呀。
0: 旁边那的来子下过的，秋冬不得这个嘛的，哦，我呀不过说也是，给那做一个谈谈，俺做吃六对糌粑，我呀拉拉的俺这是六个多个，俺这是六个多个，就是那的，哦呀，俺做拉拉拿落了呀，结果大的，恁就俺做把拉俺们拉了呀，随时叫对糌粑，我呀俺这是六呢，结果的拿不得，哦，在这呀个了，俺这是六呢拿不得，眼睛眼睛拉拉拿落了呀，走路用过的，谢谢们。
2: 啊你，你也许就那俺做对哒的，拉拉月嘛是多啊，第一看的呢，对，俺尼嘛可怜，姐姐路过的，可怜嘛都只学前不姐姐好的路边呢，俺吃的刚刚老着急刚学过的，我呀，第亏些没把住过的，可是哎，第二个那个不过错了呀，哦，今年打确实你个彻底签约，好是哎，我呀，不过错，你个那里是里子路的，啊你行不行不签约的，但俺做拉拉你的那个亲戚说的。 俺俩对的，俺做谈的给那个呃，出来的今年六月跑步时的话，对拉拉那可怜呀，连接周周亲戚单的，俺爹那老给今年打的个修着过的，对，我要可怜个里打啊，对那给那个出去，我要不过错，俺做卡拉马赛被俺了卡起过来，卡里起过来，哦，在这拉过去，我要卡拉赛拉。 巴拉谢拉去，我呀，到底呢？给他创业，拉不住呗，写啥了？开始个嘞？切西南，切西南，切咱拉不住就卡拉塞不了呀，切西南呢？谢拉去，我呀，打不过错，俺做牛股生意个拉拉的呀，家属，打打打谁呢？ 我呀，天天俺做面的可给结果的是那普遍难结果的，丢！我呀，马上就给你打。我呀，俺做面的对呗？我呀，对对的，俺做面的这地方普遍难路，前面的也怕讲。对，面的就要的。马祖，哦，对对对。我呀，对，但俺做面的结果的，对，大，普遍难嘛结束的。我呀，大忙着结果的。 我呀，对面了，开始个是呢，车被车到。我呀，到车被车到的，看这个忙啊，结不赢呢。我呀，俺这个例子呢，把有的来了要的。哈个什么？我呀，车到的忙是叫阿的。到给那个谈的的人嘛，大概这的怎么不过开心呢？就把有牛买不着，有的怎么我都是年纪二十多个，二十几多年了。我呀，到车被车到也差呗。我呀。 车票出到检查呢，俺做人民币的中国的，看的是呢，我要点名了呀，野果，野果，野果，野果。
0: ta Jambo suibali ya kale chungtu jebi warta. Oya kala sadu kaka shugure. Tatweta, chu chupcho ina gela nansi popo changma chadu ge teta. Ta pa sadu ngazu popo chugu mare. Teta, pa tige ya goche ya zi kebu chuna popo changma chadu ge te. Jambo sogu mare. Nyambo li ya temo stakinta. Oya te, ngazu kare, te, tunga oya chuti ge pa. Oya. Yue ma ta nge yue ma ra pukutu ya si a de Chuti ke chui na lo zang ma ya gu chukur de Tuta chuteng mi na la gu chan de zang ma ya gu chukur de Chukur gudu gue? O che zang Da chui che di na lo yu jo ga zataan do da di ki yinwa che gu re Si ma to di na lo zataan do mang bu yo re An zang pa di zo gu che gu de yinwa che gu du gwa Tong sang e de Oya do di ki pa chu Da chuti ke chui che gam Aya pa gamje ani zare na ya goche lugure. Aya sida ngas de. Tuza je lugu duwa de. Aya ta gamje sha yore tande te zul gamje sha yore. Ta de ngas te gin le ya ge kang bu ni bu de ngue chang. Che ma ta bu su de na ju de lu. Ani ngas ka re che gu re zina ye che gu re. De ju de ma lu sung a. Lu che che tu da de. Go re je. Di cabu sih biar ba, ane kerja beri sana, deh, ngaco yutun beri, dene su kiri kiri yutun gua Oh ya, tak yutun gua ada, deh, bukan tu sih nanda, deh, ngaco yutun tu yar tu dah, deh. Tanda di cik tu gua, tak cemata, oh ya, cemata ngaco yutun ni pasu iwa je, deh, tak ngaco yutun zare na lu je, ngaco tekin kela kela ya kampai ni pasu ba, kampai ni pasu dina jodoh. Oh ya, timing la kasih kerisna, cuita, deh, cuci suku le ya, deh, kerja je gang deh, topso jodoh ah, deh, ngaco timing cuita kisir dina malu, lu je je, ane timing yu mengyu tengguar deh, tapi ni tu dah, kerja gua tuha, toti kerja ane sih kerja, tapi kira tu poverty kerja tu anda cikgu cikian deh, poverty tu struk tuha, toti ane sih kerja, yang gua je kerja, ini ngaco lala ya gua je kerja, wah. Dadi, you di sipsi cha, kari cha tu ke? You di sipsi cha, je kari cha tu ke? Ayah, zambar wapa mari, zambar, tak zambar di zari na lu. Ani anje si je ngangzu di cikori. Si song e? Si song. Si zang buku cho, zambar di lam sa, nam ni sa yung tu ke? Ayah, di lakali manggung si kyo gu tu ke? Aya, cetang anzu, zambo chola tanya yorbe. Aya, chola tanya yomari. Zambo de chikuri, anzu kala sayat ge chatan lokale mangu geju yungu yori. Tison zambo kutsu, chola tanya yorbe. Aya, yomata, chola chetan yomar, zangma yagusa or kusunge. Aya, tatirin anzu gelage pokutsuri ya, pa yudan lebre, wa, tindu zamba, pokutsu pa yudan shesunge. Oya, susu hijau pada siapa tu ke? Siapa? Oya, siapa yang na seni ni cek ngaco susu hijau cek pada mangsa soa, kosong eh?
1: Tada, tanda lah sejuk jebu cungcung susu cembeng ni siapa na? Sejuk nyamlen ke lopzen mangda jebi ke jari. Tada tingsan tu bukan ngaco jizu pijat di jika kumtap hajang ke nyopu yendu zamba ngaco nengju karci tuan dek tu ke sana jika ngaco tada sejuk ringan mangpo jika cuy nanglo ni la tu tu ah. Ani tezam masih begi jikpen nganan tu sujun ki yoce la sokut ini mangpo jik tenze siam tu kan nang lola jik siam cia jadi mato jik cuan gue nang lola ni ani jik mebu tu asor tenze tuan yang gue yari. Tapi cene tenze siam tu kan la sokbal ya tenze nyata tan tenze naya di hajang ki yaku rete le nganan tu jik nganan tu tak sujun ini mangpo jik cuan gue ni kacih cie ani tenze siam tu kan nang lola jik siam cia jik bo zam ki jik tu de lip tu zam ba ani di. 중점 겨우 잡으시 드리지리샤 나나조 수준 부준 공감도 사드 토종 제다르피 윤진 소모 제네 감나 사드니 좀 관계 초스 근데 수준 나시 나나조 지 아 피제 당구에게 유림 되나로야 수준이 저 주제 아니 피제 당구야디 하장기 개간 침부를 예선 것도 네 맞제 단다 지 나나조에게 다 주시 시진핑기 아 소신나외 당중앙의 수준 야구 되게 나로라 아니 지기 종교 표기 수준 링내 망부질이야 먹든 나야이 내 다가는 신 아 된조 망부질이야 윤진 야기 아니 지기 송시에 당 공부 계제 망부지 깔름는 거여리 대송장 안 저기 아니 지기 집어설이야 대더부기 박자지 때지제 아 마음발이야 소소기 다 정류 장독기 아니 소외 주니 기생차 라속고 된제지리야 아니 지기 배버체단 최신배 강의라
3: 오야 총총서 광러 견라산지치라 단이볼럽춘 쳇비규제 안치 바 요단자마세 바키 규지 조르교베 잠베 중쿠티니 세브시라 신소 당수 균도 삼르스탐비기나 튀규 잠바자마시 안나소 세리 삼로지 용 라브지마시 안나소 옌 쯧베 강에 치자 봄자 예제 용부팅제 진디 균도 내기나 안나소 춘춘치야타 타나시 촌라 땡기 메브디 인치 세밍예 고기 제는 삼량 안나소 조부춘중 카치게 담비년부팅제 제디제샤 안나스 님보지 다가죠.
4: 왜 다 드링 안쪽 가르쳐 그랬나 내진에 보고스 담벨로제 총아도가 되긴다 어야 아니 경수에 됐으나 안쪽 내진에 좀제 되긴다 죄송해
5: 들라 다 죽발라 점내 도마피아
6: 카케나 케바미 코케나 케바이
7: 다지라 가니가 쇠메 카지네 치니마소아
8: 가와시도 창건 가도시도 땡거
9: 아야로 열라마라메 저치와지라 데모에
4: 어야 됐자 담배 전도 담으로와 땅안 쪽 가르쳐 그랬으나 된다 보고 저 담배 망보치 시기도와 안 담보디 쟤네 다 전도 나를 내으로와 깨져셔도 담배 된조 빼차잖아 가와신도 장거 가도신도 된거 어디쪽 안쪽 넘주 초에 나로 깨져럽도 러용 거지 다 담배 된조 러서나 깨져 가려요 알았으나 미소 어 보고디 야부시나도와 담배 야부시기도와 아니 안쪽 담배 된조 찍 러용도 깨져 된조 찍 노보 와 고대보 어 진짜 제조요 고송아 그 제장 안 좋 뒤내 파 가르치 살베 땅 안 좋 담배 뒤도 셰쇼 아 넘주네 고송아 어 두지
3: 저분 중서 따여 뛰기 뒤즈이티는 사와 칠칠 주어리라 안한 소 저거 청중서 리고 침부치야기 야생그 뒤즈디 리브저 동안 제장 안한 소 저거 청중서 추게야디 가바시라 이기리 那 gurim di na liya cha xia bi na zhao bu xiong xiong ci chu ge ga zhao bei gurim na lo liya ren yi ge chu ge lu ge dan di ying yi ji duo ji men duo an na zu xiang ki nian duo di liya ji xi nan duo
10: ya xi ni zhu gu chu la tong wang wei de yin xin ya xi xia ni zhu gu cu chu la ta chu zhen tu chu ye ge wa zhong yu ni jian bie de song qi ge mei bei wang ki zhu gu chu la tong di chong bei ni chu tong ge yu bie chu la tong di rang yu ki xie zhe zhong yu ni kui ge xi lu qi wo xi yin 야생진미겐부츠초고치르기춘수타정추요구토초예야과조미님베쳔구슈규마치브치구테디삼시마통베트기초고인친콘초초고신다초라통급람상미겐바타제와치블레랭니초라총티미교바조미님베카다치구초고신다초라통급람상니슈카바치지레고데구파초라통웨미춘오수텐지강부예베뷰모살라조구중네 刚不也被屏幕撒了足够中年刚不也没过鬼体积给把天年国外那个球就不就鬼天气给不脱掉我当藏切乐器切土乌浪不想切出了后外面的天天落年国土都下鬼体积切土卡到那口子乌鸡日不木年
11: 他家里活两个，我忙上两个，刚不是我听见了你是二两个，可是除了红外面的，你有藏钱有钱，钱都看见了呢。你女三没做天气的，你一盘修过不他，修过参加过，秋节扛土，秋节有对，秋囊没做空，为了绿种钱呢，是不累了跑不起过。 秋囊煮起，秋叶宽的点点嘛点吧，年岁为长时间的，秋叶叶叶的，早先先都给我切过。
3: chong chong so. Tang wane yer tu ki tisu nal ya chuki gyab ya ti, nganan su lu zeng to ne shubi na, nganan su min mang bu chi ge tam ge chi ya ta chok bu

춘조지 문에 샤샤미는 출이야 하장 그 가버지 다 이내 뒤에 친구 쉬어지리야 만나서 추계가 주디 인지 미지 미겐베 아지 냠도 예부타 다는지 양수수이는 균도내 지 규매베 추공이야 추계가 맞춰야 더도이는 보고편수 카드 체제 님보리야 밤은 매베 규림 날로리야 기나니 검도 체제 추계가 줘야 라소베 다 만나서 균된게 소에 날로리야 년거 숙치 유베 추계가 줘야 기 자주 티솔이야 등지 냠부치도 비야기 저와탄 친구 니원의 수빈다 저번 주서 땅안서 반개 메달리 세리야 차샤비는 남미니 돈에 든 것이 기나스 하고 위베 这题呢我们做神州给米色里参事这是题呢云朵内电影给国米里参事现在我们就是国米的油马七皮了我这边我们就做其实可以让云朵内现在大家看下不出来拉手边就这题给天云米色里的油比呢我们做平均农村运动的空气方便米到里参加修改皮球更新的现在给你给米色里参加修改皮球更新的现在给你给米色里参加修改皮球更新的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배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지규 비싱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다웨 속자 미지머 체제 시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슈 시시 양 조, 초비 사드 쿠드 캡징.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극 경물 마스르타 보아까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파르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릉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버타 수부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승기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爹呢强南金别蓝牌赌将忙不通之余。混子军赌熊蓝塔米林为砸弹脱了养那国古呢砸死亡。养那偏居体力起不所接触水亡。养那胖子我们喜悦。胳膊的骨别拉通瓦蛋国通呢对不他。各位宝贝请别保险见完了我们不为把你们行为将了求助经理作业空隙越紧求情玩将案的改牌他求情玩将你是送就越了求情绪了将家里给网越将了小国求物质送你求通过他你们退休撇起玩砸弹头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砸碎惨了拉里昂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行月将给年代激励松就严逐个月吧他昆虚着弹样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逐个月别黄族前面虚土江南人物是青玉彭九年江给主在家休息时黄族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店南边我了乔治日记得是这些我咱有土的鱼年个期为退俗女秀一位游客索下闲谈多呢最近乔治日记得给出咱有土的他中期记得我就咱年纪积累十足三，刚去教学了七岁人，积累短短的教九牌九头牌，现在还将教不完。刚去做几年砸弹头，碰个九个，每个吃过杀了点呢，独处狼龙吃别那不的，还将几下娘搞完呢。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야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디갈 기신 디갈 차룸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세서기 코알 파르미도 콜시비에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참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춤이 짱부시인 춤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춤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다도 피네 십제 냠리 나지 월구단 고수 굴리 미군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전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전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아카절 가시가 좀세
2: 송다 비우니 다 쓰임받다
3: 이제 니 마세요
4: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5: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오게 구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6: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네 신투블라 큰중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미그럽지 치바탕 미 세범미 동와 미규 튜엔바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7: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0: tote da so e hongo di zeta
1: ya mi kim bi na kung ti bu me ta na kung ka ba na chi yang su de ba ko na ko yu ko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en mo to ba so ki ya me ni chi tu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n ch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 la ki yu bi ya me na zi ju xi xi 지신기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흥고즈저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상부대부유바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2: 五辈子自信去扎去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部七头给走啊吃梦所自信忙不了独领切把行银别给谈起扎去给我趟切记去给五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扎去出国天年自信去人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扎去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的龙你学自信去扎去村大行银别过年了给谈起扎去出别电囊养林图谈得可把给我们俺女郎去怎么就你女去既不给你了扎去出别有些恰张即将不给你 Plase五辈子自行去扎去店内去谈的扎通通啦扎去出版国是不是古塔国书古塔扎人玩扎去出版国顿出顿古塔国书古连玫瑰金年达冲干了我们的皮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出啊堂当用起去银过年啦给谈给扎去给我堂我这打用难过去五辈子自行去扎去给我堂这送店内看了皮片路地卡巴来过给过去出去送啊积极给
3: 행계소 공감사 니드 랑주 의사체 망치와 체조금 못하 최저 도의 경기 넘시디나 감시 침실아 자주도 빼는 차차미나 케스 랑주 의사체 민유 시기 최저 토슈디 앙자 숨주 예리아 리부유 부탈하과도 티나니 방신상 그 최저 토슈디나 앙자 숨주 소피에 잠리야 리부도 이내래 응우지 체바시나 진짜 뒤에 체 뒤니네 고초제 랑주 의사체 망치와 체조법의 규림시운 그래도 Tingdi Chichupebe Nimsiki, Sergusha Tetor Donto Tatang Nansingi, Nimsidina, Ser Doya Telia Pinu, Nichin Si Tentopudo. Shipjing Unishina, Togo Ranjune, Nuri Tashi, the Longu Tan, Nomu Loga, Longu Jelly Chap Chung Pokimata, such a catchy chap Jung Pokju, Ning Chisang Uta, Long Chamdu, Long Lian, Nam Timney Chap Chuam Yer, Duchar Pokju. Sunny 我的意思是他现在农委他农委宁直香委他农委提醒老给农委他签的乐趣香委接了呀那么听不见签不出名呢周签不丢不谈他就看见了呢签不中不丢咸阳同我那生意你没有怕了呀让就呢娘娘他错呢轮子提醒这有接了呀实习个农村人的地中期为只有这么看呢人有所个实习个农村人讨论难度咸不呀提名期我的看见死了呢
4: 春关去了这么忙苦就出葬在九周年你十个八日春周不走了这么忙苦就出葬在九年你十个八日深周子去了南坛的人些这么忙苦就出葬在中年的你十个八日看不走了这么忙苦的人些南天就出葬在初年九周八日三个走了恰不心思旁的人些恰不穷不久出葬在给年你十个八日 내동去了这么苦就出葬在九年你十个八日穷街走了这么苦就出葬在九七年你十个八日狂家的走了这么苦就出葬在九年你十个八日车业去了这么苦的人心难提就出葬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 dro
1: de shabsha ji yo de jik tsu dush taro nani nani de
2: de wo shushtu wa la
1: nase
2: yang wo shushtu
1: chenu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hong hasa wa 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p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니 스슈 갸힌 코메 콩부 탐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추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 기 케제 탕 뒤니 추구 체휴
7: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름 단위 장수수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en to be matse, ngodong yang garbo si ngu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 guo chi kui dangpa nang tang.
8: Wei, Tianla, kui chui chui jie chua la xiu xia.
9: Ka ji be, chugu lu be, chu ju yao xie gyu be.
8: Ah, di.
9: Kan jo nian lam kawa dong da nying bu di tsam xio. Zhongko gu zhengi kawa dong da sa wa, AI kawa da na, ti wei ngo sa da xie.
10: Nye cho ge du zi. Zabli yang zin de pui be. Mün dün. Kato yang chabie, chase büli gira.
11: Chajia zhao dong kim du chi. Kang ming cang bara chajia ji. Kim cang yon lang wu gu chajia tu. Chajia zhao dong yon su kip. Zhong gu ji jin, jing lu kim cang. De ki pun zuo kim du jia ra.
12: Se zhen qi jie, dob zhuo sa pa pi. Le ri ge qi, tuen ge la lu shu ji. Mao Liqi, Sanbei Guishu, Gyechunqi, Jijingi Bogdun, Tunlen Yibaki, Rinnu Guishu,
13: Zhongkui Jijing.
14: Yami Kimbe, Nekung Dibu Mepetang, Nekung Kakba, Nechu Yaksu Dunba, Gona, Guyukur, Lopchi Nidu, Lopchi Jikjin Jimodokwa Sogi, Yami Nechu Tunsi, Gyokbu Qingpi Tangdu Pepetang.
15: Qingpi Tangk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jishi Xiyin.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랑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17: 짬마지지마보 종규록드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통제 준우초이대베 가부치베 종규 류제된비 통제 종규록드제제 키동양도조 류제된비 짬
18: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당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균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3: 코위 결원기 독지 좀 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된 세기 지심 나다 나르웨 냠정이 千不一吧，难在信的信。北戴河坡真有巨切，娘总没那拯救小路。
19: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北京北明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去，明了记者级别，记性超过北玉银。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端午年，先突破了坑穷给我着你死。毕竟北明堂铁外人行街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街，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精，开连帮店卷个堂，明土脏些，木脚

0: 아구. 되다. 겨우 되다. 야, 되다.
1: 나 뒤에미. 나 국다 쳐제. 상가 딩 르스마지. 통토 쳐제 되나? 이양의 유스리.
0: 아구. 가르쳐서. 아라지니 어우란 게임이마. 양디 초키용지.
1: 상가 아라니 그두디 첨부 선자 코바치 모용의 승비.
0: 어지, 아구. 가르쳐서. 얼른 만났다. 아구. 가르쳐서. 얼른 얘를 맞아요다. 아구. 니 그 뒤에 문제 쳐서. 아.
1: 라바지다.
0: 아구. 그 뒤에 쳐야 문제 내가 쉬다. 뒤에 마찬 용도에.
1: 다른 게 지다 문제 신기도 거야. 세상 정수 주리 된거 쉬는 이야. 쉬는 이는 장게 나 러브 센터 그 봐. 니 잡라 잡라 세고 해 두게.
0: 지. 니 잡라 가서 오래. 디 아구랑 내가 사러.
1: 니 쉬었어. 니 그랬을 것도.
0: 오랑 나네.
1: 니가 해나라. 나 정세 주리 지네. 라지스게. 나 녀버비.
0: 어우, 제도게 아. 어머니 나리야 알아톤디. 오랑게 달래가 제토스 말이. 디네야. 러충거지 제가 일러버 징금이 두게 아. 디네야 산주 치니 황과 섭송아.
1: 산주나 황과 라게 쓰고 있기리.
0: 아, 지 어우. 아우랑게 오늘 계지 진짜 시에서 삼을 야구도다 네 객수시 할셔 오래
1: 형아 형아 형아 네 셰바 찌셔 이네디 라세베 계지리 라세베 계자 차샤 요르베
0: 아하하 찌 네 아우랑리야 시베 계지 인베스 치두 삼바 아우랑게 맨사르 봐 나 지소 저와 야구치 준단 야구 요리 총지 주신 시즈윤의 대표 시야 사르 봐 최상의 민족국가 신비
1: 저자 다 라마슈다 장로 신주인의 진짜 진주 고엽라.
0: 니 진주 고엽 가르쳐서.
1: 최사란 게 동전하라. 디게 피게게. 드린 디게. 스니 피게게. 돈도 납잖아. 럭래게. 시장 게 진짜 제야. 정세 조리 담에 랑가 딩이 왜.
0: 어고. 니 럭다 럭래게 야 딩아레 선바 순시. 디 정세 조리 담에 다 저와 여러베.
1: 드린 아 연제. 쟁아 예지의 세피가 용기. 나 정세 조리 담에 디 미창매 댐쇼 유제 담불다. 시구이 왜. 계세나 총수 조리 전대도나 땡거나 쇼 나라니 소 총수 조리를 담서 다 쇼리
0: 어우 어우 아
2: 견다디 이제 제대로 삼을 야고 담고 다
3: 그래 근주 담는 거 말다 다리 이렇게 된 거대 로총 것이다 로제 뭐 저리 군인이로 전단에도 당시
4: 로총 담는 거 맞습니다
5: 어우
6: 真正的感谢你啊哦我满嘴上座叫个点过过走你也是啊我就是做当面吧俺留大满的不一两个去对长过长下去是俺一句的这让给你上不得谢总啊长过长下有边马赛准当有的大马的有人我大马给中西主席罗蒙古写不起对的中西都叫他个点不对切上去你也得呢我大马要的多因为罗来长准他给他哎呦
7: 切上去
8: 小强子的，重庆那侄女一般看了，用不着他写啥子个，他是老有呢。俺是崇文村那直接，全部拦到这里，这么着。
9: 对对对，眼前呢，估计苏大妹开药嘛是，看他输出不拦到这里，我的等不得。
10: 大队，多亏你对他最彻底，开出去是，就让我大满的归。
11: 大队，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子的，小强
4: 然呢明都给我去弄个爹爹的呗
3: 明都给我买弄点对象个头大有嘛
6: 那想不到把兄弟买的
3: 这张
4: 这张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
3: 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
7: 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买的
8: 大门，
1: 是，
8: 让爹看些鱼啊。
1: 让我的鱼。
8: 过了县衙的这来看这。
1: 呀，这啥些钱到县衙呢？想不起去了嘛别呢。
8: 让他眼里看些酒。
1: 眼里个简单嘛大，小江纯粹住的电话休息，俺得真粹去。
8: 刘小江给纯粹住这些年的下山。
1: 嗯。
8: 听这可把人塞个。你是从前不提这些过程重新主持人打起了有嘛的没想过你岁数多啊
1: 重新没咱们等到的过程里让这个东西得多

0: 叔叔，老聂，嗯，开车送，新疆那儿开车要吧？我新疆那儿有车嘛，是呗？我也不念的这么大，他那小给留啥种做过的，给不给？得力去，开车要吧？哎，没得事，啥子的，菜别可以。看这多，你认为？你不做，现在让菜个用品。 제자리 녜삼시라단지 기귤더듀 장참다사디 비주단고 삼추 용구르베
1: 용구마시
0: 그지 샤니
1: 장되다 참다디 사고 큰저스로 없지 녜갈래시라 예빈다 니랑게 싱그럽 제마제
0: 어 싱그유 싱그유
1: 마세 나 철시 첨부슈 철시 서사 니랑게 싱그럽 제마제
0: 어 녜 싱그유 싱그유
1: 나 원에 고슴소 계시 참다디 매바 차샤너 전례 우경 레드 셰투야 요마르베
0: 근조 마슈라 장 참다사디 면너 남자 신다 세가 주시
1: 제자치 남자 신다 세가 줄러
0: 왜 근조 마슈라 디 종회다 종스슈네 수베 남자 제라 미멍구지게 갈레시라게 버다 교르추저 된 적 와시 교르도야 마시
1: 이네 니에 사시데 디르마데 용도베
0: 수라기 사시데 디르데도 주허 사시데 장이 있어부드게 디 냠디게다
1: 这些年我也念对没得，我在这边还是偷的。呀，让这年路嘛写不上去，如何？啊，是兄弟，俺让给俺个这些吧。念了，啥子菜个有？明年呢，让菜个少了没吧？咱都啥子年味多？现在让菜个有没？让给这些这些年有了呗？让给写吧不多，年路用在有嘛了呗？
0: 让
1: 开车子，老聂啊，啥子的年已经修了呗？
0: 啥子的修不呢？长嘛搞不用呀，给瞧我上不去了不？
1: 让给俺他个这个登记啊！你他个这个大没得？俺去搞我一把，让给新个是不？啥子的钱多？你团长说的蒙古说不赢，没蒙古籍落大没得？可是你让咱呢，光年连下生过事。也让光年开这一局，让给这不是生过事。叔和，让给俺萝卜切多那土不是？钱不多呢，你不买切肉，俺叔叔龙吧，养家努力学的花样不是？你这钱呢，让些啥大主意？让给他个那些钱，答应的年过岁了，让叔叔过年的送伢些多着多个。
0: 何子叔叔，这是你这些人的聪明多啊！你让谢我，总会到总司兄他们家送啥，让给兄弟们呢修旧的。
1: 俺现在会明白，俺全部他个那不差钱，你现在会把心没得。
0: 你让我呢现在会明白，你给我问这些，他们会接不住呢，啥子的，让给修过几日。让总司这部书记，你做困难真这不是，你有担当不是，让俺的一生多，让卡给是嘛的。
1: 老聂，我你我现在老酒厂还是住过是，一年让给俺半年多吧，挺贪过瘾的。
0: 你看是嘞，你尝尝修修。
1: 我都是的，一年年了俺得三百单肉，现在末日出刊了，怎么办的吧是？
0: 赵叔叔，让爷爷做孽是吧？
2: 三十天个严格注意。哎，嘿嘿，哎，这里亲爱的，你简单些，早点敞开三顿大的生意。

0: Satu Kalamti, Digi Denbe, Mangpenki, Jolam Kitchen Shidu, Guruyulan, Satu Sushi Chimu, Puguki, Tunda Shidu Yang, Guruwe Gur, Tingrizong, Chamsuchang, Singa Chongzu, Dangu Lechibe, Tome Sumdu Machibar, Ninse Kuyo Tang, Kimshi Gilchun Chibe, Genji Chak Dingtu, Kuwe Gur, Noju Chongke, Jitiju, Simni Chu, Yenla Juki, Miman Lero Nidobe, Sony Lamizimbar,
1: Mekun Kuitu, Lube, Mikipi, Tungu Ki, Chachu Tone, Jin the Mima, Lero Nidobe, Gensim Kalingun Barchebe Gur, Tase Tosa Kuiki, Rinu Zigaki, Mungsi Jigu, Gagitan, Rimbochi Gur Guidi Gokotane, Jungchu Zinuki, Kedan Tosa, Hurta Dube Gur, Smalling Gagun Kamsa, Kungamsa, Digani, Pegasunga Chilamin, Hengen Tinti, Penchong, Sengun Yamjasikbar, Gasusio.
0: Tirini,
2: Tase Megur Bozuni, Sobe Jalam Ki Bozu Chushu di Matha, Tamu Mabushi, Gozu Sayahin, Sobe Jalam de Pudu Yugan Chesu, Chusim Dembe, Pudu Zujumatha, Yugo to Pebe, Gondra Yula, Sobe Jalam de Ti, Pune Tungan Chesu, Lot of Chirgeki, Chila Tubasaganki, Sadu Mirika Pudu Yanhu, Long Yishu Yi Londenang, Digi Dembe Kalam Ti, Mangbenki, Jolam Kijin Shido Kuruyula, Sadu Sashi Chimu Pujurki, Tunda Shido Yan Kuruyu, Jong Jalam Sobe Sobe, Suju Dine Hase Bozunu Me Jalam Tuganki Genguruwa, Wu Hao Yi, Tangdo Suju Lam Ti Shile Me, Taja Joji Par Mandu Chin Yu, Tangdo Ardam Ta, Jerry Kubju Soki, Munso Rik Julhale Me, Taja Ringa Julha Par Mandu Chin Yu Je Sumpshi, Jong Jalam Sobe Sobe Hase Bozuki Kunzin, Li Jia Yi, Chiru Nidon Chu Loro, Bobsu Jun Samatabe Kapsu, Nanzu Bozuki Nire Jubikinjan Chise Mangshu, Midian Sumdon Yemen Singu Yu. Taja, Nirira, Midin, Chi Yen Singu Yu. Tinga Yamara Joghe, Megorangale Mebata, Taja, Mangshu Su, Chuju Singu Yu Je Sumpshi. Ranyu Jon, Piju Henga, Gema Benjurata, Lamu Juju Chotu Chu Chuja, Lujan Binki. Nga Jupsi Ring, Nga Zu Segui Ki, Twenty Chi Ring Ta, Dumara Go Tunjuru, Dong Ni Ki, Mizile Gene, Pun Dini, Piji Gok Shu Ta, Chongirta, Chongsip Di Nabara Kundo Chi Shu, Manzola Pema Top Mangshu Ki, Piji Tunsam Sulip Yu. Chilunidoni Seng Loro, Ranjonsu, Gejigenane Pepe, Yuguruwa, Midin Chit Dundonle Gewata, Munso Gendin Chize, Juan Chi, Gejisumju Soji Simbe, Jalam Shadon Tomatabe, Dubni Susum Yinshe Sumshi. Sobe Jalam Shadon Tobati, Sadu Benjurta, Jizo Buse Tobe Kumbe, Jogu Gundi Donshi Yu. Tinga Chunjam Ki, Sadon Yimbe, Tasa Giju, Hongun Dini, Taja Chuju Tube, Targe Kushi to Kuru, Neo Chonzu Lugu Kangnang, Berita, Nubu Mambu Jishun Che Yube, Long Nishu Yi Tuzunang, Chonzun Dini, Tirup Jengi, Digu to Pujur Chonzu La, Bambu Che Yu. Taze Tosara Ku, Jamagang Salam, Tangile, Dun Uyun Hingang Ki, Uyun Yao Pian Ki. Sobe Jalam Shadon Tubji, Ranyu Jon Jibata, Tande Gigab Jimbe, Hase Tosara Linku Jimshin Jun Yu. Tanda Tosara Ku to Chengzin Benjuru Chong Ta, Jigib Benjuru Chong. Tosara Ze Tune Chongje Jun Simbamase, Tenze Sardu Chongta, Chongir Gundun Somjenje, Chong Shita, Somjenji Ki, Pigin Nabashi Chahu. Labar Tu, Chinuidon Sang Loro, Tosara Kuki, Chumi Layu Yubub, Goro, Somji Dongme, Nigin of Junga Dun Simbati, Tu Sombale Gaja, Gesa Chik Parne, Tasa Chongiriki Ang Tambor Liv Yuji, Somshi. Chinuidon Chufi Loro, Chirin Zela, Chili, Nigin of Junga Ji Simbi, Tashi Jalam Junne, Megoro Shadon Tobata. Tini, Saturu Junbe, Sobe Jalam Ki, Nursin Lam Di Tomati, Shi. Nishi Kong, Lo Ishi Ye Megoro, Lashi Jalam Gu, Shizirin Jorbata. Pupsu Nomara, Ledumatsu, Turinne, War Yong, Be, Tobu, Yese Chi, Shi. Munso Tida Lupe, Lo Ishi Ye Megorni, Yi Wu Chongirine, Tumbata, Sobe Jalam Gu, Lazara Jorji, Lashi Jalam Gu Ti, Chuzu Sumzamle, Magowara, Shizirin Jorhu. Sonso Tida, Shize Gieji Gamse Chuge Shibje Che Yu Ne. Ngoche Neshu Cheji, Jam Gawu Gyu Nebelara, Chidon Chigi Yubshi. Lashi Jalam Shadon Tupji, Lazane Shize Para Tingun, Chuzu Chu Gogi Yubane, Tanda Chuzu Nyi Ta, Chega Zamle Gogu Mebata. Jalam Lam Gyu Ki Rika Ki Tunze Zongwe Chomra Gya Chiru Chin Yubshi. 장람 타 슝람 냠제 온제 나바 림신 초비 포 이시야르 초비 뇨종 은소 온제 제비 줄람키 탄섬기 총된다 군디 테비시 시지 총지르 총된주 가고 도담코 이 겐고로와 튜룹 스링키 서시 장람 샤돈 토비 뷰다 공비 타 추세 토위 고이 자주로 짐주기 멍시 템부 띵유 서시 장람 디니 종남구 두님구 타 종치르 케베 토비 가제 줄람시도 교르네 뇨총타 rinne yuguro tunle, kendien shingzhou tunle rinpo chayyuro gundi qenpo tib yueji sumpsi. Chilu nido nisangji loro, lanyin janglam shadon toba ta, gyadara dagjian ki shukzhe megoro saduro ting tangboro shadon tumne, tapara, ranjong su cobyo janglam ta, lasi janglam, lanyin janglam jie ki janglam chawashi chubyo. Lanyin janglam ki lasa ta, loga, nindri jie ki chonggiri ta zong chu jie mangbo ta jene, kuyogon tonyom pege zhogyoro ramde chebi jimzhu lamchen shikdu kyuryo. Long chong ji de pei ju liang gang ki zhu ren xuan ba huang chun yu ki lan yin zhang lam xia dong tu bi long an ni nga zui la zi ta lo ga xi ji jian ki pei ge nang nyam zhe ding se qi ba ta yan long zang bu bian zhu ku zu jun qi bi ga zi long an ya yin ba ta ti kui gong pei ge zhu ju ru gun di ti bi ye jie sum shi lan yin zhang lam ti chong se pa ge zhu ju ru gun di dong wei lam jian xi yang yin lan yin zhang lam ning zhi pe zu ki ji li nga ca xi yi sa ri yue bi ge men chong zui kui gong ji li zi de dian ni zhong si kui ta 표세강 망수의 냠랭 강제 시지도 뒤에 총습기 유고로 남찬티 개매링의 준유시 유고로와 5000키 메고르 디에디 하사르 규제베 루시 동급 나와 하장기 기부투 나라치 로지 표기 윤정타 짐주고로 모두 제주 인시에 손시 미국 림시 로바타 뒤에 현대 심세기 지심 강사르 튜바타 스주안키 청시타 고르셰소 제부 유에베 조제 하장기 튜브 유시 년지 총기의 처입추 포주샹 개매 총주의 당지부 수지 수연바 총주 유일행강기 주련 수연바 님은 쓰린키 흔인 장남 샤동 톱니 롱에낭 메고르 대대 유고도 용겐 치마도 조신토 로지낭 유고르와 미딘 치초라 니네 수연바라 유법고로 치초줄하 심손 시솜시 소배 장남타 흔시 장남 흔인 장남 샤동 톱바티 변종 피게 유법친바라 빵다 치토부 유연라 만소지 유법 파뇽 조주로 양군대 태비시 마오바라 자람키 티웬 제도 디엠베 편존 준규로 군데 티비시
1: 당베 체 듄키 티리 사용체 느지 체슈 포비 참조샹 생가 총조로 다자 나바 사르갸시 군시시 사용게 듀키 뉴르게블레 듄네 느제 제기 듀가 게준 타 튜네 다르게 중외 파라 시림 땅유 레제베 동메 섬드 마제 바라 게리 차도 코르네 레게 마부 퓨유 권조로 봄냠 디엠베 담시에 제주 메중 라레 지레레 공전 등미 탐조 튼도토 교육시
3: 로지 송수연 사르고바 양결 참조상 싱가르 총조로 규류 대가 뉴스포비의 총조 뒤에 타자 넘버 사르장 토 교류여버시 제다르 직비의 강바사르비의 꿰바 레이싱 쿠윤용비의 총조 슝람 초시리 샤동 투바 총조 지비의 직위 제지바 타 종미 수용 오동리 디기기 중당 출신유
4: 수술아 감사
5: 감사 담문자 유지
6: 好,看不上。他在你家做客人的工作。那你都是刚把上班的那家刚不成了。他老样,瞧把这把成了,可以去住宿的。这老人家的账目对不对?那家家。刚不差了,那都不听你的。对。新哥的创作策略,人不列队就这边。创作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
3: ཁྱི
6: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Chenpa suwa ta menjuu dabdashik chebe chi kongki chongzuu li chewa ta nyamdu nyurkyub lela shuu yu.
5: Dagi mpa...
4: 나도 디디 망미 띵스 말에 면제제 띠 면제 찬이 띠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뮤강 변종 예라 뮤강 뮤뷰 사장 고 통조로 이해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뿌르 중국 신의 뮤강 변종 예라 뮤강
2: 야민 김비 넣은 데 보면 고나 고유콜 소기 야민이 춘춘시 겨부 친피 당도 피타
3: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0: 겸도 정리야. 나 표현 샤머 스케차 잡지 않았어.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서 맞아요.
0: 샤머 만져 줘서 데이트 다 디피샤.
1: 아, 네.
0: 주변에 나랑이 뒤진 다들이야. 그냥 영어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맞아. 좀 동안.
1: 그냥 게스트 봐. 봐봐. 닝저 준비 다 해서 너 만져라지.
0: 응,
2: 내가
0: 좀 싸고 당연히 데리데 공부 겸도 정리야. 유고를 용 봐. 안 그런게 네 샤모 나도 샤모서디야. 계좌 잡으시도와. 당연히 진영아 용이 딱다 그냥 상관나 여기 계좌 잡으시도. 야 쉬고도 봐 팀지다 팀자가 그런 거 삼주가. 아 샤모 하는 거 니게 비글 라고 참 비글 벨.
3: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도 야 신다 공유기 샤모다 정리도 맞아 잡으시.
3: 저 신다 먼저 지지 여래.
0: 도스르 벨.
3: 말해 된대 된다. 네 술록스 내게
0: 그래. 아
3: 저스레지. 어, 더 접슈 자고로 봐.
0: 아.
3: 근데 접슈서 차용돼.
1: 제가 대유도
0: 내.
1: 나저 근데
0: 근데
3: 그래. 어, 그래.

0: kenang ina dir ba la de ngo zu zong rin be mu mu rin ne shu xia de gun zi ba
1: o zhe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ཁྱི ཕྱད མི ཁྱི
0: ཁོང་ནེ་རེ་ཁེ་ཁོང་ཅེ་དང་དེ་ཚོ་ཁང་ལ་ཡིན་ཅི་མིན་ཅི་དེ་ཁོ་དེ་དེ་ཤོང་དེ་གི་ཏ་ཁེ་ཅེ་དེ་ཅི་ཤི་རེ་ཤེ་ན་ཏ་ཤ་ཤེན་དང་མེན་རོ་བ་ཤ་དེ་ལ་ཏ་དེ་ཅིལ་ཏ་ན་མེན་རོ་པེ་མ་ན་ལོ་ཆ་ཅན་ནིན་ཅུ་ཨོ་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ཤ་རེ་
1: 다 너무 아자라고 다 계제다야라고 늘어라 다 단다지 잡고래야 치르 다 근데 콜로 이제 선분들 이렇게 리제든지 다르래
2: 지금 근데
1: 방해지 어 리제다야 너무 안데 다 나게 이제 좀 그러라
0: 다 대야리야 급제 가르 가르 거이나
1: 다디 급제 찾아지는 너무 찾아지는 다 루 데바다 세트기 늘게 배 야신디기 좀 단디기 전에는 부터 신이야 자세히 오래 세디
0: 아 최
1: 세디 자세히
2: 지게 겸
1: 染色 자세히 니 단님이 띠즈는 니 대신에 축자체 신인데 너무 재미 다 계전 자사기나 단디
0: 지게 전
1: 계전이 자사는 전화기 계지 아 거기 자가 계전 계전 나가니 근데 교체는 좀 어
0: 레스
1: 너무 돼 소치니 대신에 좀 생각
2: Kira,
0: 다 그런 거 단데 샤무디 쓰바 락츠 카르 카르 거래 단 락츠스는 지게 전 공주 있어 말래
1: 제 단디 락츠 진은 단 나가 가시라 거예
0: 응 가지 가지 거이나
1: 디 빼자는 사고 디 나로기 빼치 거래
2: 아 네 지게 좀 모시
1: 어 니 나로기 디 빼치 카가 지체
0: 응답
1: 니 샤무 티 디게야 빼치 거래 아 자고 또 상세 시험 말에 다 디 체조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0: 레스
1: 빼치지 다 자디야 쓴 사네 야 갈마 요체 샤바르치
0: 야
2: 가고
0: 샤바르
2: 모치디
1: 오 니지 마 요체 다 고서 뜻 된 거
0: 그럼 그거도 고고체
2: 이기나서 총 가지고 맞아 야 차도 가리야 지게 겸의
0: 신상
2: 다
0: 신샤
2: 신샤스 말 다 총 가르 니 조디 주고를 야 넘 총 가지고 이나
1: Tāng ngōng zhūgī tācī zhāmzhāng tāng ngōng zhūgī tōyīn. Tōyīn dīgī nālō līyācī tēs tēs tāng tā mī sādā rīngbō dībā tā jī ngōng zhū bāyī jī nī tī shēng dībā yā shāmin dīl tāng dā nyō chī tār sā rūm chī nōng gō ngā zhū jām dī shēng shā dīl. Jī ngōng dīgī yā ngōng zhūgī tēn dē
0: tōyīn
1: nā rī wā 다자기니지.
0: 어,
1: 저. 저소 디스 야니로는 거.
0: 제제.
1: 어.
0: 양양콜란.
1: 어.
0: 로지를 갖다서 있는데.
1: 로지라 땅 아주 땅이 마치 파티 진이 좀 줘서 이제.
0: 아, 네. 아니 그냥 땅은 안지 잔 샤오소 말이야. 지게 전에
2: 我听听对象是听这里啊，重要一点。重要一点。可吧可吧的。我知道，忙的吧，你这手机，他先干嘛不了是吧？嗯。我对吧，他听忙不了你。给那个那做，你的给那个那做，就我做买卖在，我做创业的，他们那么说，几个给那销售渠道，这没做，忙得从的这链接做，你要不要？
0: 他就从不卡就对吧？自己从那里家里面去，那俺就是得了，那俺就得是琵琶做的是吧？当，俺就忙不成，怕当的。那不是得了，刚得是啥子是吧？
2: 我是。
0: 嗯，托钱呢？到这里，我们得请俺个杨伯，我们呢，请俺个对象们的女孩杨伯，你学来老不中，是不是？但，嗯，忙完呗，论点呢？请俺，让家从你们想想杨伯，这些面对学问，来。
3: 米人念许下君子吧，非遗传承人。米人念许下君子吧，非遗传承人。米人念，米人举吧，代代相传。米人念，米人举吧，代代相传。
4: 老师，手工。
3: 老师，手工。
4: 青布可乐，缝纫机。
3: 青布可乐。 缝纫机，翠甲板染色，翠甲板染色，塔尔库丝绸，
4: 塔尔库丝绸，吞布产量，
3: 布切质量，
4: 布切质量，
3: 古切材料。
4: 古切，材料，
3: 拉切，工具，
4: 扎比，模型，
3: 葱绿，展销会，葱绿，展销会，
4: 葱蓝，销售渠道。
3: 从销售渠道。

0: Tiri nganzu lo yeba dh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hru Daga dhru
1: Ti shabsha ji odi jik tsuyadish dago nani nandibwe
2: Dewa shushduwa la
1: Nase
2: Yangu shushduwa
1: Chino lemba di tibu dhwe
2: Da di hao honga shuwa la
1: Ti lo yeba dhru l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1: 제제
3: 하고도 공부지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8: 어머 치미 심부디 가리 치미래
9: 빨라 Nye maa shur guyu da, bala kirange maa di lembaa kari imbaji tibu nanda.
8: Maa di kimi shimbuche? Zangma zangma kyangche, dende wese ke maa ri.
9: Wese maa nari bala, bala kirang si nanda. Di nana ya pöle gi xie se rinbe xin maa che. Tando di maa, zangma zangma kyang imba maa che, di maa rali ya yobe chi shimish duwa.
8: Wese ke maa di.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휴샤 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9: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버시어리
10: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11: 누구디그 우연 해강 잠기 웨세르 마르데 송캉 허가 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웨세르 마르데 송캉
6: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가봐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치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기 튼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이미 십체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가봐 겹지 지레기 접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핀 십체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도쇼부르 체바타 송유구르 체 콩남이 베디 도괴 주제기 윤주시기 작대토 야이 루키 남베 도괴 유대 강의 탕게럽기 도괴 신나 모자르 체베 루규 강식 뒤유탕 친게럽기 작대 귀리토 나르송기 루규 강식 뒤유탕시나 天地영원本就里在那都会成家的写的见不许注意

0: 디카르니 시그즈 통길 섬주즈 추 헨샹 탑 총조이 맨제 터르시에서 작배 리샴테 미니기 작대블 딘네 빨린타 비리 꾀신유 콩니 수이 디게 믹세기 개주 강다시기 콩니기 이왕 초유다 디니 메게 차고이기 초시시 테나리아 쇼디니 꾀게비 슈구이남베 갸와창시 쇼디니 싱구이남베 덴버샤지 토비 군이시 콩기센라 갸와스로타 시거지 도쿄교제 덴주 강기 겐쿠와 인나 도쿄 심축이 칠레 개발 양이 콩기 장추부 미미 남주 땅니 작집 토기 도쿄 군이 빨리 제유
1: 디니 자규 군제 초식이
0: 도구 망보레 초바시기 도구 카지 칠라 미런 제시 섭다 나서유
1: 장딥수 제베 지신 다키
0: 토세 미줄하 예베 군예라 시티 빈 탑체 나냠 퇴라 법착베 모차르키냠 줄 응암슈수 줄 미남기 도구 대다라
1: 맨제 차 도구 세페
0: 대인중 공고라 조초베 세균식
2: Mengge Chasina, Mengge Gebu, Chasisi, Mangjuki, Shejunjilia, Debi, Tena, Sange Mele, Mengge di Sala Sabe Jela, Mengge Nanki, Mendi, Chosili Toji, Yeru Zangbu Gula, Chuzen Kaji, Chumni, Chuzen Kajigi, Chumna Jutubata, Kajigi, Chesum Jutuyoshi, Chuzen Tidagi, Neri Yuzi, Jutu Yorisje, Sesuyoshi, Shejun Tiji Yuza, Konazu, Chakipsu, Sange Mele, Gunye, 꾀계비오시 제자 매게 차시에 민티제스 톱시
0: 로규군의 유세 미리웨사 개와찬베 도구군의 지규 테니 개완타티 덕시바 쥐베 미유조디
2: 테니 다리에 가서 시그지 개요 링의 용시를 팅시베 추 최니 토베 링의 개제지시
0: 군의 대다추 제발가와니 게루기 군예티 대시에레 참당 대마탕 군예지용 스냠대시 잠년 대마시기 학바르투 슈리젠키 남사티니 삐준키 게루기 냠시 인베 미나마 법자 사무식샤유 디카 종즈탕 바다 정화탕 예루 장부 어수 인베 게루기 냠대인베 자구 군예식 튼튼 강인남
2: 元吉人内松元中央四兄他陪三内四兄我了中三么西大有事吉列推热焦松别推吉了周边缺件旁边元吉人给孔梅欧了狂徒过有事推的内松美元南西中央吉人内就在他陪三内吉人内就在我了呀中央他别的连马切下过年体路入康行了各界不一能
3: 태껴장케 슈샤지 레샤지 러비네레 초도
0: 최동티 라듀차치탕 덕십대회 띵섭을 툭치 깨왕쿠니기 제딩니 지슈대회마와 최와규 레게 그고 실수 깨왕로세보 진나치르투 덕십제두기유 머시타로 공롱어중어 손라폐비여장 양사로의 리딥수 탕슌수 꾀바시 규기여배 빨린 수중양 공기 제신 카바르 도구 군인 기샤모도 주급 나주 우해네 대극해 왠야 개왕 군이기 덕십기네가 최고초
2: 미 시상아 직도 토제디 제카부도
0: 신천제 사지 개왕 군이기 타동 토제제 거기. 저리 하장 토위. 샤모니 토제 때문에 제텀이. 개왕기 뜻십 체제. 장대기 제모 제유.
4: 아리고아. 예, 탐스시세. 제즈디 큐네 뉴마소. 대대소자 장게 퍼스 친제 카바나네 바르제기 도타디 리지 제베 제라 바르야고 시게브제 제제 제모디 카발레도게 틱제 야보지 심아 디네가 니게 제지 원에 야 체제 다 정수웨 제능 알려긴다 서서치아
0: 군년치 토세티 체제 링제리 토아유기 군년기 띵워 니는 제구기유
4: 당이 가네 마제류 니 시차 아스도 아 다다 원에 야 제류 토제라 미 니차 직도 미 니차 직이 가라 미 시차 아도비나
5: 미 주차 조리
4: 뭐지 미 주차 조리지마
0: 득십 제배 규림나 개원라 시네 다띵 주구 첨부 제배 낭퇴니유
4: 다디 개체무시다 디니 가장이 되시 부인의 제도가 참지의 가와바사스제 신나니의 김민지
0: 차라 꿀장배 추 가장이 되니 낮에 독시 병원이 개체무이 대래 최배 처진라 자체외 루주의 단대인유 대르딘 경왕군이기 가장이 되디 무슈 바디 제국이유
4: 다다다 그니게 쇼지 리지 문슈 바디 제국도

0: nam nge de ni ji ting ke lu mu chu bu chu be jiar ma ta be xuan xiao lu bu ke qi xuan xiao ti jiar tu zam chong yang lu mu chu be la yang ke qi
1: a zi ta chu zuo su ta ke zhe qiu zhe a be de zuo su de a ni ta xi xia ni ta xi xia 特别是那么多，但马不跟你对比呢，腿最早我那当时没事。阿姐，就做事，对啊，就做比呢，他可真是有事。对呀，就多是起点下。你差别处理下，俺来了噻，大姑光大，差不多是那么松哎，现在就你爹起这点就是下。
0: 가와 토마체브규 시내 가장 기 대용 쇼크부 급투 잠초 리츠네 마르포급 니만 라라 슈시 개완 한자위 칠레 개바 중요네 규림 테더분이 균된히 레가시 인베 항상 그 되메 롱아자자 테두지 쳇바탕 롱동키 상와 두급 게니 칼레 개베 가창 약슈티 맨제 차 도괴 니부티 푀디 Kunye kyu zhe kya kong yin nang zha, pyo ji rin nye tang me jian nang se rin nian zhe we lu kyu yin yang zhong, cang mar xim chu g rin nang tang tu nye qian bu den yu.
1: Ti mi zu tu zu ka ji gi gui zhu la xim chu qi xin qi ru dang yu ri la, zhe we kyu zhe lu kyu tu gu cang du dong yu ya gun di yin nian dong yu tie la nyu ba sang gui mi ge ba dong yu shi. San ne gi rin nian gyun zin qi kyu tang, ting rib rin nian la xim chu qi kyu ngui bu ge bu den yin nian li
0: 考点切有事，每日开个人类了新旧汤，中央汤，别日，你们这些切有天了，对你现在没这话点有事。老马人，该往去培养三只忙不了决心月，空个两个早呢，培养多个人类了新旧汤，双脚切就提议，多个人类了双脚切就举着汤，贴点东西两个人。 콩게 심나냐로웨 튼다시기 녜동추구르 나와 추발 시거제 도괴 규제 된죄 강은 수주범하세 치조로 고예와타 개왕겐 구와 당부테르다
1: 난소 표용기 도괴 뷰그 타쉐타 제쉐 태조 요시 아 장글라과 체지 망부 틴제 유대 잠바 녜바르 투 송게타 뉴덴기 폐죄 야부 체제 정외 태조 순수 계토 차오시
0: 接着俺住电锯坑的做不是，多个电锯坑那里呀，针对七八九，上面文字记载了呀，就话全部他，几座圈用了七八单节，人为送给七八多些，舍不得用些。是个子，多个就在电锯坑里，培养两种种的，多个就在绝对都切别，切断电锯坑托马的。铁柱不提，三条龙东西，多个有多，几对金细节重要。 铁道轨道的陆军车站堂人力就在了，那里啊，迅速接不穷。电锯坑呢，道轨人力全不通，送地者少。陆军车站所南北七里沟，马拉塔呢，七六铁路断不呢，铁路九个半盘起，培养铁道轨就在平均安排起。此人提及呢，道轨就在电锯坑的三点八亿，陆军呢。 陆军起来将用为空，俺是道观人来了，太没有钱不等于。陆军团结，别的地界的人员心就疼，三天前两个起的。道观就在电锯坑给扎进俄部有多久了？此人提及的，军的心都欠不有。我学八点天的，唐三国时期，我学八点几日，人员阿们天呢，给在月日，提供了吃香的退休机会度。
2: Tini kangzhi xii la dogui cheba tan, tansam gorsi chebe gyurim yong gui zi, lampa la sachi kandai gyu gui baso gui du. Shua di cha xab yi na, pe du lun jing cien gui xia.
0: Tsirin di ki tang, lingmui cheba gyu. Nan zu, tansam gorsi che tu, durin ki, gyabu ni den ki barma yu ba, xie do tu. Rengu amati, gezi zong ki, zong li kar zong to yu. 안주 세윤 의원 수다와 규규 타지 디카르니 페랑교종 시즈총기를 후주도 내비 계제종이 종총기 기능수 종리 카종 기능이
3: 계제보위 종기 천다시
0: 카종기 천속항 능력이 척수 매바를 냐자 제부터 얘기 카세위 타삼 90제 그 도리인지
2: 두린티간라
0: 칭 페드르 쳔키 타담 90제 도린데 미리 냠생 은베 계지 도그 링을 대수 주고요.

0: 나로르바 다나지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첩도나니 망체디 아 쉔게 이르도와
1: 제대로 있잖아 제대로
0: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카티 딘제지 토리아 첩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토네 그도 개청도 가
1: 아무 길라 배 뭐지 근도 좀 와기라
0: 응응
1: 디디 오고자 길라 어다 비했지 나랑 이제 최바 지어서나 닝고기 저주 당신이 보드나
0: 응응
1: 뜻다시 빌리쟁 어 닝고기 길라 코난소 쉐발해 주기나
0: 아네
1: 다디 샤브데 대추 송스 다 대외견은 그냥 좀 배준제 샤브든도 적부제 야부제 두부든도 간 야고 제든지 지수 아숨막이나 다디 중보다 남색으로 가보시 보증기나 다디 만주당 비엔 상바침보다 남색으로 공조 독슬러빙이나 어 당한 줄 다리 빈먼스베 간주 때 담사지 도스 그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어 자시베 쇼웬기 레잖아 당한 줄 담자 어 뜻이 잘 쓴디 안 주도스 어 러빙이라 러브란다 보고 다 전부 좀 가고 저런기나 다 충주도 값이 나 좀기나 저는 유제종이나 다 잡을 근데 싸우기나 다 안주 동생나 집에다 야 종이나 집에다 카를 동기나 당 안주기에 판 레와엔 내모든 어 군주기 잡주 접대는 다기나 당 동다는기나 안 좋아 겨다는다 다 군주기 망 직장 어 마지도 나 오늘 로겜도들 망고 지지 신이 이제 그래서 그러긴 한다 아주 땡지 침묵은 또 상고 거래 자리네 더 더불어 동안이나 어떤 아주 도둑은 자의 직보 어 동계보 측계보 신이 이제 땡 아주 자식의 쇼가 했는데 침묵 해 가지고
0: 나게 네세 로 걔라게 오늘 뭐 좁으면서 왜 야우 나서
1: 걔라게
0: 오늘 차샤비 오늘 박자 섭시 주유스리 추세네 제 소야도가
1: 진짜
0: 진짜 봐 페이지 투교 익살 넣으셔서 야 이게 생각해서 매저 성부도 가지
1: 왜 뭐야 걔라 네가 없이 나중에 걔라 뺀 뭐지 갑자기 뭐야 걔라
0: 네세 네세 다 나리 수소야 차샤비 네네 안나 저 자식의 쇼 베기 센서 디토리아 유에도 되잖아 봐 걔라게 도스 뭐 주는 되잖아 봐 나리 시스템 나로래 단도 코난 첨난단다 단난단도 수강 미드니야 차람이 삼토용베 나와르시 코인기 제삼티즈 나나스 냠도 제시 자주 쉬어야게 제신디지 시난 마르벨
1: 라송

0: 함사, 마이크즈소 장자지 주면이.
1: 그치, 아차이비.
0: 라수이너.
1: 아차, 니에주 허수기. 니 아차라 딩고 토뉴이다. 소장걸라, 디브지베.
0: 디브지. 야주아.
1: 개놈아시. 아차, 야피다.
2: 기라.
0: 所长陈乐云那边，康萨，我给陈西三的周艳云。
2: 阿家这多个，康萨康萨，给我对答。对答。我是你所长格拉阿吉宁级别有考对象，提提心里头松啊。局长，咱们松开不啦？跟这多所长格拉能打没弄啊？能打没多？给这给过来过来个联络号码的，一年我都看了你小兄弟的。
0: 삼다마심 라시야. 대원 소장 지뒤에 은희 씨라 토금에 다 탄다 대회 처와 살치시야.
2: 고란 토마저 유엽디 니에 삼시 토기. 아자란 티링아 제가 연재래 가리유.
0: 디 메치에너 라우게 러러시다 러비. 이네 라우게 워스고 니에디제르 봐. 제자 메싱아 나니 트리지에 탐구지 이네 양이에 그도 쇼인다. 키란 지금 서부팅 제 선자 녜야 돈바 토부지 키란 자 제압인다
2: 딘제 마셰다 레 카리 유네 카바 겸는 다르버 간조네 용제
0: 카바나 세 슈신야 민도 어 딜리 녜 키란 카도 슈긴다 리보원 튼다이 리보원 녜 암라 유 빈캬시리 리보원 게 레 딘제 체버 만주 빈캬 추 삼페 유리 민도
2: 리보원 让 阿妹 给 冰家 这边，
0: 俺这 冰家
2: 给老哥听闻新桥俺东汉个所长前不新个日子，那最好对俺做菜还用给。热完了，俺东汉的俺说是点了钱生病，年前还是当年或是开了个这，这个这边。阿姐，
0: 来，
2: 李伯文给屯大弟，我有当街他去乞讨呀，听着嘛的，俺做西北看了年生学啥。
0: 你啥学差不是啦？嗯嗯，就听这，你最近谈的哪桩嘛是呗？苏家成啦，看上眼俺恰说是男的，特别是当姐恰说是男的用嘛是呗？起码都俺比。

0: 가르치가.
1: 어, 조예. 니 세가셨어요. 그들 오는 거.
0: 예, 잘. 나 선생님도 클래스가 주니 이슬럽인 봐.
1: 원래. 집에. 샤게다 봐. 보고 주고 나는 마시는 용도 그래.
0: 니 치세 아유.
2: 딱 봐 치세 세리 고스베야.
1: 샤니 자 레게 칼라면 고든 저 그지.
0: 예 디제 좋아. 참 김선대 치도 말베.
1: 다스 좀 주나. 다게 저 고시. 뭐 먹든 저 사자 소시.
0: 더 지스. 장라지 도스디 낭조 준 능미도. 지마 부 치게 랍자다 민 근데 치우래.
1: 수입부 이지 치게 랍자다 고 시에시. 다들 게나 랍자 야고디 좀 고도.
0: 지스 지스. 카바나기 시에토야 민도. 처샤게 고디어 시나.
1: 오야 부. 아무라게 자니엘 소스기. 갸스나 정세 주시. 고도스네 로피다. 갸소. 야, 박신구 엄마.
3: 빨라.
1: 어.
3: 기랑 거다 차례 밤 난 거 싶어.
1: 정말 씨. 수영할래 밤 칠 수도. 예정 칠 때요.
3: 빨라. 기나 취다.
1: 허즈라. 야주 아부.
3: 기랑 게 차라 나 먹어. 나 기나 도지 전 중아.
1: 허지 부딜이 역시 밥에 다바란 친기 교수시 서도소 지린이 격자세 사비 지러 샤카르 친기 되니 밥에 좀 봐 용초 용도게
4: 리보원스니 띠니크이 나 정가를 지가지 아미야로 코스세샤라시
5: 가게압다가 니스야 코그세야구스 람준다 하려. 다들 팀 동기 조리. 내버도 주지. 팀계 내가 지구 엄마다.
4: 진짜 장게 나신 한 먹이다. 딜레랑 게 탑시다니. 나 좀 관대 먹읍시다.
5: 년도 왜 미심도. 바보 좀 주의 내 탑시 요 말이. 네 가르치 도리.
4: 전 진짜 랑 저서 비 위에 친구. 딜레랑 게 탑시 시다로 시다.

0: 其实这个货了给俺写吧那姐让个能丢了呀吐苦不起他能给特人西中俺做的天气写个人送去可这都你写的农民多啊你也没写的农民多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마리 날 견고다 부유 툰도푸 치게 랍자 당고 승비 제자 타능 아래 준비 무도 사토비나 지만 혼자 서에 기부 중국 승비
1: 제상 조예 네 타바 할 메오시라 총 미규 유베미 신의 뉴슈 요새 둥그리 제마

0: 고고 등변에 장게 학사 수입시다. 예비조득이 나님도 표현에 용서자. 나주고 렉스에 요야 마시. 콘솔에 놓고 치우.
1: 쟤는 학습 쳐봐.
0: 장이도 없어 봐. 니도 배 렉고 지지 봐. 갈래 되죠.
1: 니도 배 가리네 제 도로 삼지고.
0: 욕쇼. 예스로 되지 않아 되냐 마시.
1: 다 되다. 니 삼아 렉스에 돈은 근데 제가.
0: 계세랑가 좁토는 니 랄지 보스 배우. 계세랑가 주모토비나 장가 같이 보스 배우예.
1: 영아. 영아. 차루세 저슈 니 랍자가 나 저슈. 기랑 자저스이다.
2: 로브조가 랑 차트야 그래. 라게 조다신 마지.
1: 니 조다 마시네 기랑게 킹그러 봐.
2: 비로 준르자.
1: 자저스이다 가 킹그 옆에.
2: 고르제 시영 마지. 얀리에 가리.
1: 니 게라 이리 쳐샤. 오네 기랑러 차루스난다 쉬어유. 키랑게 미망 워 킹그러 봐. 제자 바이즈 창다. 바이즈 창 로브디게르 레그 세로 난다.
2: 랑게 니 드서지 레링 우주 시사 규즈이야. 로보도 공조 레그세야. 섬 근데 스고브리.
1: 니네 대체 균 제비. 동고토 바이즈 창 시니디. 딩시 니비 케멘도. 제자 콘스디게르 레그치 세토비니너 제만의 콘소 데링아 소화게 투르 봐.
2: 레그제 봐. 레라브디 저 화요시. 머신에 미수장 렉세요 봐.
1: 렐람메사 니키라로 차로난다 슈비. 나 로탄 레제 유령치 메바. 키라는 신 워스 요마리라 미만고 워 신메 제자.
2: 니 건도 제 민능 어 규리. 주토미 세수 팀 소아.
1: 전토샤나 쇼이. 데톤도 차로 쇼자 니유 기주니 시슈 바즈로.
2: 랑게가 공녀지 유비.
1: 워지 키란 게 신이 그 말로 봐. 쟤는 얘 계신 거.
2: 다가줘. 다교.
1: 토세나 얘라.
0: 노스. 야 노스. 얘를 셈 주고. 얘를 차디 야청 머리 신송해. 차디 매바 지지 거도 교로. 되네 차디 소변 당시 봐. 신송해. 이다. 모두 이다. 야, 지스.
3: 나 로요미다.
0: 로요베.
4: 엄마, 키란 로피베.
3: 나 부단 김준 증이베.
4: 엄마, 딜레 키랑게 nga suji nan da. 빠라게 응규 매비치. 거두 있는 nga 갑규 능기.
0: 어지포, 샤게 nga 차디게 입이야.
3: 흠. 샹발라 타그르다. 치미르 응규 시라요리. nga 다니르. 응규 큰 요마리. 시바야.
4: 타그르셔.
0: 샤게 님도 드제 마시에 용도구야. 포괴 정세 지두. 양고 양고 제 넣어주기. 시부도 지금 용도구.
3: 퓨시에 케마 림치. 랑우네 귀엔디 도와. 이네 량량 빠라게 숨 부탁을다. 정전 치디 허르허르마 칠치. 내내가 마노치 치우다.
4: 어.
0: 다그지. 아무라게 딘데 숨 부도게. 겨고 양자진다.
3: 량량 김주 양나 차유다. 빠랑이 계셔야유. 용도에.
4: 됐어.
3: 야.
0: 신의 진주도 없어. 야, 최기씨.
3: 야. 내 내제 치 아.
0: 레카리.
3: 니 퇴다지 섬니 셰다비. 잔다 기치야유.
0: 원래 퇴다가래.
3: 나 레지고 섬치 드르베.
0: 저거지. 섬토소에. 나스네 레지고 하시.
3: 저다 쿤게. 나 신장 지게 지니 치스이. 지게 지니르다.
0: 야 저다 쿤 승이 드르베.
3: 갈도
0: 성장선의 미디 사가사비 공수도 마시비.
3: 지.
0: 사지겹증이 제가 요새. 사가리 지겹증이 제가 던 곳이.
3: 말이 가리 가리 인스. 나 준다다 누비 유자지.
0: 조이. 니 잘 팀 가수 시험 줘. 자게 시험 켜는 시험도. 남네 우주 사시 마시. 자게 시급이. 저더 걸어. 자게 윤 가수. 미디 가리 인스 상을 공수 제 곳이. 사시나 기분도 그야. 더 부서면도 그.
3: 그저시 랑심나 nga junan kyun mebe mi sim ja rang junan yu no rang ge yun bo de so shi da nga mu ne na lu tu lu ju kala su bu de ji de ni du gi le ge qin du me de zhang shi shi ba
0: he sha guo xi gi xi gi ya ni guo lu su de ni zhuo ka le wo zhe ya
3: teng wa dang zhe bo teng wa ni zhe tang ma zhe bei a 디스크 전시. 니랄라 카드 제시민도 잔량 할친도이네 치간치 니간고 제모용 다그능시 나 할친도이네 잔게 간고 마치러치.
0: 상시에다시는 니 삼자 잉매에서 고르봐.
3: 티제 신예 요즈베 잔게지 개구 레월 주디 니 삼자 잉매 나 시에제 칭민도 ne ran le ji si le ne ran ge ne sam chen ni be ni me ba ma xie ne ge ji yao jie xie wo sam chu da de da ge xin zhe xie ni er be ran ge tin zhe xie ne ngang wo ni ji ge jing ni qie da ju yi

0: 지 랑강아 대체제 같이 녀인 봐.
1: 徐仙君, 랑바라 게라르베 아.
0: 지.
1: 진 랑게 원신위베 토뉴위베 아.
0: 토뉴메 광루 토부선자 나스네게 인슈브시.
1: 진 랑바라게 콩 제지 소뉴메베.
0: 시카린 콩루 규시야 우시 바라 기겐 좀더 녀키겐 마지.
1: 진 콩 승갈 중요위베.
0: 나 콩나 같이가 좋지.
1: 랑발라다 녀게라 테뉴이기리.
0: 코나즈로다지시 참치슈가 테기 랑겐라에 테워지. 랑게디고 지제 같이가 영이 같이 지유 아.
1: 개치지메. 녀 콩 대비 제상 이랑 시라게추. 궁망스 제톤 삼추. 개세 콘토제 님도 바르 게브톤 야고 쇼 봐.
0: 데미치기 비. 디디라 레리 정다 럽친 정마치비에 니란 로고 체우두게
1: 먹어 란이 되서실러 되시대가요
0: 되 저 샤마디에요 마치비에
1: 저 니샤 공부 슈스
0: 알레 쟤는 아니 너 잡슈스 지 죽히 라모티 랑잉바 되아 흠

0: 오늘 감사 신청
1: 감사 신청하도 환희
0: 가리 경고 주시라
1: 사실 그게 있나 사실 그게 이메 세업송다
0: 온 레스
1: 티는 가르치고 있나 제방자
0: 오늘 레스 감사 신청하도 환희
2: 소리 들라 다들랑 가봐줘 뉴디 국이 통화 중에 뒤산실 밑에 내면자 정배 세야라 타고 이 운자 난 수주 자식이 아주 타주 싫어서
3: 예심
1: 역시 나오죠 라저 말이 라년 난로 아자 통화 주고 가 봐야 무래
3: 계속 말이 뭐라 부분 말고 집자산에 말이
2: 야면 예시가
3: 저한테 오지 말비 집자산에 말이
2: 뉴디 국이 통화 중에 니려고 뒤늘이
3: 니려고 뒤에 용아
2: 레스
1: 人家 섭섭이라
3: 용아
4: 老周
3: 오
1: 로윤배
4: 용비
1: 내차주 그제도
4: 다주제사
1: 한데 니슈 가봐 망고 디저리 만주 디고 내주 망불 합자 도치 란데드 니고시 지가신
4: 디저 과 용시 예친고
1: 참고 영 말이 내주 좀다 가봐 겹슈
4: 섭섭이라
5: 야라 큐스구나

0: 아자.
1: 어.
0: 드린 아자랑 칠체면서 통화요 말이. 드릴 룸도 전부 시라기 없어. 얘랑 시요. 말게 하고 선사. 얘 뭐랑 하고 가로지. 시험도 수칭 아스 내 학매 키 사업규.
1: 도산래 칸예 뭐지.
0: 아자.
1: 어.
0: 칠로 부부디게 얘 산사다. 드린 폐지 거마리.
1: 야주 아도산. 장가래카스.
2: 아자. 가래카르 가야요 봐. 제만 나 레카르네. 나게 단단 지시.
1: 요쇼. 기라니 초아 차부지. 다과디 시에자 용고 마지.
2: 저게면도 단다 아자라 삼로 건조 마상치. 너 기부 쳐보다.
0: 어, 리아자. 니랑 시오. 드리네소. 장 샘카르 토나체니. 인다 샘 기부 염체오리. 아자랑 아톤 가부도 그. 가부요리. 아자. 니아자랑 시오. 수칭이 나서디. 교고든지 차야 가래야. 이 중생 하래서는 니 닌다르시 모란 자리야 야고제디 모란 가우용 체장 교고든지 차브리 체장 니 타체사 어 양스디에요 아세랑 가우용 체 저저 라동르 디브데 다마리 제마리
2: 제아자 제만 날레 카르유네 도사게도 다데 야고차데었다 균상모 교고다제 다데 낭레레 상치리
0: 어지 이 창엔 개마리 차사선장 예치스겹다 안고 아자 레냠도 체니 용마르베
1: 이니 참부 디제 유부 통두 나 심딩 내거기
2: 아자 니 푸니 야오 등두게
1: 야 호시도
0: 아자 아자 아 니에 쳐도 치오 되와 니에 신구유다 되다 쇼지구 레몬도 와
3: 니 기랑게 집에 펑차오냐 묘 대비 시시망고 신슈 대비 야고시라 치샤 승비 니 대비 지로 왕주베 선나쇼 시감 깨르샤 어 원스 배주다야 망고도 쓰고리라 니 신의 펑차오 냠용 대비 시림 기겐더 시르르다야 그 노브시르샤
4: 제가 제작에 쉬다 펑차오 냠용 원스 배주다서 그그시
3: 망고시라도라 배차샤는 계긴 튕긴을 교르 디테일은 안 용서시라쇼 디콘은 안 쓰디 괴러 롱부치네 용베 슈누슬레스 린조급을 니다 밀어 고고 당 초바처 팅이는 니 동디 차고 당 사요지 이내 니 게라즈네 롭중 슈베지 삼초르 균도 신스 롭부치토 유메르 대제 니 게라르 미데 레그세로치다 슈비 창초네 롭스틴 삼초 타마데 롤람네 카유토스 팅이 니딘저 고바신 그래 이내 케랑 대대 사베지러 니 펑차고 냠 용이 미 신스 오리
4: 你现在没这边这里，其他人关心哪着？嗯，张姑先生，冯小娘没事的，先对联络不是，忙说了就谁不熟悉，可是联络别位呢，格列西拉有的。
3: 嗯，前天其他人给俺没丢送的。
4: 勇哥，啥你的东西？
3: 啊哈，
4: 可是因为。

0: 잼 제가 치디 보다도 야 우모 좀부치 길 녀괴자 키초서 여부디리 게지 여탁취지 머신데 키슈주송자 나부딘제 라미도 라게장변바지 문커빈의 겹차샤 나라주 된다응을시에니 군서근제시공이며 탁취시다
1: 니도조라 기라게 다더 키든 알부미도 송고르바 이래니에 불러 쏘겹도와 교구커서 제아디 슈고시에서우시 길고디 디리니에서의 탁취이
2: 주변 인연 아수다
0: 닝다비오 라게 키슈주딘제치 세폐부두구야 내로 마시에프랑하자바
1: 니도조라 Nye nye lu xin za di zhe xie bi. Ma xin li, di gui mi dian sri mo do ki so si ma rda la.
2: Mi ka xie ki le tep kyo.
1: So xie yu.
2: Su yan xin de so xie yu.
1: Zi.
0: Da jis jis. Zi ma kya da. Ki ran su nye xie ba nying gri ma zi. Di gui na di nye ge ki so ya gi wang cha yo zi.
2: Tang zi.
0: A jang jang. Ki so yu ni ya gu zhung ya di jen nyan so cha ga da gui gen zi zi. 等大丁啊让做学过些学者他的那些别那组举证了其他你了没都没不变你让啊让做那组三十岁的那件这些就行了所以并不起不过说也不咋没立刻这些鬼没有去等到第一干了出去人别可是结果大宁大表给起了学长提纲吧没给多次破下 이네 균체 라미도
2: 니도 졸라 균체 민도 살 송거제 년외 내시네 뉴뉴 녀보고 다 캐메 도스미 시간 차저 체샤 타드 맹가리 균체 민도 살 송거제
1: 허지 세즈와 키드 보고 있으기 기라조 넘사고 키르비야
0: 닌다비오
2: 할시유
0: 롱랑베 게시제 편주의 보도 당마리 니줄하 사브르바 나라스 데데제 네드윈디 탁최시도 게스 저브게제 탁최 도구이나 은 아슴제 정미도
2: 니니 숨시 아 초뒤게 숨니 숨 잔삼도다 연역고 조인다 지니 숨시 아 초뒤게 니니 숨시 아 초뒤게 숨니 숨시 나디제 겜겨아 아 초뒤게 니니 숨시 아 초뒤게 숨니 숨시 아 초초 삼려제 도시 아 초딘게 슈데 하제 아 삼코스네 양가 진다 치지 사스네 아마데 아 어 주
3: 자고야 리비
2: 맞아 유베 전다 유베
3: 유진보랑 산다 줘봐
1: 人数也呢？于金波，你闯哪不会发脾气？你都走了，现在给他给送的。看到美丽祖国这边熊猫叔，给他给俺住厕所，你也不顾细节，跟这下不多，给俺送了别的物业的给，给他管不细的。 지마 샘캉르 균리비너 근처 조절라 샘캉르 폭도 좁디 커섭 제우유 니에체너 니주 탁주 치마 마타리 칭아고유
2: 칭아에 장루 탕세람르베 소시겹다 칭아고유스
1: 니에키라시오 니에부 응원의 탕세람이 나 칭아고유 기세지마 딱제세제 내두되나 니에키라시오 칭아다 주샤 갸가에 다도가 마시
2: 군저이 키에 샘캉르 나지 유브라지 로아 하시네 주리 수수 부고뇨네 나이사미디르 토뇨메 영아, 랑람 삼명가교, 민간의 랑불년의 법에 방다된 예청아 제초.
1: 예청아 장자시 위시도에.
4: 니의 사월 계시 경제 지어워지.
0: 민다비오. 마드.
2: 한사시고 관리도 랑치되다. 아 쇼인스가지. 지슈다. 니도 정락에 미트는 말이.
0: 민다비오. 니의 랄치오. 대니의 뜻을 지르다. 돈다 가르유니. 계제 야우제슈. 부금마가 내 대비 키소기브르 사가치니 퇴응어도 락베가라 세레담비 척슈슈도 뒤돌 면주 제자 도스터디 균체임도 마세 부금 생감 티에리니 낭다슴도
1: 기라게 교여 말슨 교여 마시비 기라 음지 멤버
2: 미카시에 수수 폴은 연애 포초와 삼대시야
0: 수인빈 랑 척도 괴

0: 미마레로니도베 콜로 게마라 메첨부 쇼르두 지숨바시 미마니도비에 체토 로규 레드엔 베고스바시 로규 제베 투즈 까마제르타 까세르지니 세소타 규샤르 진두르 체바드부 이마타 메충두 체마타 뒤 아딘키 랑고르키 고치네 난도 류베 미규지 지뒤 소제 랑고르티 토는 로규르 투유바 나마 중에 메체르 심바시 콩키 라바짱네 고치지 제베 기지니라 로규네 참바토바시
1: 타스바라 투이기 싫어시 되어지리사 lanzam mo de to xinya ba mo ja to xlo to xidin ha komas tilo ta to xi chemba tost
0: genze won du ki nie me su yo ji ju ge shuo ji le da zam che bi a din le luo qu bu tong xi nie lam zhen ren ni ke la ba ra du tong yo ne a din ting ge nga ran li ya luo qu chung xie song bu xi a din ta genze won du ki song ni le ma de ba ra che to mi su qu ba ra qin bi ta ra mi su qu tu zam chung yue jia a din le me yuan xian bu po yu bu xi 乃至美国的朋友阿东康奇 Mejun did up for Yerjon, Nesu de Gorling, Jitimima Lero Nindo Be, Gobdiduki Tangra, Nongju, Buzam Sigimabashi. Genze Wonduki, Gobdidu, Mijobju Sambale, Nyanga Chichung Kanda Yumi Naomajun, Kainsina, Nanzu Tomin Samduni, Mimang the Shamdi Shuti Yin Shesumbashi.
1: Mamma Monson, Gangi China, the Robajim, the Rani gets his old Lodan, Jimanga suppose Yapoya Rimentuni.
0: 만족의

0: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린투기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팡 주지 계상 매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雅尊银别，土日别年啊，藏月啦。中华民族集团错别独戏，切连错东局，举宁走切行。民族卡瓦拉，平均中午塔，别日，酿制界了，本地当年，借用给民族团结雅尊节，别上去对局了，凶人节日。平均三别，别给团我塔藏别，别在那边，别给给冷别托月月啦。 别给给团上沙巴拉西苏联，乔永年，别给给杜西沙巴拉达的前边，别在内鬼托里，沙堆边角落别给东边，文具可对角落凶人监狱。群众沙边，极度点边，别给区间定约天，健康给梦奇登不住巴塔，沙堆健康朋友球队送中的凶人监狱，第二个边。
1: 金刚西边托卡四中车距离凶人监狱。群众撒边，唐藏多边塔，特送撒边地，及其瑞阳镇月铁，乔永年，唐藏丁令塔，唐藏撒边，唐藏塔界界地六个前线的当年，第二个边，他点塔达的门柱地拉连别端区，组队护大前沿。别别，土肉撒巴队，将军人物撒巴拉修。
0: 여기미래카기미망기모두교용년두릅사비방기표정제주라련터진단리둔지타조주제비시륜지도제典비지조링루기표정사바툰지매도후다제규이

0: 빨라.
1: 뒤에 정말이 정말이. 얘 연료 수염이도 야롱시.
2: 마다 인과기 대신배 내주디. 키랑 토마토 실하수요리. 얘 키나수 김자 뉴스 실하단수. 이내 키랑게 수검토네. 얘 부속요 남지. 나 강에 치수급리. 얘 육부 남지. 이내게. 키랑 시라 팅지 등주 파시하네. 키랑 봄 치침지. 키랑 시라지 마켜봐. 小康 키랑라. 소용 샤샤브지. 얘 키랑 발라스비기. 이내가 키랑 풀라 류마지.
0: 과더제 신의 삼시투 입자.
2: 티제 삼에 가면 세지.
0: 뭐?
2: 저. 저스. 저부치 말베.
0: 아, 지 저부치 하리요. 저 전다 수수 다 지시. 저저저. 다 생각하고.
2: 나 저 알아도 모르.
0: 왜? 아, 지 과줘. 다들.
2: 저 윤은 한 교시. 아니야, 저부치 딱 주이.
0: 좀 마시.
3: 단다 뒤에 세제 편도 하루래. 장게 통송아. 견주 조사면에 안주 장차 좋아 다 큐리. 말베.
2: 나 내 줄 앞에 지라. 신의 삼시 투주. 기란 레라 마시. 소소 부충에 가라. 더도 인과 제도. 예부 소교 나무지.
3: 나 제수 제수 야롱시.
2: 나 기란다 샤간고로. 주도 쉬고요.
4: 주도 쉬하네. 라셈 니브시. 小王, 你操我的妈都让他抓药嘛的马油
2: 你先呢
4: 马油先

0: 봐라. 아무라. 공규는 무슨? 지난이 동교 났어. 나 났을 때도.
1: 오늘 전에 나 뭐 이거 내다가 삼초. 이내 심다 뭐 줍지. 다소의 신대초. 신속에 동동아 심지치고 입시. 다디 나 금제 코업이 힘들지.
2: 小强, 내 금제 유배 량치워다. 니마대조 차사 차업상도 샤비나 넘지모도 라는 금제 코업시. 규매나 제부 매치업시. 다디 금제 코업다. 라게 인화기 샘넷 세모토비나 내주대 남양 탁주 도마시. 이내라게 샘넷 이야기 고급 쇼 사업시.
1: 小强, 회전툰다디 근처치년바.
0: 딩아 금제 코업시. 你 g 军 n 我 e g u 这 s
2: 等 o 米卡 n 人 e 吧樱花人 e 这么多呀
1: this

0: 마치 쥐라 니 아마 칭아 미카시 주니에기 장인 화르다
1: 거주괴 디랑 아자 보르다 예시에다 니제르베 중맨베 영아 장게 뭐 주나 니에 주인코 니에 주면 또 뭔 또
2: 영예
1: 알아
2: 보관 농치리 두게 포도 매교 다요
1: 파 매교 다 따봐 나 소 매교 다 조치기 라블레다 아치 라블레다지 니랑 잼세비 라블레시 인다 아치 라블레다 잼세비 오늘이 쓰고 입자 라블레시 아치 라블레시 잼세비 잼세빈다
3: 깨잖아
4: 깨잖아 깔래 가서 와

0: 타그라르샤
1: 미베
0: 미메 단다라 데비 아
1: 장자바스네 디이나 노블락바이네 균염충미도
0: 지겹장락샤레 문에
1: 두리시
0: 조고요마시 계생아 코인이나 나무랑스러시 라비나 니르나레 게임쇼바 되게 지겹장락라 문에 좋아시라 요시 인구지다 제라 줄로 요마다
2: 뒤수 잡아 줍니다
0: 어 저도 배미사디 문에 심으지는 시리 문에 쓰기다 더 좋아요 뜨다
2: 닝지 문에 지구 정도 제사 뒤 지구르다 Let's get up.
0: 等到人能去，咱们都做。什么的呢？吃不能先吃下。等到
1: 你这有事呗。好，一过去。对的，现在等这就是吧。
0: 或者，常说解决科技怎么行，跟着他来操心，多大没？说明大林自己看中他，天天带那解渴喷雾，床单解渴喷雾机打的呀，咱们听着喷喷吧。我这。
3: 苏然，你们多。打这地址就多得哩。这个行了，去那个古镇那边查嘞，俺们弄住不啥事，生意来个月半年前，工作也不见，千万想念。你家新做墙了，过来考古打起来要弄啥？光不地久。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닥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뾰 꾸요마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우 국송라 쇼게 꾸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담냐? 데리랑 같이 했어.
1: 나도 어스테 대주다.
0: 잔디에 카츠부터 대년 봐. 데린 잔디 민도 날 봐 로죠. 니랑 계시유 구문두게.
1: 아. 당아. 실례면은 제가 좋고. 도스장되는 용서 마시. 이게 시대는 구이.
0: 보고라요 마치베.
1: 하. 보고라요 단다. 나는 토야요 마시.
2: 허지. 부담냐. 드리랑게 뉴르 쪽 과야 문도가.
1: 볼리라. 기란피베. 기란피에다가 안 오네 갑시 하죠. 기랑도 열로 남상 공기.
2: 용아. 도부직 도다.
3: 담냐. 담냐.
1: 장가 자요 봐.
3: 따당 와리. 디디 아주 상한 거 뒤스 땡큐 셰스. 경 아니 버저다. 세뉴 그래. 마미지가 용문도.
1: 아, 쇼코. 제나가 죽은다. 볼리라.
2: 아.
1: 드리 연습 마셔. 나도 세뉴 아 저유. 선이 제요.
2: 용아 용아.
3: 쇼코 죽은다.
1: 쇼코 죽은다.
0: 어 어. 볼라. 나이네 죽인다.
2: 용아 보모. 유시.
0: 쇼아.
2: 어, 선이 토유.
0: 됐어.
2: 儿子，叫你了。他让我不心配着。爹找我婆了，他离开了皮啊，也气炸死我。可是，养我永远气炸死我。我那兄弟，隔壁就那呢，他的亲戚是谁的？儿子，叫你了，不的牛肉脚当这的，他那个孙能是要听这等个的鬼。啊，看到我起来没呢？不的牛肉脚当，你不喜不注意，我搞不有。
4: 来啥的有呢？来我东站有呢，土个嘞，来面呢，土多，卡不满嘞。你说话前呢，来月饼呢，点点土个嘞，给啷个送到来嘛嘞？
2: 给啷个送到哪张去？我那你太多。用啊，
4: 别打，
2: 别洗。
4: 报告了，给啷个我在那边。
2: 啊，对，嗯，
4: 康伯纳尔，七心出息，多多了。
2: 啊，啊，前面来呢，这么硬不开运上去。
4: 계랑 순당
2: 딜레 된다 엄시인다. 아. 람사 부즈스쇼. 너니 예고니라 요규니스고로. 야, 니시. 파냐.
3: 야숭기. 계랑가 야숭구도가 단다 뒤줄레미도.
2: 디케자.
3: 저래. 나데 데미도베. 부즈세자 가초래. 무도스미.
2: 다든가 저워치서 라마도 요마지. 라니즈라니 요구마지. 부즈세비나. 로 대부용아
3: 로드 겐제
2: 교
3: 로드 겐제

0: 세망 다 그럽니. 홀티 제마요, 제.
1: 자. 자네 같이 예.
0: 예자랑 심제시라죠. 제자 다가 용비. 랑 같이 해서.
1: 자지만 내 뭐요 아.
0: 카리나. 랑가 노요 말라. 니 놈에 시야 가도 산타다 김매 니 싱그유 칸이스나 상문 예수브리 급히 뒤니 노추기 땅부 쳇브리 쳇상상라 시모도 탄드라 티제 차시 마리
1: 데스 상문 레시
0: 아 마리 마리 상문 아래 숨어서 상문 아래 놓았어
1: 니 잘 칸리 김매 도망 아래 따다 놓으시 나 당한 로제 클라스 오지 나 조인다 지마 도인
2: 아 세교 쓰인다
3: 레스 레스 남상이
4: 비라시담니고
3: 비라시담니 레스 톰대지 가슈 저하시람누구에
5: 사간디 세 심도 와.
4: 레시아, 상도.
3: 레스, 비라니.
4: 터치.
3: 야, 랑 가시소.
0: 나 유화 터치. 두 스텝 잡네. 소화인도 가볼 수 있는.
3: 지, 예시스, 예시스 씨. 레 레양차오로. 세 모시다 유다. 여치. 아지, 저, 저랑 연배. 야, 우리 아저다.
6: 워시, 상한 성 잠깐 더 와.
3: 버스 마루에. 야, 되다.
6: 제다. 더도 랑시 축주시다. 전대 십시 시키시다.
3: 랑시 슈즈 레세 리앙 전대셔스다 랑시 슈즈 용아
7: 저
6: 예
7: 테리조랑이 수입에
6: 나 데이터 시간 용비
7: 가르사가
6: 어 토부 존재 봐
7: 용아 더스고 아
3: 저 가샤 용아
6: 나랑 다가 용비 대차 근처도
3: 나남도
6: 얘랑 라 다가 용고 섬슈 지네 랑 저와 차다시 나는 용로 맵지 니네
3: 아 예 시그유 나를 몰랐다 바바 다가 용문도 쓰러 봐 대출 봐봐
6: 니랑라 소전나 레어차 쇼사디 로하시 셰비다 삼단 크체 쇼소아
3: 니 로하시 링가 만당다 문도 셰비 봐 삼점 뭐
6: 아자 삼제치기 아자가 나 템문 거 셰쇼 니 삼당비 지마라 크체 신이 봐 아 베드 상아디나라 레어체제 된히비 레어디 참부 유메 알레시메 미게르힌스치다 도스텐 듄람 카려시
3: 저 저라 삼든 제 화가 가리나 나 사나 되는 듄람 요 말스 전 저라 쉬다 가르첸 듄람 요래
6: 지마사
3: 세주아
6: 니 게지 세브 슈마소 니스나
3: 세주아 어 도스 고아 니 남살레요
8: 왜 나 저 제 교지다
3: 남사이 남사이 고아 레스 비라
6: 야주
3: 나 저것이라면 누구야? 저, 저랑 갈 수 있는 몇 시기유 영문의 시비나 나 소재나가 레드조 인큐는 매라 참배의 효망시 나 소재나가 효망비는 니 레가 가르쳐오래야
6: 니 시바뉴아 랑 기에센다치 카디리디 디나 니에 비기 총립 제비 능다 효망시 레가 금시 제비 지라 총립 제바 랑을 지지기 디랑문의 참배의 효시 마세 랑하시라 효시 정도 소재딩아 존나한테 조업소자 你也看谢的 给谁你最好比呢?
0: 给你你还有什么啊这多少个啊也听见你不了别的卡车啊来读书去的三不是的来读书啊这才他们都会马达你也是有当吧我都不是东西吧用啊当然来是个就行用啊先做你们继续对吧真的
8: 토부 니시키시다
0: 용아 감사합니다
6: 잘하셨어요
0: 길린다 계속 말해
6: 랑디 총에 호도가
3: 저 저랑서 대총 야리야 주고시 나의 운의 값이라도 이내니에 레어드 쟤는 참부 요마시 마세 나 가면 해
6: 가초사디 소중치하여시
3: 나 아래 가초다 아래 복삼휴 저 니 중두네 저랑 셰빈 봐 nga shingir rida, shingso lehag dhuzo gabhiyo ni mes. Shema da nga chungdu, nita dhig sihir baya.
6: Damya, rang chungchu marta, Tundo du deni bi a, ni su zhen na li xiang yong ba ka shuo shi, ke li jiang chou shi, ji xing bu shi, rang jiang lu de dian bi na, dian dian nang da you ma shi. Xue le xin suo li de gong xie, xin suo ge ken zhe qi tu ji de, ma ta li de lao xie xi zhong ren ma shi, di ne
3: zhe.
6: Ka jie su, ni xie da nong song e.
3: Ba ba, ba rang xie ta ri, da zhe rang ba zha zha zhu duo.
8: <笑>啊，说我是。都不懂的。哼，记得，自己记不得。用过也用过也，你自己记不清。金志，何总啊，你印花了，看两遍的。巴拉姆拉，我罗雷雨。
2: 家家宝，有事的，爸爸们，我你来接下雨是给。爸了，阿姆了，等他回来呢。家宝，等下让爸爸爹不让别不着，让我家给卡巴来些，这话是哪有？今日若果当落水，让江山给不严肃送走，来个仓嘛。
4: 让阿家过了有你妈的，来老表妈的，都是姐。你们今年是禁止让爸爸走了，若花等你。哈，爸了，有事。禁止个卡的性质，你爸爸是个大姐，过年再小了些。妈说，他想俺吃花些啥多，就是看你多。千三千八八，爸爸让给，俺给听着有病呢，随随跑不出住，没到那有妈这边，俺随不想念一边，俺出门的。
9: 家宝是叔伯住念伊呢，俺怎么见面就当小。
10: 那么近我呢，该提着先给要了呗。
9: 爸了，阿来俺们他们那他，今这个些吧，用车多，你爸爸估计也没多那么些，没要个拐要么些，没事，你阿下有说，提前俺我呢吃好些啥多。家宝，跟这些呢，让个爸爸知道，要有多那么多呢。
2: 人家救护车，让从巴拉卡那时，爸爸经过车站，怕要救我去，对面找他是的。
9: 爸爸，没事的，该来是来救护车，带他到经过车，让给龙马丁的员工队。
2: 家宝，让我去拿老些东西，我一年了，什么也不晓得，我呢，路也走不熟。
6: 底下你们看些，俺你看了苦没多，你也上不了些啥当兵，上不了可这事呢，你也让爸爸切下，我呢，让不坚决送走，让给，上不了些当说。啊，累死巴拉，今天些的年纪，你上不当去，哼，阿姆拉，巴拉。
9: 来个新大面呢，我注意。啊，休息，我注意的。大队的，
6: 金志，退了就不是。一年三不说啊，退休跟这些年呢，社区主编是几个嘛事。社区主编的，
9: 卡拉索亚这个还少点，我还是想卡拉索的讲解。
8: 你们今年是多把队的，卡拉索我们的几个人。
9: 什么新的女人大是不？是。
11: 李文，你让拉他们走，今日六岁还没走，让老对不起，是你年前，也今日了多少的乐苦。他已经是俺的兄弟，以前做的可怕土药的事呢。
9: 年不过的，
11: 年不月吧，康熙了，差子过的，谁的？爹。年大最些。岁数是哪的？哦，这是，差不多。
9: 这是别的。是。这是我的。
11: 这是。哦，
9: 我
11: 那电视是几多啊？幺五七五四，大姐们的谁的？菠萝爸爸都不能洗哪过的。
9: 菠萝爸爸都不能洗了。
11: 키랑 산다 밤바 때문에 신난 거지.
2: 키스게
1: 가송고제 담아차고라 담아차게 송제
0: 저리로
2: 게장원부라 들이 한도무스관
0: 양치차송에
2: 어제 치자무소 들이부 자원에 렘스관
0: 렘주메프라리 얘기라시오 나오네 렘조이지시라이다 다클레르고교리
2: 제
0: 뭐야 계란종단아 생아잠잠 루인다
2: 요가 클리피오
0: 에슬레스 지마제요
2: 제르제요
3: 对的, 아자 통주게
1: 야주다 아자 게스티제 나 통주게
3: 통주 저디 미마다 저 샘시 너무 좀부리
1: 시규예 아자 디샤 저아슈스도 여야 뉴뉴지 나 대단치 대기비스도 对的, 니에 레워디 레부두게 아
3: 제부도 렘부도 란데 대비나 교제 성가나 대비래 시라게 저거지.
1: 최장가. 고베 토야 공민도 잔칼로와.
3: 어, 뭐고. 나의 공민도. 헤. 교제 성가라. 단도 수도
1: 없어. 잠만 나요지.
3: 닝고 녀랑라. 클래스 당과.
1: 닌다 저와 딘제지. 잔게 깨깨 치유에. 나 그와 저 토제. 헤.
3: 저와 딘제도 그야. 녀랑다. 둔다지 깨치야이다.
1: 둔다 하시. 마티티지 하시가 쉬다.
3: 니라나 파티. 바보토스 제주지유.
1: 도메. 마시기.
3: 조공. 랑화 시유면 예신규유. 가당음지무도 바바 러브르바. 다리이너. 예삼단사. 바베 무튼 구지 대응메. 바바 다다야이.
4: 소다다 니지.
3: 예,
1: 아자, 아자, 得다. 아자, 나 시기.
4: 같이 해보지. 내 좀 알아줘.
3: 아자, 나 조금 전에 밥도 제가 주지 유. 로망고 친구 보러 봐. 당한 양도면도.
4: 요시, 나만 더 니비 있나? 겨우 겨우 돈을 씨 주지. 라인 좀 드지.
1: 니네 친구지. 모든 재매 봐. 다리 치는 모든 직급에.
4: 아, 라지 봐봐. 예삼 당고. 이내 미사드 균도 줘야지. 라지 봐봐. 대사 교화시라 진짜. 니세 걸어. 랑 가져. 수레스케 쳐도와.
3: 오네.
1: 오네 집에.
4: 오네 인 거죠. 김이 백승세 잘 쏘지.

0: 어찌
1: 어찌 여
0: 주유 많이 시루 줘줘 어
1: 나 어
0: 아지 고자래네 볼 맞침지
1: 어 나 나 디
0: 디스 가리나 나 고자래네 야마 주비나 리방에 롱딩 그다 다치스 예체 뉴유 계란이 알아도 또
1: 아 제만에 알아도 약시는 용도가
2: 마주는 알아 역시
1: 됩니다. 다들 그때 말하라.
2: 왜 살에 돈 피우면도.
0: 진진 더 센조어지. 보고니 더 사올다. 야 아무도 줘.
1: 제 육소 육소 대쇼다 김이도.
2: 가라야 오 마세서 저것도 오지.
1: 다 샤. 다 그래. 야. 뒤내 쏟아. 뒤 또 쏘쏘 사. 야. 어야 망소 아. 야 랑가 쥐어. 보고 전에 번여 여러베.
2: 랑사네 장비. 랑가 兄弟 내 러스 양 오면 겨위나. 정부적으로 과세격 파마스지 루마리스도 라게 보고 담보시네 초사모 정부적으로
1: 시 니에 정부시라 치유다 로충두 마신다 시에브리 야야야 인다 인다 인다 아 니에 사모대 직도다 응원에 차부치니 정도 갑지 야래
3: 몰라 단계 알아심도 갑지 주기
1: 시부도
3: 진짜 여주베
1: 시부도 이마체는 랑볼라 기스트다.
3: 볼라 신부딘데 두게.
2: 신부 열다.
1: 좋아했다게 아.
3: 양아.
1: 양아.
3: 봐봐.
0: 보고 알아듣니 열배. 보소 신부도.
1: 어 예. 어
2: 하지 뒤주르게 쓰겨로. 남자 뒤에 치고 마시.
1: 아 예 볼라. 딘데스 좋아다 죽었다. 과연 알아나 봐. 딘데 좋아다 죽었지. 머신에 네 보모도 좀 해다.
2: 고스 장장매 배드니. 동시 역시.
0: 가래 동시. 캐스 잡아가 신비나 양롱디 그지.
1: 롱라야 가려려. 네 사모 네 뉴스던 그베. 네 보고 잼지지 가르주기. 돈 좀 해.
0: 봐봐. 딘데 신이 여르베. 보고 잼지지 주유베. 징징. 봐봐라 자세 해미도.
1: 가리. 장게 아시 나고 와 지금이베. 리바. 장게 고중아. 아시다 신아 구기. 녀라시오. 녀 코고시라 체빈다.
2: 아씨. 다유슈 롱초마시. 진지 시가 야고 매디. 나 인니 장라다 교시. 이네 자보 시기디. 나스 장라다 교 뭐좀
1: 와. 나드나 자보 시기 녀 못 되매. 랑 보면 녀 주도 전에 용마리. 이네 녀 표나 뭐 소자 녀 셰고 치그로 봐. 흠. 나 도스다 도미도.
0: 마핀멘도
4: 디디 이마시 아자가 돈다 줍디 라샘제 저마시 딘데밥 수치 용지
1: 담냐 담냐
4: 야
1: 상아동원의 이도 하부시도
4: 그렇지 봐봐 신내 형배 아
1: 담냐 랑원의 고추 예 답사나 직대 요 어 리야 리야
5: 동장아
1: 감사 답상원의 상무실하도 와
4: 보내야 되다 봐봐
1: 랑가로 와요 아 담냐 녀고 들러 랑가 아자게 랑가 세베 가로디 야고 실하유 왜 마세 류키브 실하도 쓰기 더도 닝지 뭐 유베 마세 흔히 고 실하도 쓰기 로봐
4: 봐봐 녀 가로디 믹스에
1: 제제제제 소화 야구시켜면 다 같이 와 믹스했다 고맙다 랑가 아자가 시에 사업다가 니엘람상 아자가 동화 담배 보면 괜찮으시면 다가 용부인다 계시 야구 유부인어 다리랑 땡기치슈 수바 인화
4: 아빠봐 니가 로디 마랑가
1: 하고도 소화 야구시켜로 전 다 같이 와 등기랑 그 시에 중아 라인어 소화 야구 깨니 보면 세우다 치즈 낙도 들이 세제 가르쳐 그래 아 직샵에 있는 뭐죠 디렉션은 유마리 이내 닝지무야데 개천부리 장르샘대민도 미기한 무시라유 장부시에나 대우랑 가로디 민을 갈사 초공사베 오리 초공사 봄대 야고시라유 이내 초음이다 싱베템도 손자 용야민도 다레랑가 세브데 디데 인기마르와
4: 아 좋아 좋아 딘제 호와
1: 어 전더비야 랑쪽 내수 큰제이메랑가 신세르와 예를 와수유메 제마르 와주에서디 네 부충아 장차후리 네 랑스워리 是吧? 랑게 김사드 경호리 랑가자라 르화주야 요마르다 엄지모도 민나마 조호리 你也清楚的，上帝给我下，上帝没特别呢，那个罗胖不是来用的哇？
5: 爸爸，上海是个鱼，爸爸让新舅俺最好是不？偏那么也不看着你吧？阿江江，当年他这个那么低，爸爸让给给不着也许。
1: 哦，哟，他都罗马也不看了啊？阿江江啊，哦，李阳，他这个那个嘞，去让了菜新不看些熟人的，到时候呢？
0: 哦，格来告诉我，呵呵，哎，玉华，不过得要我算命多啊，你也怕没忙不起来钱呢，哎你。爸爸，卡斯玉，玉华抢钱，老大个人吃不起。
6: 嗯，大娘，让给卡罗的，卡里边亏了呀，到底米有？欧拉。
4: Papa, semula mah, bapa orang, amra kena macam siapa? Ni bapa orang la, sesi kebo. Alah bapa orang, macam macam siapa?
1: Oh, tamnya, rangge mixe, yuha, mana mixe itu? Di.
0: Cepat papa, ni kencing siapa tu? Yang siapa tu?
4: Papa, cokong si, tengah garu cokong tu si.
1: Siapa siapa, kasum si, ngami siapa me, yuha, rangge ngah.
4: 我呢，
1: 有些收拾他的话，到底。爸爸，俺们家没事的，干扰幺听见，谁个什么现在你妈是，是吧，大娘？哦，是是是，爸爸，小红给差不多年纪的点的，俺到还吃牛奶，俺我呢也，嗯，让点收拾他，婆婆，嗯，收拾他。
4: 对的。啊，大娘。哦哦，
0: 爸爸，菜送过去，要不要？哦，
4: 你去拿走，菜我去过。嘿，你呀，给我菜我的。嗯。哈哈哈哈。
0: 静静，都说一句，不就按住这些都。哎呀，静静，让开这个月。小孩呢，人没时间待见。啊，静静，给我解释。你让你给小雨打苦读哎，开嘛啥不接？啊，姐，碰地呢。
7: 给打扰到你，开这么多，那成嘛事？那干的活事呢？学来吧。让个学姐和这个，给这一年好些学的。你说些学没？学个呢，人不是些的，给孩子到你开这么多，让他成不起家事。你还说？让个这没让学没呗？你现在他都不多开这边，你哪里去？说是去运动多些，说起那话都嘛事？蒙我，俺们那个让学嘛事我。
0: 他那些病，你俺肯定接不着。俺们那个张书记没被牵连去。用啊！他有事，把那个牵连的，俺们那个书嘛的。俺们那个把那看连去，让书嘛的。我。嗯，用啊。我啊。嗯，看连病。张书记，你咋你说那我这嘛想不起？起码俺们给的都，咱们啥俺们老阿婆中哎。嗯，也叫嘛的，也嘛是。静静，再擦遍。
8: 三三门别，找个家送哎。
0: 静止，给我学去。

0: 阿姐，光背看路啊。
1: 姐，秋红，上个土路的昆明呢，今年三十多啊。
0: 阿姐，上个路咱去不去？
1: 叫我继续啊。
0: 给过度的。
1: 我染两下就是。哟，
0: 用啊。
2: 秋红。
0: 赵大山，阿姐皮个电鱼，你吃看路。
2: 亚秋，
0: 英啊，
1: 天下这里写不读过，有什么特么酒？
2: 我是怎么说？你讲啊，别的多少啥对比？小路从干那里，春节啥不开始对比？
1: 春节啥呗？
2: 哦，他这干脆多干么路下皮，腿子又到了，你们都打小仗。
1: 哦，人穷了多疑呢，穿不着套了，我呢并不是啥样的。
2: 先生啊。但是你车不送车不拿，狗送车不拿，生贵。看到送的点点，狗不是拉有谁？
1: 但我那人看了看住的，车不送的狗送，一万七千不多。我那人家全部都喂。
2: 这个就，俺想中起来的，趁早经营的，肯定是那个就。
1: 我那看过就，这些都咱家不是拉多。啊，但我那妹妹说是多，马谁？哦，我这咋咋注意？Yes.
0: 고피
1: 야주
0: 자갈거도네마이키도아
2: 야주또다초공승예디내가가르치네제주정수도와전세부구스로시고하도와나이니마종기나로하시에스테미경토르친베망도동순나레수나전당음석파여세뒤주유도지라소전나다시가줘예비가미경락스유개소식미르다
1: 로디브지아텐데유이
0: 喂，看不上樱花。啥时候？
3: 啥时候？
0: 这不拉年时候，我谈的两个情缘。
3: 这次才是年前吧，还有嘞。
2: 对的，你把娃养了，狗就我也先别接了，装水管了，出不去那下水。装水养个米，就狗也那么菜饭开始打，他几个排骨水、茄子水、菜都没捏起，看到装水做水，全是这东西。
0: 你阿家了光不洗？
4: 光不洗的。
0: 俺两度都是那头有。
1: 我人，你先看了，你染了，头落是牛皮，脸部有没都是那穿的是短啊？
2: 呵，染呢，也还头落牛些。
1: 你的擦干也是要注意，头落全部是汤汁，都是那穿的是短的。
2: 呵，他能为难你，怕罗姐急的。
1: 用啊。
2: 英华，让他的能耐没多，现在俺们你落得死。
1: 你最忙我拉不行，俺是呢读书几岁小学，没是呢陪妹下地，冬夜倒是娘那么多，只是做个夜大新嘛是。
2: 嗯，他可是，让他下边呢，洗个脚不，散散步，练个拳不，陪妹给今天怎么，让刘涛多。
1: 让杨俺是也没着。
2: 没，
1: 我也念不着。
2: 英华，你让别人都过去了。
4: 给了你了，送不送？不送啊？我先不去他店去。你公司那团队没长嘛，今年差多的。你当初旅游嘛是，我看不多。
1: 做的，赵大山谁能信任？现在的可怕有呢，我也骗不起。没半年，赵丽云才老，就是个人现在，赵俊达，我们是念不起。你妈赵然，今天开车也弄好嘛是，别的爹爹呢，赵然俊达还恐怕的。
4: 爹爹应过去。说话说的，就你今天去干活吧。马上我就重庆那了，人我也没吧。马上重庆那，说话也好不起来哟的。 미사디 가바츠도 지고 메다 기기텔 폐게 지고 메 년에 땡기 제사합시 르바
2: 다다 들어올 균도 진사 가바치네 지고지 정세 미디게 정기나 성게 봐요 정기나 미 정세를 마셔서 같이 정세도 수바 지겹질라 개세 기란 개만 거나 많이 묻는 게
1: 저다상의 셰프 다시 정기나 정세 냠지 셰비는 말이 섭지 지기 마스다 모베 처게 주기
2: 제 년년라 도저 람비게 샤 왕유친의 조선나 파고죠 선서 저 당구 전 다시 디팔라 자게 무당고 치마시 존데 지르라 예 갸지 니스땡에 섭소저 붙여 용참소 아
1: 지망다 취브지 나 맞지 매바 갸지 니스땡에 조어리
4: 용버라네 망자 샤스 문에 접사 다상게 랑 광제워시 랑가 야고종 투비나 캡산드윤이 책에 고시켜브리 이식도게
1: 지겹슈라 진짜니 고 말씀 주에 저 다상게가 무사야 고급제 오리 예 함스신 과용제
4: 녀들 쓰기메 녀스나 캐나즈디 총춘주 소자 캡사 개요 말이스 딘제 깔레카로 하시
1: 예 채널에 갈제네 일로 전대클레르 제고이
4: 예예예 왜 랑케스티 응아 못이메다 용보사와 이화치고야 가려지 지조간의 캐리 배시고 용보사야 레카르윤이 지규리 뒤럽 교화 중부다 로고 중부다 징조 대비이나 팀계제 용보 중부라네 난다 영마지 로고 진주다 구츠지들의 이나 일로 순대 총학점내 꼬디꼬디 양모 중통도 야 주리 총사도 개뒤 예보 주우시 디 상매 준비 레카지 말다

0: 이내래 다리 수업되게 모랑원의 셰비는 다 가스리 바브랑게 재물을 리스트 잡아서마 나래 개베 마시치 모상시 바브랑 앞서다 재만의 바브랑 닌다르시 클라시 모든 데 사이
1: 라카수
2: 어울라
1: 어
2: 드링아 렉스민도 아찬 저와 사브시 담년 클라 소싱 마시 키라닌다 클라 뜻띠딘데 쳔이 용마데 삼치 최상에 샬라 세제 시얼응아래 님도 사와 삼치
0: 또다 봐봐 제대로 컨시더 시어고는가
1: 최상마 도모랑 그 수업에 아
2: 올라
0: 어찌별라 최고공개 마 수업에 능은 니가 뉴가 침플래
3: 봐봐
4: 볼라
1: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3: Sumo.
2: Hmm.
3: Ngarang simtra to osdo.
2: Simtra khar to.
3: Shishan aje dida. Tse yaku tira sugi. Sumo rana kake shing mahri. Jima suy na ma chi mi ne tati nyang buji.
2: Jiang xiao ga.
3: He, sumo, tse so, tse so.
0: Xiu hong, ni a jia ge bi. Zhang le ding zhe bi ran chi ge de wa.
1: Ah. Klaso.
0: Hehehehe.

0: 간용시다.
1: 담녀 서심이 냉녀 서주 마지. 치모 키라 여주버. 시다 서투주베.
2: 장게 미세스 티샤.
3: 인화.
4: 아치, 저 마시베. 양초 같이 가요 봐.
3: 시, 나 장첸 튀타유.
4: 내 가리유.
3: 라게 小黄屁屁.
4: 미란러 레이게 못 죽어.
3: 아, 됐다, 됐다. 나 오늘 저다 개체부터 나다 개시아유. 야, 됐다. 저다 개체부이다. 땡기 다상 유자. 나 셰시 못 줘. 녀라라. 락터 가봐. 소프트 사프니. 됐다. 갑두게.
4: 나 락터 가봐 뉴스 가시가. 얘는 용 마시.
3: 마시. 나라니 가니 마트베. 신다 가케메. 간이 파기 제심 쳔쌈이 야
4: 쳔노 고야 미도
3: 로디게 지네 두동아 타니 심베
4: 예셈나 라지게다 간이이 은이 팔러 지도 요시 마리
3: 녀다보도 범수지를 저와 제메 대상의 심메베
4: 라게 범수지를 저와 제메
3: 로디게 나라 장게가 동도 당해 치고 마시 녀라라 삼시토기 이내 녀랑 구디 신속
4: 아 지겨 너니 워신제 로마고 침시 장크 제 이메다 나크 제 이메 너니 셈나 셉신 그리 너니 바라 지도 요싱 마시 계속 예바 차시네 간이 좋아시
3: 디라가 나 출루 유다 케 가르도 녀 다부도 페메지 나와디 시뉴메라 세바디그즈 쇼뉴메
4: 샹다 차스겜니 범모 방고 어디 콘춘다네 직세제 차스겨
3: 댄저 상마 니에 첩 섬이 믹스링 투에
5: 장인화, 넘지지 마도, 나 좁으신 처리. 대두니라, 남아서 화용기.
4: 아지. 캐럿을 내었지, 갈다야도. 잔디다, 니 사비아스를 시도.
0: 저거, 잔에 장치. 밥에 넘겨 뱉어 주자. 잔라, 다다 맞았어.
4: 가리 장고 토망아 올라가서 아유 삼삼대초
2: 쓰세도 아 디 수쇼티면 대규리 담양아 쇼티비나 녀 원스도 가마다
0: 제 녀 쇼티요 마시 쇼호 녀랑 다시요 나 장와 장기 부충주 마다 셈산 제니 랑가가네 주요
2: 랑가 셔다노스 산 케니나네 주요리
0: 제
2: 예 看专门就讲谢谢，这是去了写信嘛的，就有，不是就是他。
4: 你
0: 干什么的？
4: 他见呐，看那个啥不能写那些，听个年杨某那个脾气等的，啥里打打应个字。
2: 好，婆婆，跟周群去的，你宁不说最级别，咱都得接随便打，啥都打，关键是钱没多，让个大姐也无钱了，穿不了多少水木打，没过我大年是差远的，这老子我来下，没赚到十年。忙不愉快的。这老子终于有嘛的，要钱要活的。要钱要死，别去当地我看最多。
4: 你要么那个开始洗头不赢，点点头找不用个事。
2: 好 ，mix 是多啊，怎么样 ？mix 是多啊去。
0: 我都是对，点头不下。我人家对比，他啥那怕中的。
2: 哟，退休回来多，看了什么呗？
0: 我啥那生意？
2: 钱呢？俺都少嘛的呗。
0: 哈。退休找脚个了，你我看了三招银三十块呢，把不然倒差不呗？
2: 哟，让。
4: 大娘，让休息，你看了算哦。
2: 哟，听着像三把鱼哦。
4: 听着像那条鱼，你看了他家那肯定修个那三点。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규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쳔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 자외 석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향 조 초비 사디오 크도 협진 갸증외네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 치동망 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기재 기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보다 숲의 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재 기기 숨기네 18 승기유배 이기 봉부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的古边拉通瓦蛋儿国通呢对不他。 갑지 보배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민 우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 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네 추통와 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米色差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是青鱼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族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记得是这些个咱们有图个鱼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宋家闲谈多呢最给求自己记得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记得我主咱 年期记得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记得短句呢，教句牌教徒背，行在下江教过月。江口做几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吃过三了点呢，对错朗龙这边那不。

0: 하자 지차 냠 가왈나. 퇴즈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지가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시엔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 디갈 기싱 디갈 차롱충 탈 자단타 시지도 디네 세소기 호알 파르미도 헐시비에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랑랑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잠 남양미 조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1: 뱅고 뒤 견견 내부 체고 지 징겐아 록세 튠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지저 세바다 징겐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베 파산 방리기 강번 제조다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간점 렘부터 연자 땡고 송주 다 까바 기신 강의 친구이 워키공빈 작자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교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유 땡고치고 시 징겐아 강배 남의수 로그의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땡고치고 나 매수인 직시에 도시이타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매수인 직시에타 요새 주연성 조부소 시규 땡고치고 出今天啊免得相对起就点过些个云连年的起人没撇绝些吧他擦了家不说没有个年给人心点别来个起就点过些个
2: 你个人你我咋的气味抗重银点日为母具擦动而来真正默默人体有一个人里极度点点杀到银点唐哥的鬼鬼南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一个人里土肉杀别群众杀到银群众杀别别给米利卡给迷茫浪吞击他亚尊银别土肉给年啊葬有了中华米利基顿草别独戏且连火东右举您做前行，米瑞卡瓦拉平均中塔别日，娘这届了军队当年，也用给米瑞团结亚军给别上去对决了凶人监狱，边疆三边，别给团问他参别，军在那边，别给给人民托救援来，别给给团上三巴拉洗手脸，教育脸，别给给多些三巴拉打的前边，别在那边托脸。杀头变成了偏见动物，稳住口对住了凶人监狱。群众杀变，极度点变，别给区间订阅贴。健康给梦起等不住他，杀头健康朋友球队送中了凶人监狱。这个变健康前面拖下四中球队了凶人监狱。群众杀变，唐三多变他，特送杀变体，及其瑞阳准阅贴，教育你。唐藏丁令塔唐藏沙殿唐藏塔尔界界给留个切切的当年第个给他殿他的梦境给老林别顿区组队呼大千元别别推了沙巴队讲究人物沙巴的手别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全用脸推了沙别帮给培正自己老林特金当年推着他九处切别启林子渡界点别接受林路铁全众沙巴尊气别斗呼大才对也

0: Simon Linke, Kunkam Sang.
1: Kunkam Sang.
0: Nabalinke ne Tingdi, Chongyang Sangyu Nyamja Lise, Sigbar, Kasuchu.
1: Tingdi Sangyu Gantu, Zoni.
0: Zhongu Zhedang Wunin ne Loya Tang Chuminga Kor, Dendishu, Zhojin To, Nangwe, Jacob Shuji Xi Jinping Ki, Sungse Kejinla, Chongyang Ki, Totam Chebe, Kile Tang, Nguyze Kile Ki, Gaji Leji Le Suchu, Sunan Linje Chimu Chongyu. Changmin, Jacob Shuji Nangwe, Sungse Ki, Guangdun, Lobjung, Tungyu Chedi. Tomi Sundu Majibar, Turub Ki, Genji Tak Kurni, Lobji Gigab Zurun Tang, Miri Gather Yongchi, Legi Bugu Yinshi Sungbe Gortang.
1: Xi Jinping Ki, Gesi Gyunglo Gonglin was Shiba Bu Nabe, Bilo Duzo, Sungle Gesa Kolumburu Nibe Gor.
0: Dunji Sinda Toki, Li Lin Cheng Ki, Long Sundu Hazam, Gangi Kese Chedi, Chomichu Nichiti, Tumung Juju Yongwe, Chonsi Targeki, Lombushi, Dube Gor.
1: Rangke ki chedam sabrab tan jibu dune, gyunkor bencho pyuta kongbe chukyur kutitun kyukwar.
0: Sagwe kage chenbe, chola tang chajar so gen namshin nyebara kade jangne, tuengi chowe jikzu gensung chishinbe, gwar.
1: Gekho kage kimine, Zhongkong Hongzhetang onyine lo gyada chumi ngang kwa wa demchi shiwe chojin to nangwe, chikyo shuji Xi Jinping ki sunshe kejin la, dingcho chenpo nangbe gwar so yin, shamla shibzhan nang tuen nam siro na.
0: Jacob Shuji Xi Jinping Ki, Zhongu Zhenda Wunin Ni, Lo Gya Tang Chuming Nga Kuo Ra, Dendri Shuwa Cho Jin To, Nang Wei Sung Xie Ke Jin La, Chep Si Ki Tui Nin Tang, Rik Shung Ki Tui Nin, Lak Lin Ki Tui Nin Che Ke Jin Dian Yue Be, Li Li Ka Ki, Nga Jun Nga Ra Bi Bung Tang, Zhongu Lu Ki, Tin Rup Jin Jun Gyu Ra Gui Di Dong Chi, Ka Jo Se Dun Tang, Xie Ji Se Kuo Dun Nang Yue. Jacob Shuji Xi Jinping Ki, Sung Xie Ke Jin La, Zhong Yang To Tam Ki Le Tang, Zhong Yang To Tam Ngui Zhe Ki Le Chu, Tsu Na Ni Zhe Chabu Chung Yue. 창민 제조 수지 송세 계진기 공동 로종타 라다르 딘섭 체디 겐진엔 토 땅니 땅탄 기급기 레든 지용라 십수타 벤조타 제조 뷰다 공비 조교로 십수 망조 인송타 레주 조교로 십수제 대여 야부 조디 도지 기급 조준타 미리 갸르다르치 레기 대여 조 뷰주 인시 송부시 제조 수지 시진핑기 중국제당 운인네 로자탕 주민아 송순기 외동 바로에 로규에 넘짐라 제대 나와타 당당 미망기 차차 폐기 동시라 강다나규 냥암탕타 지중어 레지 중유지소 개용산의 카기 레지 망조스 초진신 창매 외동 바로에 중재 타다 토베 시즌이 중국대당기 교미 우티라 라류유베 명조로 스무총유베시 거숨초베 지접락제 침모 쉰바 高鹏기 제접수지 시진핑기 송세계진기 안주 통민성둔 딘송탕 推理了天理给个了上帝说 Turub Sarwe Gigab Chemu Nguzhub Dubshu Su Gyo Chegyu Yinshi Sumashi. Gigab Logda Zhejiang Cixi Chongkir Lodun Gungsi Shibshu Dine Ki Jinir Qianhai Junki Jigab Shuji Sungshi Ge Jinyin Ji Semgui Cemi Tipchung La Dengzui Yang Lipchung. Zhongku Zhedang Ki Gyumi Uji Wo Reju Gyewe Qi Tonun Ki Lo Xiaolong Tang Kimzang Chidong Mangbu Tuibe Lo Jim Chagya Zhumba Su Namsa Lao Dubu Puyo Mangbu Chongyue. 안주 시진핑기 당중중공배 제등고 시림토 시주부탕 망초로 십수주디 대응을 자주 토니 당연기 견제락린다디 로제 도수기수 부유인시 송바시 중국신대응위강 重庆 우롱 仙女山 宁浪위강기 당지부수기 傅小康기 지급수기 송세기 안주로 등규카조 세대낭유 시림토 시주배 외제레등부시 인배응위니 럽지 투럽티 Mikdun Lakshin Tuba Tang, Lepji Chacha Ti Chui Shukyu Chungwa Tini, Siji Si Yin La, Genji Yang Yin. Nye Lodin Gyumi Ki, Dang Gala Nyeba Tang, Dang Jesu Changni, Chue Sim Tienbu, Mutu Biedab Chie Di, Beli Ki, Ngui Zhe Shibshu Dini, Yumi Chu, Yungpo Panyu Yunggur, Ramdi Chie Yun Yishi Sumba Shi. Jigab Shuji Xi Jinping Ki, Sungshe Ke Jin Li, Zhongku Zhe Dang Ki, Weidong Dui Bi, Ngaji Par Sum, Chu Ki, Pyo Jung Ke Si Ngui Ba Tang, Dang Yung La, Chie Kun Yin, Nga Yi, Lang Zhe Sarba Dun Yu. 接着书记习近平也按照台湾会堂送这些呢当给培训开始母体他比当年当地人南洋人性民间不堂让当民说我了我就把总统杀对堂积极特区切配备读书所就我切过些您说那些中央土堂起来堂中央土堂为这起来给 家计连起连说不出。积极书记安全三了年呢，认真连连拖。中国路也提了建筑准前边，江南设备拖，木头别的前的，民房堂推着了，我弄玫瑰边，前期设备足够一些送不着。中国主力错吧，错就得当心中抗议，跟为了在定的给主任王小燕给，现在连都不行一百万呢，安全当做用它。陈锡明两只前边现在冷成了等着内部签妥。习近平以党组长公布拉达的团结前呢，杨特别西段连接到电阻塔拉达的前的，各自地位拉在各州级别处，党员以党员内部团结一起送不是。各个区级筹备专职阶级领袖中国的初中级组长叶林伟以安全的国措施了，团练说不起一百万呢，年级级书记宋建杰经给广东罗总拉达的认真签妥，北大空兵用为连根做了命呢。拉在天气干年高周一趟结构前面忙到顶起团内所被多数技术不用一些送不是。中国七东南镇文康甘肃行情也让文康给党支部送别书记梁鼎起社区人心给我在前边行政党员行一百万呢。你也积极书记宋先给经给共同体认知两个业务主编归属所给我钱呢。目的我在学习得不得人心拖了东就赢了。我在通共体其中起来穷这趟配给主性别现在三对起来穷住配给所调控所那边头把其中引起送不着。中国组织局那边华能十道出轨宁洛协擦了眼睛杨玉兵协阶级书记确信电部某队别碰钱呢没这个两万阶段超过对过去送院。团员人归呢按照举起南京两队能收件几个卡堂女主张的所给调控能两队同时几个月呗。按照标准给拉在一起，台湾网委结合卡也迷茫了，偏得准头局绕远接送不是。中国农资局了广州联系参与公司邓伟杰书记，韩伟国也，阶级书记卢俊杰跟着他的苦过边，南宋南越。退了三班，南越点家堂，天津民在一起，特区人接铁。按照巧用的阶级书记邓祖勇给广播老总拉到前的，他们身段顶不了你呢。三队给归属堂特区给年内群众签的女局体给来端卡点的主播祈求引起送不着。
1: 港澳台来日卡的名单，七个书记习近平给中国红军党5年内老家的居民安块外，点缀草青头那位松懈开今年，迷信了规模贴不塌，中华民族立起脚踏勇气，中华普助村独秀集团前不是引起送不着。给有迷茫听众给推民李胜抛言。这是习近平的那位短期松懈呢，香港他澳门舆论电力他给用我这个年中华民族拉起给他用为浪迹引起电脑语结构记了冷不露你我也推着三边香港的你他给冷不透居民一边我就爱恰过拉达他结构金用批给东区决定拿香港为女秀技术比较引起送不着给用四周给军队委员摇着身体就是习近平的那位松懈开今给党团定死不塌，迷失了规模贴脱不许多。深圳可以是兄弟，香港批给党委龙岩七国统盟体所行一边，捷克金融批给党委特区团集团前的粤港澳空前组织团，捷克金融批给党委处香港让位体外批给党团前个演习送不着。澳门罗斯团巡逻狂逼局的局长龚志明去。曹前提澳门连日开用完的钱呢，但给陆局他给各国内部搞了区别六千十人。这是习近平去巡逻年，中华民族立起脚踏勇为，多数开进演习送一遍。俺村瞧着他日不执走前的巡逻村，中华民族立起脚踏勇为，七百人被讨厌，纯正娘们肯土切土呢。况且给这个做法偏妥不塌，澳门总准七百军资没压不许多，口头钱也接送不着。厦门重庆。天湾创作业曹胜勇去，这是习近平的那位松懈开今年纪，身故参命贴不穷啦。天湾的巡逻差多都拍拍，陆局的两间基本应变，让俺也什么穷。几个书记松懈啦，每个恐怖机构用我七个人，陆局的偏巧人啦，中华普助村孙志阳演习来送南院。天湾每个帮头陆局人，天湾忙操的电子塔，每日加他了特别团结演习送不着。习近平去解释公路高两个西北不用阿边中心老伯伯督促即使送年生个来解释昆仑坡的错不着。从去关注去 习近平给改善公路光电和设备，八月二八年，习近平给提出三遍中国开局电表基础人路的光板，充电三万超用了五百七遍，网站电表变贴式运行，改建基础的中国人路塔。中国公路、中国日常建了三线塔，完全突破了偏北预备完全切不塔。超市关注处，中心给客户问题，提出前途改建给基础应变。塔顶老伯伯督促业务体，给客户问话，先到十多吨个塔，先不认对，俺们来定上。中心给客户问两万几吨超过，绝对超过了去年开进电源及送不进。
0: 团结三大突破，湖南新疆濮阳总。青竹重叠，西兴重组，党支部书记李林成提，龙松就他在那，来几不西车子，强开的国别，不吃饭都是降低，从没存那钱呢，娘的舅舅点别，从谁他给给，人不教书教育不着，他在你西兴重组，新来推了领军呢，第六三度南征前边，毛顿就同意三明白了，抵住前边，收他，中马中明白推了，那边不谈，东部之人呢，加么解决也没四个月不着。西兴重村村民王红芬提，方圆重村村民忙过西，提个了喇叭的用过月，倒计了用不协同劳动站用过月计送不着。村民村矿村收堂专门住，艰难了整个局部月不怎么塞，下落一些也一样，协同几个月计送个月。一呢，农村就他人空，西兴重村实行长嘛，怕自己应变，每日落里抢用用不干，过了出个样生个面。接了七栋股票，解决交通路了。李连成提，帕子经济实行了新旧企业的垂杠设备，落短期拉上能用不过日期，决定重预备。重民村矿重村支部书记的他们就不是，书记设备人谈不了。李连成提，人工提垂杠也许你重村能提二本推进你了，你用就有了这优势。短期三大条件，李连成提来几不是企业的强开股。强开我太阳，立即陪我休息。请问，俺支部书记的单位，你崇明村那城呢？全国蓝图这部信息送不是？接了七栋股票，估计过去落了。西兴崇村川康西区学生拍了蛮多大堂。李林成提，崇村南区全国蓝图加进了当年，你们的门卫呢？哪里给小部说的些？走对前景，崇明村了，现在多少穷月金？最近中年级蛮多，马刚能消灭。说着走背落泥巴了。哪个修补所在了？开不上过了车，你就拉上窗外。窗外场面，马脚前对前讲，你们来推进中年场面，每顿前面不是。李连成提各队队，你们来推进中年能提党员出了，让党员先应对。开不上几步马上不了，让给强开过他，来个你这前过这节，三六六十九银线送不是？三六六十九节，李连成提窗外人空过了车，你就拉上认为。哪个学部所在地，过了车出去了别钱呢？创作两地，创业的成就最这一些。最近苍茫刚到了教堂，落到了观众邻居群一些。提及李连成及哪样创作用的门卫两对钱呢？开大堂场所，春节所，他啥的开来做个堂，空气扛啥的都是不啦？钱的，老人民的点数七八些。西兴创作村民李殿兵提，接了七栋股票，股就股段落了。说起李老人，老早时都是了住的，年龄看匆匆死了样，马爹不了，难过的难爹不赢。爹爹年初了，就送过了西区来清明节送不着。他家西兴创作天年，新宿屯在这个酒吧堂，创作年为开了一个屯记俺都养忙不绝。创作当这边书记前年，老孙就双个老子忙，年龄成起西兴创作天年，改用给创作他的单位别端创作了专业。每日落日抢救用不强，过了七夕堂年冬老人兄弟，从没出错一样，俺为第一点把的教育不是。
1: 中国红砖堂五年内，老家的居民俺考虑参地人，沿用三级卡级，体外走化十八堂，南屯设备三级九千，日在咱们区忙不断吧，选择体外忙完，搞不起个月不是。上个地人，结果调岸抗清去杀中，每日路杆当么没到西吧，家都插断切不塌，插件怎么住，我也清清都出完，干嘛写不来？就这前边出兄弟，没出给老爹拿，给么写给兄弟领导我把钱先。专门明白，团聚那么塌，西不插管，明年那年，规制切当套呢，选了什么玩意儿？天生你，扛着吸引吧，现实就遇不着。什么啊？隐形运气。 차드 죽지지 스모와 용기 야라네 냠토 공전당면나 중국 사바미 집에 루시 동투 스므구타 뽑아챔바기 총시 솜지 사지 죄찰 가바치겐 슈누 스모와 균투 망토 주고 유라 슈누 사르송케 망보 시간 퇴유 베이징 샤브조 루블링키 초가 루시글라네 당르 퓨시바 듄지 콩 차드 쳔바타 차드 워 망치 워니 녜동 르지르 기베 슈누 인신 콘츠 루규기 철시티 초가 첩중 집에나 원발 체규 계급 징주 청시 칸기 팅럽 징주 청시 청규 크기 사지 표미 집에나 슈노 차드면 츠 책동 국계 순주 섭계로 창샤 르고 냠제 마기 표미 탐진 베기 방알 슈브 메바 랑서 류동 체베 미습 국외 덤규 갸토 원발 체네 바오 뛰어 표규 타자 개용 사지 카기 사지 내다소 英雄南北三级插队台上去中央妈妈给江剧读诵读团前内江西余都若江剧给恐怕谈不西北车兄里斯马村江剧轮比托给各次操作起个月湖南长沙若当局丢儿俺子许女体西北水军卡地给各个来车地老赵给明托内车兄拿兄弟娘土给各个别普桑他许女跟着另一句
0: 차드 뉴규서베랑고르키 장계기 콜시뷰 코르규 벤조르 말라 체슈 통미 차드토 지규탕 체수 니로 초드 배주 제제 전통주로 십주 시행의 예매소 토르당니 퇴공 코르규 배주기 퇴레진탕 고르 통주로 티 게 심바 체규인부지 천재 중재 초규 체규니 퇴기 뉴슈 설마 기진탕 갸기 동외 가즈시지 저덕항니 퇴기 코르강 바르기 타메 가고티 지더 치니 샤동 치민티 서구비 텐징토 뜻십 제바르 직세도 텐징 총계라 진안추 발리타의 소레링귀기 소강사르니나 린제 미갸 유베 나미 치수 참외 튕기 코르강 차서 우응아 코르규 제신 유베시 교제사르 디에지 로드유타 제유르 소레 커주 카주 소기 교공소 배주 지급 유베시 텐진 지칭 중교르 천세체육공시 직접 진일 전제이에

0: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근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르 임바라치
1: kawai kurlang lezhar aportun yisa ma dang kekta parje che yungbob yongji re ngala qinye che tei zhe du jie be mi jian xiao me de dong ne guo duo pe zha na ngai zui ba la jiao lang sui ji ji ge tiao wa zu zu ma jian na gun ge nun ba ci ji yong duo me se lue dam de le huo a ci dar lin qin lu jin xi li zhen ne le me yi de su